0: 제법이구나.
1: 이미만은 못해도 그만하면 음은 터득했다. 졸업하고 뭘 할 생각이냐? 탐이나면 가지거라. 이 집도 너를 주마. 이 와서 너하고픈 일을 마음껏 하며 살거라. 뭐든지 내가 뒤를 밀어주마. 싫으냐? 그럼 시집 가기 전까지만 내 곁에 있거라, 아가야. 아가야. 광대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숙련된 재주일수록 고단이 상품이지. 재주 없는 자들이 돈으로 사는 인생이 곧 예술가니라. 호남평야 나주평야를 끼고 있는 전라도에 풍류방이 많아 유리성한 것, 판소리와 산조가 발달하고 큰 광대가 많이 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 지방의 천석만석적인 도들이 광대들을 아꼈기 때문이다. 춤과 노래, 재주와 익사를 장구가락에 얹어 팔며 전국을 떠들던 사당패들도 겨울은 풍류 알아주고 임신 좋은 전라도 땅에서 났느니라. 문화예술이니 뭐니 떠들지만은 제 아무리 천재인들 뒷바라지 없이 크겠느냐? 굶으면서 예술 어쩌고 하는 소리는 모두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백발의 늙은이가 너한테 잠자리 시중을 들으라 할까봐 그게 두려우냐? 난 그저 아침 저녁으로 네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물오른 수양보들처럼 고운 차림으로 외출하는 네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것으로 좋게.
2: 가야금 소리가 들을수록 좋아져요. 이제 귀가 좀 뚫리나 보죠?
3: 안녕히 계세요.
2: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집안이 넓고 썰렁해서.

끝났니? 가자. 뭐해?

0: 왜 그래?
1: 집에 데려다 주려고. 박 선배가 널 꼭 집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어. 고양이하고 여자는 한번 집을 나가면 꼭 사고 친다고.
2: 뭐라고?
0: 자는 우린 친구다. 기쁠 땐 잊고 지내다가도 슬플 땐 꼭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이랄까.

전공인 이론을 제쳐놓고 판소리에 미친 찬울. 소리목은 시원치 않지만 나의 북반주에는 누구도 따를 수 없다. 어쩌다 어머님 가야금 연주에 반주를 넣다가도 끝까지 못 가고 육을 뒤집어 쓰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야금을 타면 그는 전혀 다르다. 어머님은 늘상 소리궁합 하나는 천생연분이라 하시지만 난 찬우를 약한 조쯤으로 하는 주위의 시선이 거북하다.

0: 이야, 기막힌 아이디어인데?
1: 나 국민학생 아니야.
0: 뭐라고?
1: 우리 집 가는 길 아니까 돌아가.
0: 사람들이 국악을 안 좋아하는 건 우리 생활과 국악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국악인들은 모름지기 이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1: 어휴, 넙살은.
0: 한 교수 차 아냐?
2: 뭐라니?
3: 아, 대교수면 다여? 응? 아, 대교수면 가야금이 저절로 온디여? 아이고, 야야.
1: 올라가서 이렇게 좀 말리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좀 탈락하시고.
0: 안녕하세요.
1: 차인학생 잘 왔어. 가서 한 교수님 좀 모시고 나와. 벌써 3시간째 어머님한테 저러고 당하고 계셔.
0: 아니, 3시간이나요? 아,
1: 그래.
3: 뭐, 드금? 드금 좋아한다. 먹고 살기로는 장타령이 제일 이르다고. 아예 그 길로 빠지지 네가 산조를 이어? 이런 도둑년봐라. 그 쥐땡이 솜씨를 어디다 떠벌려고. 응? 난 죽으면 죽었지 두번 뜨고는 그걸 못 봐. 정 발표를 하려거든. 너가 그 30년 동안 쫓아댕겼다는 그 가락을 휘어. 응? 우리 선생님 가락은 안 돼.
4: 제 재주가 어머님 성에 안 차시면 아직 발표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더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3: 허, 3년을 가르쳤어도 숙내도 못 내는 너 같은 무지랭이가 한 달 만에 득음하려고.
1: 어머님.
3: 시끄러. 유일불나 죽겠네. 아, 니는 꼴보기 싫은 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1: 어머님.
3: 우리 선상님 이름 빼고 내 이름 빼고 발표회를 허든 육감을 떨든 마음대로 하란 말이여. 안 그러면 걸음을 퍼다가 극장에 끼얹고 그냥 칼부림이 날 테니까 알아서 이겨. 아, 뭔 일을 하냐? 응? 아, 군병이가 눌러붙었어. 내가 이렇게 세워지기야? 응?
0: 아, 왜 이러세요,
3: 선생님? 대 교수분 단 줄 알고 날뛰는 것들 죽도록 해봐야 나만큼은 가야금을 못할 텐게. 이 나죽기만 비는 것들. 아, 그런다고 내가 생목심을 끊으랴? 이? 아니, 난 누구들보다 질게 살 텐게 걱정을
0: 하라. 진정하세요, 선생님.
3: 아니, 와가지고.
1: 선생님,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진정하시면요. 어서요.
3: 뭐, 생목을 끊으랴?
0: 선생님, 아, 지금 어디
3: 야, 우리가 한 달 만에 생목을 이었다고. 아이고, 가야금 대신 네 애미 애비 궁당장을 딱 붙여서 쌍장기 칠 거이다 할 거이다. 예! 야!
0: 아, 선생님.
3: 대교수면 가요?
0: 참으세요.
3: 아이고, 한 달 만에 야. 평생을 가야금 줄에 못 받친 사람도 있다. 다시는 내 집에 발신을 올 생각 말어. 예? 3년 동안 너한테
0: 살
3: 생각만 해도 내가 있다 말인다. 무엇이여 동물을 끼얹을 것인게!
1: 가세요.
3: 예이, 나쁜녀. 내가 어떻게 지켜온 우리 선상님 가락인 줄 아냐. 내 눈에서 피눈물이 수없이 흘렀다. 그걸 3년 만에 훔치려고. 예이, 나쁜 년. 예이, 도둑년.

0: 대이고
1: 대이고
0: 다시 한다.

값을 잡았을 때는 우선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한다.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붓끝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느냐. 알겠느냐? 그리고 붓을 정리할 때는 물에 곱게 빨아내서 먹물에 적수일 때도 온 정성을 다해서 먹물을 적수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그리고 한 획 한 획 점을 그을 때마다 붓끝에 정성이 그득하여야 하며 그때마다 심옥을 정리하여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난을 칠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 붓끝의 힘을 이용해서 여인의 기품을 지켜야 하느니라. 특히 음양을 잘 지켜서 꽃이 어느 곳에 피어 있으며 해가 어느 곳에 떠 있는가를 정확히 결정을 해야 하며 봉황선과 기수선이 번듯이 서야 난의 줄기가 여물고 꽃이 어여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알겠느냐? 선은 잘 잡았으나 끝에 정성이 부족했어. 마음이 왜 흐트러진 게야? 이 마음을 모아야지, 마음을!

손님 방에 들어갈 때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문을 살며시 연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들어선 다음. 나부시 내려앉아 반절을 올린다. 나다닐 때는 반드시 손님 등 뒤로 서리 없이 움직인다. 번번의 예법은 행신이니라. 자, 절들을 해봐. 저를 그렇게 삐뚤어지게 하면 어떡하나? 다시! 해! 또 쓰러져, 또! 어? 다시 천천히, 예쁘게. 천천히. 손님과 얘기할 때는 시선을 가슴 위쯤에 두고. 시선이 너무 낮았잖아. 그리고 두 손은 무릎에 깍지 껴 얹고. 무릎이라고 했지 무릎 밑이라고 했나? 술을 따를 때에는 아미를 숙이고. 더 숙여야지. 소매를 감싸고. 손님이 술잔을 들면 조심히 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따른다.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웃을 때에는 소리가 나거나 이를 내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웃어봐. 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다시 웃어봐. 얼굴을 살포시 외면하고 조용히 손을 입을 가린 채

0: 서기봉 선생은 이 나라 최고의 율책인이다. 가야금 산조의 시조이신 김장조 어른의 직제자신이라. 그런 분에게 내 솜씨를 보이는 것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알겠느냐?
1: 네.

0: 그래가지고. 응?
1: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3년 동안 그만큼 뒷바라지 해드리고 떠받들어드렸으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잘해드려?
1: 뭐라더라? 내가 석유복리를 혼자 터득하고 싶어서 어머니를 세상으로부터 숨겨놨다고?
2: 어머니 보고 당신이 직접 나서보라고 해.
1: 나 이죽사요. 내가 석유복인 수제자 이죽사요. 누가 알아주나? 아마 매스컴에서 콧방귀나 낄걸? 이미 흘러간 사람이야. 죽사 이금아 씨는. 나도 지쳤어. 내 연주 현장에 똥물을 끼얹듯 불을 지르듯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난 나대로 할 테니까.
3: 할머니 아니고 나와. 채! 이 월암님 천장에 막내 딸이니 아이 제가 굽지다. 아이 그럼 이게 말이야.
4: 한 교수가 뭐래? 짹짹거려? 새처럼? 새 같아 한 교수. 대신 귀여운 데가 있잖아. 가야금 산조의 대가가 되오겠다는 집념. 물론 방법이 좀 유치하긴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실력도 없이 이름만 내세우는 가출들보다 낫잖아.
5: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4: 또 그런다.

0: 그 장구장난에 매여서 끌려댕기지 말고 장구 소리로 휘어잡고 네 마음대로 중구난방 놀란 말이다. 장구 기분 내라고 가야금 반주 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야금 신명 돋구기 위해서 장구를 두드려 대는 거인데, 아, 장구 소리에 기팔려서 허우적대면 소리꼴은 뭐가 되겠냐.
1: 알았어요, 엄마.
0: 알았으면 좋았다. 어디, 이제 너 혼자서 타봐. 그 곱고 이쁜 소리만 골라서 낼 생각 말고 옹골찬 소리를 내봐. 타금도 음인게요.
1: 조금만 쉴게요. 굳은 살이 또 벗겨지나 봐요.
2: 아가씨 손이 많이 상했나 봐요, 어머니.
1: 뼛속이 시큰거려 죽겠어요.
0: 죽어 나자빠지게 하겠냐? 나도 옛날에는 죽을 뻔한 시절이 있었단다.
2: 가야금 때문에, 어머니?
0: 아무렴 가야금이 이력여도 무당의 방울마냥 영능 있는 물건이요. 무당이 신딸 잡듯 신내림 할 사람을 잡으면 놓지를 않는 영물이요. 숨을 갓 넘어서제.

0: 장사병 난 사람 뭐냐. 몸에 불덩어리가 일고 헛소리를 해가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란다.
1: 그래서요, 언니?
0: 아, 요즘사 입술에 삐 읽은 거 치르고 치마저고리 입고 장구 걸러매고 나가면 다 얘긴 줄 알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얘기는 정경 부인보다 나은 시절이었거든. 난이라도 쳐야 사패쯤 되고 황진이처럼 풍류를 알아야 이패기생이 되는 것인데 나는 이러다가 화초기생뿐이 안 되겠다 싶어서 탈탈 털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 몸이 말을 들어줘야지. 권본에서는 송장칠 준비를 했더란다.
1: 아유, 근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어머니?
0: 일어나라. 스승님이 지리산 물풀에 나무 몽둥이로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정신이 바짝 든 것이요. 일주일은 암에 조이 앓고 난 뒤였지.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2: 정말 가야금 때려줄 거야? 왜?
3: 편하게 살고 싶어서.
2: 어떻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건데? 막 살자는 거야?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막?
3: 넌 알아?
2: 뭘?
3: 사는 거.
2: 막 살지 말자 말이야.
3: 무용이 오빠, 남들 학교 다닐 때 요리집 막사로 취직했어. 막 살고 싶어서 자존심 팽개친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오빠가 그렇게 인생 망치고 있을 때 우리 엄마

0: 웬일이세요? 점심 안 하셨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좀 짜서 널고요.
1: 해줘.
0: 아이, 됐어요. 그냥 쉬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힘이 좋으니까 그냥. 벌써 다 하셨어요?
1: 어머니는?
0: 오시다 못 보셨어요? 저 복수리네 가게 가셨는데 오늘 속상하신 일이 좀 있으셨어요. 저 한 교수님이요, 어머님이 말리시는데도 부득부득 독재를 열겠다고 고집이지 뭐예요. 아 참, 저 점심 차려야죠.
1: 아니야, 먹었어.
0: 아 참, 풋고추 새로 따놓은 거 있어요. 된장에 찍어 잡숴보세요.

지난달에 나 적금 들었어요. 녹음기 사려고요. 카세트 있잖아요. 있잖아요. 당신 아쟁 소리 녹음해뒀다가 듣고 싶을 때 들으려고요. 신혼 때부터 그랬잖아요.

0: 아침에 당신 아쟁 소리에 잠 깨고.
1: 여보.
0: 아, 저, 왜 그만 드세요? 풋고추 더 따와요?
1: 아니, 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0: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이...
1: 아니야.

0: 저 며칠 전에 병원에 가봤어요.
1: 왜? 몸이 불편해?
0: 저 의사 선생님이 내가 나빠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니래요. 들어오세요 오늘.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잘 생겼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여잔지. 모른 척하고 있기가 더 힘들어요.
1: 언제 만났어?
0: 그만 가보세요.

0: 춤추는 거 좀 봐. 간드러지게 춘다 얘.
1: 그만해.
2: 춤하면 귀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
0: 그만 참.
2: 간드러지게 춘다.
3: 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버선코 하나 꼼짝을 안 하네. 어느 놈은 계집복 타고 났지. 잘난 구석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귀하가 어느 구석에 반했나?
0: 누가 아나? 농사 짓는 솜씨가 기가 막힌지.

0: 이런 일까지 차 선생님이 간섭할 거 없어요.
1: 간섭이 아닙니다. 충고를 드리는 거죠. 이 가뜩이나 유방 운영이 어려운데 대학서 그래까지 연습실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0: 애초에 약속한 대로 차 선생님은 월승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일은 차 선생하고 내가 쓰면 되고요.
1: 아,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은.
0: 미녀반 학생이 많은 줄 알지만 그쪽 시간에 더 늘릴 순 없어요.
1: 학생이 늘어나면 시간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0: 민유나 가르치자고 풍류방 만든 거 아니에요. 국악 전반에 걸쳐서 보급을 하자는 거죠.
1: 원장님 생각이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제가 양보는 수밖에요.
2: 언니, 조심해 차 선생. 슬금슬금 풍류방을 집어삼킬 눈치야.
0: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지.
2: 언니, 10년 넘게 그 고생하면서 키워놓은 풍류방을 꼭 남의 자식 얘기하듯 하네.
0: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는 고양이는 겁날 게 없잖아.
2: 차 선생이? 보기보단 보통이 넘을걸? 하여튼 언니 조심하는 게 좋아.
0: 풍류방 뺏기면 시집이나 가지 뭐. 무희야, 나 좀 봐. 내 얘기 잘 들어. 조금 있으면 차가 올 거야. 그냥 그 차 타고 가서 가야금 몇 곡 타주고 오면 돼. 연주빈 특별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반을 뗄 거야. 소비 지금 비싸지만. 왜?
2: 최소한 내가 연주하러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0: 그냥 가. 가보면 알게 돼.
2: 의상하고 악기는 가져가야지.
0: 필요 없다니까.

0: 이걸 손질해서 연주해 주십사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손질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가야금은 이것뿐인가요?
0: 네. 어려우시겠지만 재료는 방에 있습니다.
1: 저 연주는 어디서?
0: 이 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1: 주인은
0: 산조를 연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십니다. 더 필요한 재료나 다른 볼일이 계시면 벨을 눌러서 불러주세요. 벨은 이쪽에 있습니다.
1: 연주는 언제 하죠?
0: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세요.

0: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1: 술?
2: 못해요.
1: 풍류하는 사람이 술도 못해요?
2: 따라 드릴까요? 술을 따라 드리겠다고 했어요.
1: 아니, 아니요. 됐어요. 내가 하죠. 무슨 뜻입니까? 술을 따라주겠다고 한 거.
2: 난 기생파티에 불려나온 게 아닌가요?
1: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연주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불쾌합니까?
2: 유쾌한 기억은 아닐 거예요, 두고두고. 특별하죠. 불쾌해요.
1: 난 오늘로서 무이 씨의 연주를 세 번째 듣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집에서 그리고 민족상 경연대회에서.
2: 그 정도로 국악에 깊은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1: 가야금이죠. 내가 관심 있는 건. 오늘 밤에 무이 씨가 연주한 가야금은 3년 만에 소리를 낸 겁니다. 그동안 버려져 있었죠. 어머니 겁니다. 그 가야금은.
2: 어머님이 가야금을 하시나요? 방에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어머니세요?
1: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외출하셨다가 길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날 발견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시다가 달리는 트럭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아들인데 그래도 반가우셨던가 봐요. 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형체도 없이
2: 저도 한 잔 주세요.
1: 돌아가십시오.
3: 이기사! 이기사!
4: 네.
3: 손님 모시다 드려.

0: 형님 안 계세요? 어젠 밤늦게 일이 끝나서 노건장에서 주무셨을 텐데.
1: 동석 씨 입장 난처할 테니까 여러 가지 안 묻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0: 그러세요.
1: 그 여자 이름 귀하 맞죠?
0: 누구요?
1: 다른 건 다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0: 형수님도 참.
1: 그 애한텐 내가 이런 거 물어봤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0: 에이, 별거 아니에요. 기생들이 원래 악사들을 좋아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수님.
1: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애가 그 여자를 좋아하죠. 안 그래요? 나보다 젊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성격상 그런 거 가지고 못 그래요. 맞죠?
0: 아유, 그건 그렇죠. 하지만 형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자예요. 안 돼요, 비교가.
1: 말해줘요. 말해줘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0: 아유, 왜 이리 덥죠?
2: 야가 갑자기 왜 그래요?
3: 어머니, 저 춤 좀 가르쳐주세요. 젊으셨을 땐 어머니 춤 잘 추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2: 잘 췄지. 애가 춤판에 나서면 웬만한 것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으니까.
3: 저 장구 가져올게요, 어머니.
2: 아니, 근데 자가 갑자기 춤을 왜 배우려고 그러냐? 아니, 너 춤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3: 그냥 배우려고요. 언니.
2: 그래요?

0: 어디, 어디 한번 일어나봐라. 예. 저만 가서 서봐. 내가 장단을 매길 텐게 네 멋대로 한번 쳐봐.
1: 아이, 저 춤 못 쳐요, 어머니.
0: 아, 농사꾼 보리떼춤도 신명나면 명무인겨. 아무렇게나 네 멋대로 한번 쳐봐.
1: 그냥 추면 돼요, 어머니?
0: 아, 그래요. 아무렇게나 한번 쳐봐. 쳐봐, 아무렇게나.
1: 아, 저 기초라도 좀 가르쳐 주시고서.
0: 흥이 나서 추는 게 춤이요. 그러한 게 기분 내키는 대로 쳐보란 말이요. 그러고 나서 기초를 잡든지 헐란 게. 응?
1: 좋아요, 어머니.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채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쉐이킨! 구려!

0: 달라 하신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판소리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그때 처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처조에게 선몽하였던가 보더라. 천지 마음을 삼던 할 때 학색 총목이 먼저 나 흰황시실롱시 국무소를 허였고 흔든 시장 뚜거이 재불통을 허였고

산 해밥통지 깔깔에 소용대로다 하네 남은 것은 옷을 시켜 어느 홍기 얼굴인지 방울로운 타박수염 정모

말에 대도사 엄전히 세웠더니 비슷한 말을 하며

0: 안녕하십니까. 판소유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꾼 장성빈 열시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발주일에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이 딱 맞는데 이목이 취향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0: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장한테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시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 도리 도리도 시임산 종님 뭐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로는 활을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하며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눈빛만 봐도 성빈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0: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소리명가 판소리명가 장월중산 명창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갔더니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김유호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그 대회 한번 나가보려고 1년째 배우고 있었습니다.
1: 온다.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0: 제 척배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 제 선생님 서있다가 제 선생님 서있다가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서있를 정화부하고 있습니다.
1: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 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비 엄마, 성비 네가 국악에 소질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0: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이 입학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 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었는데, 네.
1: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날아가 보인다.

0: 현빈 씨의 연습은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0: 아,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0: 아니지.
1: 끄덕이 그냥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보더라고.
0: One more time.
1: 이제 성빈이가 더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 해.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0: 쟤는 판소리꾼이고 어머니는 잔소리꾼.
1: 아, 나도 소리꾼은 소리꾼이네.
0: 소리꾼이야, 소리꾼. 꽃이 피었네.
2: 성빈 씨에겐 이쯤이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출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출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출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는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미친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내가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무대위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말 못해? 아, 말해요.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1: 전쟁의 아무리 장수와 왕이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우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곡 해주시면 어때요?
1: 자, 어떤 곡? 신청곡 받습니다.
0: 아리랑을 한곡 부탁해.
1: 아리랑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거문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해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은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형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0: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성빈 애가 할 때 봐봐. 이 눌러. 요거 눌러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0: 타이세빵이 다 들려진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1: 아, 윽 하고 나서 윽 해보세요. 시작. 윽, 윽, 궁, 궁, 궁, 궁.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땅, 궁, 궁, 궁 해야 되는데. 윽, 짠, 짠, 짠, 궁, 궁, 궁, 궁.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얼르고!
2: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1: 아, 좋아요.
0: 판수 따로 고법 따로 그보다 고 판수 예나가 같은 판수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2: 최고의 스승을 찾아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0: 이제 먹어요.
3: 안녕하세요.
2: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0: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성덕으로.
2: 성빈 씨가 이번엔 스승님이 된 건데요.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0: 이렇게 들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판소리를 주소 오징어 할박의 대사전 들고 방청자 중에 이용금 방금 변자청 오고 주세요. 장남 오고 주장 잠시만 뒷미끈장 사장을 하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내가 그래서 소박에 숨을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 삼각형에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저기 부별장성 이렇게 시작.
2: 성빈 씨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0: 꾸벅꾸벅꾸벅 하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2: 역시 노력파다운 면모. 가르침도 열정적이죠.
0: 꼬박꼬박하는구나.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3: 다음에 만나요.
4: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2: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6: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0: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흐려내는 소재꾼 장성민입니다.

0: 살다가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엄마, 그거 암?
3: 또 뭐?
2: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4: 4반이잖아.
2: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5: 6학년이라 씩씩하네.
6: 아들 그거 암?
2: 뭐?
6: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4: 대박.

0: 달려볼까나. 쫄깽 외쳐보자.
1: 쿵더러 쿵더러 쿵더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

0: 두둥 다 이야기가 벌써
1: 오늘의 이야기는 개 누구 뽕 개 누구 뽕이 방귀 소리라네. 재밌다.
2: 아, 아무도 날 못 찾으니까 좋기는 한데 청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단 말이야. 어? 이야기 자루가 자꾸 홀쭉해지는 걸 보면 분명히 청이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긴 한데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 아, 그럼 살짝 한번 나갔다 와봐.
3: 개뽕. 개뽕?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개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 아우, 나 진짜 모르겠다. 아니, 도깨비는 왜 이야기를 자루 속에 가둬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고. 내 말이 책 제목이라도 그냥 두던가.
4: 맞아. 일단 우리 있는 이야기라도 한번 읽어볼까? 그래야 사라진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잖아.
3: 좋은 생각이야. 그럼 읽어볼게, 청아.
4: 어?
3: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아주 많이 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방귀 소리가 아주 독특했답니다.
5: 아, 참새 안녕? 야, 날씨 한번 좋네.
6: 잠깐만, 갑자기 방귀가 말이 온대. 어쩌지? 일단 맞고. 엉덩이야, 참아. 여기서 끼면 안 돼. 집에 가서 껴야 된다고. 엉덩이야, 꾹 참아. 이대로 집까지 가는 건 무리겠는데. 아무도 없지? 그럼 살짝 쿵.
7: 걔 누구요?
5: 아, 살 것 같다.
3: 방귀 소리는 마치 걔 누구요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5: 아, 이건 뭔가 성에 안 차는데. 한 번 더 끼면 시원하겠는데. 그럼 한 번.
7: 걔 누구요? 걔 누구요? 걔 누구요?
8: 에? 나 말이요?
5: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요.
8: 누가 불렀던 것 같은데? 희한하네.
7: 걔 누구요?
8: 에? 나 또 불렀습니까?
5: 아니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요. 가세요. 잘 가세요.
8: 오, 희한하네. 분명히 걔 누구요? 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희한하다.
5: 아휴, 이래서 내가 밖에서 마음대로 방구도 못 낀다니까. 에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정말.

0: 아니, 방귀 소리가 걔 누구요? 이렇다고?
1: 방귀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0: 그러니까, 네 방귀 소리도 이래?
1: 내 방귀 소리는 그냥 작고 귀엽지.
0: 어떻게?
1: 이런 느낌?
0: 방귀 소리가 너랑 정말 잘 어울린다.
1: 창이 너 방귀 소리는 어때?
0: 내 방귀 소리는 그냥 좀 대단하지. 놀라지 마.
1: 전등 치는 줄 알았네.
0: 대신 내 방귀 소리가 이렇게 큰 거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비밀이야?
1: 비밀 지킬게.
0: 아, 그나저나 책 속 아저씨가 방귀 소리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겠는데?
1: 맞아. 이야기도 그렇게 흘러가. 계속 읽어볼까?
0: 좋아, 읽어보자.
1: 어느 날이었어요. 아저씨는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2: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걔 누구요?
2: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사람이라고는 여기서 자고 있는 이 사람밖에 없으니 말할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3: 걔 누구요?
2: 걔 누구요? 걔 누구요? 어르신한테 걔 누구요라니? 어쭈, 자는 척을 하시겠다. 쏙! 일어나지 못할 거!
4: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요?
2: 내가 할 소리다.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걔 누구요? 라고 하느냐?
4: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방귀 소리일 겁니다. 제 방귀 소리가 좀 특이하거든요.
2: 뭐야?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 오늘 혼 좀 나봐라.
4: 아유, 어르신,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2: 진짜긴 뭐가 진짜야?
1: 자신의 방귀 소리가 너무나 스트레스였던 사람은 그 뒤로 영원히 방귀를 끼지 않았답니다. 끝.
0: 아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난다고? 아니, 수아야,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1: 당연히 이상하지. 방귀 소리부터가 이상하잖아.
0: 혹시 도깨비가 방귀 소리에 장난을?
1: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0: 안 되겠어. 그럼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이상한 방귀 소리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사라진 이야기도 내가 꼭 찾아올게.
1: 꼭 그래도 청아?
0: 응? 자, 가자 깨몽아.
1: 도깨비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0: 걱정 마.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청이 청이 심청이. 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억울해. 매일 방귀 소리 때문에 오해만 받고. 내 방귀 소리는 도대체 왜 이런 거냐고.
0: 무사히 도착.
1: 깜짝이야.
2: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우리는
0: 청이와
2: 깨몽이에요.
1: 청이와 깨몽이?
0: 우리는 아저씨의 방귀 소리를 바꿔드리러 왔어요.
1: 그게 정말이냐? 내 방귀 소리가 특이한 걸 알고 온 거야?
2: 그럼요. 근데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그거야 어려울 거 없지. 놀라지 마라.
3: 걔 누구요?
0: 오? 진짜 방귀 소리가 사람 말소리 같네?
2: 우와, 대단해요.
0: 아니, 근데 언제부터 방귀 소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1: 그게 두둥탁 이야기가 얼쑤 시즌 1 마지막 회를 보고 나서부터였지 않아?
0: 도깨비가 용궁에서 사라진 후부터야.
2: 역시 도깨비 짓이었어.
0: 아저씨, 걔 누구요? 하는 방귀 소리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제가 방귀 소리를 바꿔드릴게요. 원하는 소리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1: 정말? 나는 걔 누구요? 이 방귀 소리만 아니면 다 좋다, 다 좋아.
0: 그래도 아무거나 말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1: 나는 진짜 아무거나 다 좋은데?
0: 그럼 방귀 소리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면 어때요?
1: 어떻게?
0: 짜잔!
1: 청아, 이게 뭐냐?
2: 이름아야, 방귀 소리 돌림판, 빠밤.
1: 어? 방귀 소리 돌림판?
0: 네, 이 돌림판을 빙그르르 돌려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귀 소리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1: 그거 좋다. 얼른 해보자. 나는
3: 걔 누구요?
1: 이 방귀 소리 좀 그만 듣고 싶다고.
2: 좋아요. 그럼 세게 돌려주세요.
1: 제발 잘 나와라.
0: 동대문 당첨.
2: 우와. 동대문이랑 방귀 소리랑 무슨 상관인 거지?
0: 그건 마법 가루를 사용해봐야 알겠지?
1: 잘 부탁해.
0: 동대문 방귀 소리로 체인지.
1: 방귀 나온다.
4: 동대문을 열어라. 동대문을 열어라.
2: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1: 말도 안 돼. 이런 방귀를 꼈다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린다고. 방송국에서 촬영 나와요. 신기한 사람 있다고.
0: 뭐야, 아까 저 아저씨 아무거나 좋다면서.
2: 그러게 말이야.
0: 그래도 아까 아저씨랑 방귀 소리를 원하는 소리로 바꿔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다시 한번 돌릴 기회를 드릴게요.
1: 진짜? 아, 고맙다.
2: 그럼 세게 돌려주세요.
0: 돌려주세요. 메롱 방귀 소리로 체인지.
1: 방귀 뛴다.
5: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0: 이 방귀 소리는 듣기만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데?
2: 방귀 소리가 뭔가 놀리는 느낌인데?
1: 그래? 나는 마음에 드는데.
5: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0: 이 방귀 소리는 안 돼요. 걔 누구요? 하는 방귀 소리보다 이 방귀 소리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혼날 거라고요. 절대 안 돼요.
1: 청이가 그러라면 그래야지.
2: 있는 힘껏 세게 돌려주세요.
0: 돌려주세요. 청열불 당첨!
2: 와, 청이 방귀 소리랑 똑같은 소리로 바뀌는 건가 봐.
1: 우와, 그럼 정상적인 방귀 소리일 거 아니야. 오예, 기대된다.
0: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고. 청이 방귀 소리로 체인지!
1: 방귀 뛴다.
3: 나 청이야.
1: 내가 생각했던 방귀 소리는 이게 아닌데?
3: 나 청이야. 나 청이야.
6: 이 방귀 소리는 최악이야.
0: 이럴 바엔

0: 원래 방귀 소리로 그냥 분욱이 낫겠어요.
1: 내 말이.
2: 나도 찬성.
0: 자, 얼른 마법의 가루를 써서 빨리 원래대로 돌려놓자고요. 어떡해.
1: 왜?
0: 마법의 가루를 다 썼어요.
1: 뭐?
0: 마법 가루 생기면 꼭 다시 올게요.
1: 그때까진 이 방귀 소리로 살아야 하는 거지.
0: 의외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2: 청아, 얼른 가자.
0: 가자. 안녕히 파이팅.
1: 파이팅. 이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가서 잠이나 자자. 나는 개똥벌레.
3: 이야, 여기 오랜만이네. 아, 내가 장난 걸어둔 방귀 소리는 그대로인가? 온 김에 한번 듣고 갈까?
0: 나 청이야.
3: 뭐야? 이건 청이 목소리잖아.
0: 나 청이야.
3: 아니, 청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다면 대결이다. 청이 너 딱 기다려.
0: 나 청이야.
3: 진짜 청인 줄 알았더니 뭐야, 방귀 소리였어? 어이가 없네.

0: 아니 분명 내가 걔 누구요 하는 방귀 소리로 만들어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지? 아 그래 청이가 분명 여기 오긴 온 거야.
1: 나 청이야.
0: 아이 참 청이 목소리 방귀 되게 신경 쓰이네. 아이 저 소리 좀 안 들리게 할 수 없나? 어? 어라 이게 좋겠구만. 방귀 소리를 막아라 뚝딱. 공으로 막으니 조용해지고 좋네.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0: 어? 어? 뭔 일 있었나?
1: 오늘은 개 누구뽕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재밌었나요?
2: 처음엔 개 누구뽕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창이 너가 찾은 이야기

0: 너를 보고 완전히 예찌모야?
1: 나도.
2: 나는 다시 가서 꼭 아저씨의 방귀 소리를 평범한 뿡뿡 방귀 소리로 바꿔줘야겠어.
3: 꼭 그래줘.
0: 아저씨.
2: 약속할게요.
3: 고마워.
2: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신나게 불러볼까요?
0: 좋아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쇼 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굿즈는 빠밤, 바로 가마니. 호이, 가마니 가마니 가마니. 지퍼로 만든 큰 자루. 가마니 가마니 가마니. 쓰지 않고 튼튼하다니. 가마니 가마니 가마니. 뭐니 뭐니 해도 가마니. 가마니 가마니 가마니.

슥 착착 슥착 통짝을 맞춰 만들어라 슥 착착 슥착 지퍼로 만든 큰 자루 쓸모 많겠구나 얼쑤 가만히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단어라는 거 알아둬 우리나라 진짜 원조는 이쪽 섬님이라고 띠몽의 얼쑤 굿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뛴다 쭉

0: 아재다가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계셨어요? 시야에 닿을 때까지.
2: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임해방류 한량무의 멋을 담아낸 사풍정감을 감상하셨는데요. 한량무는 선비의 풍류와 여유를 춤으로 풀어냈죠.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도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정말 동작 하나하나에 멋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1: 그러니까요. 때로는 부드럽고 우아하게, 또 때로는 힘차게 역동적으로 다양한 감정과 또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우리의 춤의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는요, 춤으로 우리 음악의 멋과 이야기를 전하는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전통춤의 깊은 멋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 창작무까지 정말 다채로운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무대를 꾸며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는 김보경, 최유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작무 음양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두 친구가 춤으로 전하는 이야기 잘 봤습니다. 창작무는 전통춤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 무대에서 궁금한 게 특히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중요하게 표현했는지.
1: 이번 작품과 양은 서로 다른 성질이 조화와 대비를 이루어져서 표현하는 춤이에요.
2: 음과 양, 네, 네. 어떤 게 다를까요?
1: 약간 강

0: 거와 약 그런 거 같이 네. 좀 다른 거 같아요.
1: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맞아요. 그,
2: 우리 친구들 이게 표현 하나하나에서 전해지고 또 우리 두 친구의 호흡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3: 아, 저 있어요. 네. 그 제가 원래 키도 조금 작고 자세도 좀 구부정했는데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키도 네. 더 커지고
1: 그래요.
3: 자세도 완전 바르게 돼가지고 네. 원래 반에서 약간 앞줄?
1: 작은 편이었어요? 어. 네. 근데 지금 큰 거 같은데?
3: 맞아요. 조금 많이 컸어요.
1: 어, 맞아요. 무용하면서 이게 스트레칭도 되고 네. 하니까 키도 이제
2: 쭉쭉 커지고
1: 네. 그리고 너무 좋은데 보경 친구도 그런가요?
0: 저는 옛날에 계단만 올라가도 막 숨이 차고 막 땀나고 그랬는데
1: 아 그래요?
0: 네 지금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1: 오, 야 무용이 참
2: 우리 두 친구를 참 멋지게 성장시켰어요.
1: 네, 예.
2: 그리고 혹시 무용을 하면서 생긴 뭐 특별한 습관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3: 아, 그 네. 제가 길을 걸을 때마다 약간 발끝이 먼저 나가거든요.
2: 무용하듯이?
3: 네.
2: 어떻게? 네.
3: 그래서 엄마께서 네. 약간 네. 왜 춤추면서 걸으냐
1: 아, 그래요?
3: 하실 정도예요.
1: 아 무용과 사실 친구들 보면은 좀 네. 걸음걸이가 특이하긴 하거든요.
2: 달라요 좀.
1: 네. 네.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3: 아 네. 보여드릴게요.
1: 예 네, 어떻게 하는지.
3: 약간 이렇게 걷거든요.
1: 그렇게 아, 걷는다고요? 진짜 춤추는 것 같네.
2: 아,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네. 발레하는 친구들은 반대로 까치발로 이렇게 걷는 것 같은데 또 약간 반대로 뒤꿈치부터 들여밟으면서 좀 걷는 그런 버릇이 생긴 거예요?
3: 네.
1: 그 발레하는 친구들은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발레하는 친구들은 어, 왔어? 어, 안녕. 이렇게 가, 진짜. 내가 봤거든요. 맞죠? 안 그래요?
2: 어때요?
3: 좀
1: 이상해요?
3: 좀 그렇긴 한데
1: 네,
2: 좀 이상하죠? 네, 솔직히 얘기해요.
1: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네.
2: 그리고 또 보경 친구는 무용하면서 어떤 습관 생겼어요?
0: 저는 뭔가 거울 같은 걸 보면은 네. 뭔가 자세부터 이렇게 딱 잡고 양치할 때도 거울 보면서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딱 이렇게
1: 아 양치할 때도 자세를 잡고 꼿꼿이 세우고
2: 딱 이렇게
1: 그럼 이 정도면 일상 자체가 무용인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연습하다 보면 은근히 좀 승부욕도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0: 승부욕 턴 빨리 돌기?
1: 턱 빨리 돌리기요?
0: 턴이요.
1: 턴 빨리 돌기.
0: 네. 턴 빨리 돌기가 네. 좀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게 경쟁 아닌 경쟁이구나.
2: 그러니까 무용에서 이렇게 돌기가 한 동작인데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3: 더 빨리.
2: 더 빨리 도나.
1: 무용의 꽃은 턴이죠.
2: 아.
1: 그렇지 않습니까?
2: 그러면 예. 무용의 턴 중요한데 우리 최율 친구도 턴 잘해요?
3: 네, 저도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2: 우리 보경 친구도?
0: 네, 저도 자신 있어요.
2: 질 수 없고.
1: 그럼 어떻게 한번 네.
2: 이 자리에서
1: 예.
2: 저도 자신은 있는데
1: 그러면 세 분이 무용인 세 분의 일반인이니까 제가 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1: 예, 아, 일단은 예, 두 분이 한번
2: 네.
1: 누가 먼저 할까요?
2: 먼저 동시에
3: 아, 동시에.
2: 아, 동시에 한번 얼마나 잘 도나?
1: 동시에? 네. 아, 그러면은 알았어요. 동시에 한번 시작을.
0: 네.
2: 자, 조금 이렇게 간격 좀 벌려야지 안 다칠 테니까.
1: 아 이렇게 도는구나.
2: 오, 어디 갔어?
1: 아 이번에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될까? 둘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제 셋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교가 확대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셋이 어떻게 도는지.
2: 저요?
1: 네.
2: 자, 아 제가 요거까지 들고.
1: 예. 네. 들고 하세요. 들고.
2: 네네.
1: 네, 들고 한번.
2: 자.
1: 자 셋이 돕니다. 시작.
2: 어머,
1: 큰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다 섞이면 난리 났는데.
2: 아, 제가 쉽지가 않네요. 역시
1: 그렇습니다.
2: 우리 친구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정말 잘했고. 자, 이제 곧 이제 여름 방학인데 두 친구의 여름 방학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3: 아, 저는 먼저 여름방학 돼가지고 약간 네. 화채? 화채 같은 것도 화채. 많이
2: 수박 동동 띄워서 네. 누가 만들어주시나요?
3: 제가 만들거나 할머니께서 만들어요.
1: 그래요. 맛있겠다.
3: 그래서 화채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부산에 계신 조부모님 댁에 또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그래요. 좀 그렇게 재밌게 놀고 싶어요.
1: 아 좋네. 네. 구경.
0: 저는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시간에 맞춰서 워터파크 가서 파도풀이랑 워터슬라이드랑 타고 싶어요. 근데 하지만 네. 여름방학에도 무용 연습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2: 아 멋지다. 네. 뭐 생각만으로도 정말 신나는 계획이네요. 여름방학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또 멋진 춤 실력도 많이 많이 키워보길 바랄게요.
0: 네. 어 잠시만요. 네. 저 그 네. 방송하면서 부모님께 네. 전하고 싶은 말인데.
1: 어 그래요? 전하세요. 네네네. 자 어디 보고 전할까요? 1번 1번 카메라 네. 보고 얘기하세요.
0: 엄마 아빠 무용 해주기 해줘서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2: 아 우리 유리는?
3: 아 저는 괜찮아.
1: 괜찮아.
2: 어 그래요 괜찮아요.
1: 나중에 문자로 예 하시고. 문자.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무용꿈나무 원세린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곡은 제가 직접 만들어온 안무인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선물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기분이 좋아지시죠? 저는 무용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멍들 때도 많고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콩쿠르에서 상을 받으면 뿌듯해요. 제가 무용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입니다. 특별히 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는 오늘 톤과 멋을 담아낸 속옷춤을 준비했습니다. 속옷을 활용해 다양한 움직임과 부드러운 호흡 표현이 특징인데요.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세린, 화이팅!

0: 야, 정말 속옷소리하고 함께 펼쳐지는 경쾌한 움직임이 네.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속옷춤은 춤과 호흡이 딱 맞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손끝 움직임부터 발 디딤까지 리듬감이 정말 중요한 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흥겹고 또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무대였어요.
0: 네, 정말 오늘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답게 춤 사이마다 서로 다른 매력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무대를 장악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남자 춤선이 어떻게 저렇게 유려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지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했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선보인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제 작품 백이계 결의 백은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야 이그의 날개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하얀 학의 날 우아한 날갯짓을 표현한 그런 창작물입니다.
1: 하얀 학의 우아한 날갯짓.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뭔가 학이 날아오는 것처럼 가볍고 우아한 움직임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0: 예.
1: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거두 친구는 어떻게 무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2: 아 원래는 동생이 이제 무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학원에서 일주일만 보디가드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배우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무용이라는 예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0: 아 그래요? 오 그러면은 지금은 동생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2: 네 동생은 이제 안 다니고
0: 좀 안 다니고 아
1: 그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동생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예
1: 동생 따라 무용한다.
0: 그렇죠. 예 보디가드로 갔다가 그러면은 무용은 주로 이제 몸으로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건우 친구는 평소에 이 표현 같은 거 좀 잘 하는 편이에요?
2: 아 저는 조금 네. 많이 T예요. 근데
0: 아 T예요?
1: 완전 T?
2: 네 완전 T인데 네. 대문자 F처럼 막 다정하게 공감도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표정 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약간 뭐 긴장하고 떨떠름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지금 속으로는 엄청 설레고 뭐 신나고 이런 건 거죠?
2: 네, 지금 엄청
0: 아 그래요. 무용 동작을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보여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쑥스러운데 지금은 좀 익숙하게 아 이 정도는 뭐 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2: 스트레칭 중에 브릿지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0: 브릿지?
2: 네. 그 브릿지라는 동작

0: 시작을 하면 약간 얼굴도 되게 못생겨지고 그러면서 약간 좀 피하는 스트레칭 동작이었는데
1: 네.
0: 지금은 이제 얼굴 신경 안 쓰고 잘한다.
2: 아, 그래요? 아니, 얼굴이 워낙 기본이 잘생겨가지고 본인 얼굴을 한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0: 아,
2: 스스로?
0: 저는 10점이죠.
2: 10점이요?
1: 오!
2: 어, 티네.
1: 그럼 교종
2: 아, 하지 마세요.
1: MC 얼굴은
2: 아니에요.
1: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
2: 그러지 마요.
0: 100점이죠.
1: 100점?
2: 아이, 진짜 이렇게 나 갖고 놀 거예요? 진짜 와 정말 기분 이상하네.
1: 예쁜 것 같고.
2: 그러면은
1: 네.
2: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브릿지 동작 네. 살짝 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1: 오, 네.
2: 오, 오, 와 깜짝이야. 오, 오, 와 깜짝이야.
1: 어, 근데
2: 바로
1: 얼굴
2: 되네?
1: 얼굴이 안 보여줘서 저 미안한데
2: 반대쪽으로 한번.
1: 네, 카메라 쪽을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2: 반대쪽으로 한번.
1: 근데 야. 이게 바로 된다고?
2: 오.
1: 오.
2: 와 신기하다.
1: 와.
2: 그냥 일어나요? 저기 코어 힘이 상당한 거죠.
1: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 유연성도 있고요.
2: 와 대단하다 진짜.
1: 네, 이걸 하면 사실 진짜 얼굴이 못생겨질 것 같은데
2: 네.
1: 그런 못생김도 이제 승화시키는 어떤 프로 무용가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맞아요. 네.
1: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공연 중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0: 제가 막 어렸을 때 진도복 춤이라는 춤을 가지고 콩쿠르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2: 네.
0: 시즈를 넣는 가방을 챙겨주셨어요 부모님께.
1: 가신발 가방.
2: 네. 네.
0: 근데 그 가방을 들고 그대로 공연장 위로 올라가서
2: 아,
0: 춤을 그걸? 춰버렸어요.
2: 아 진짜요?
0: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춤을 추다가
2: 네.
0: 자반이라는 마지막 동작 뛰는 점프 동작
2: 네. 네.
0: 그 동작을 하다가 이제 가방에 몇 대 맞고서
2: 아 정신 차리고
1: 가방을 메고 것도 모르고 있다가
0: 가방을 맨단 걸 이제 알아가지고
2: 가방이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도 북춤이 아니라 진도 가방 북춤이 됐네. 그죠? 아 진짜. 아, 근데 그런 실수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정말 좋은 재밌는 추억이 되고 하는데 혹시 건우 친구는 공연할 때나 뭐 평소에 징크스 같은 거 있습니까? 난 꼭 이런 걸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0: 두 가지 정도의 징크스가 있는데
2: 두 가지.
0: 하나는 이제 엄마한테 좀 혼나야지 정신이 좀 차리더라고.
2: 아.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되게 좋으셔도 혼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내줘야 되는 거네요. 네.
1: 잘해도.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 네.
0: 제가 하다 보면 여기 옷이 그냥 벗어질 수도 있어.
2: 그렇지.
0: 옷에 뭘 붙인 다음에
2: 네.
0: 요거 옷까지 같이 꼬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할 때 바느질을 한단 말이에요.
2: 네.
0: 근데 그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로 이 몸을 찔리면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2: 와, 그것도 찔려야 돼요.
0: 네.
2: 아, 신기한 징크스네.
1: 그럼 오늘 무대 괜찮던데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바늘로 찔린 거예요?
0: 둘 다예요.
2: 아, 진짜.
1: 오, 둘 다.
2: 그래서 느낌이 좋네.
1: 징크스가 맞긴 맞네. 뭐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내긴 혼내셨지만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
0: 엄마, 내가 가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입시를 하게 돼가지고 막 형이랑 동생들이 막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거든. 그거 막 배려해 주고 그러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2: 아유, 얼마나 뿌듯하고 네. 또 대견스러우실까.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엄마 생각하니까 또 아무리 튀지만 또 눈물이 좀 나나봐요. 눈물도 나고 막 땀도 지금 나 있고.
2: 티 아닌 것 같아요.
1: 그쵸.
2: F 같은데.
1: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춤선이 아름다운 건우 친구.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춤으로 한국 무용 빛내주길 바랄게요.
2: 네, 이번에는 세 친구가 함께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용을 사랑하는 무용 소녀들입니다.
4: 저는 첫째, 동생들을 챙기는 리더 담당 민지고요.
5: 저는 둘째, 리액션 담당을 맡고 있는 사연이고요.
6: 저는 막내,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가원이고요.
4: 저희는 무용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기한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평소에도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있고요.
7: 지나가다가 걸만 있으면 제 팔 모양을 확인하기도 해요.
8: 저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도 저희 작품을 연습해요.
4: 이렇게 무용을 좋아하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무를 준비했는데요. 무한 속에서도 화려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엄청 집중하게 되실 거예요.
9: 특히 장난의 화려함과 절제되는 자태가 매력이랍니다.
6: 저희의 무대를 보시면서 한국 무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게 되시면 좋겠어요.
9: 윤지,
6: 서연, 더 오늘 무대.

0: 아, 태평무에 담긴 기품과 힘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네.
0: 차분하게 부드럽게 흐르는 듯 하면서도 또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기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태평무는 나라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아한 기운 속에서도 또 단단한 기운까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매력의 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춤사위 하나하나에 시선이 따라가게 되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0: 부채산조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부채산조의 가장 멋있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2: 부채가 한 번에 착 하고 펴질 때 가장 멋있어요. 저희도 그 순간이 되면 우리 진짜 멋있다 하고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1: 목이 왜 이렇게 쉬었어요? 네? 나도 좀 쉬었는데 왜 그래요?
2: 원래
0: 그래요.
1: 허스키 보이스. 아, 멋있다. 예.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예, 부채 하는 거.
2: 하나, 둘.
1: 와. 기가 막히네.
0: 우연히 잘 맞은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1: 그래, 한번 보고 싶다.
0: 하나, 둘, 셋.
1: 이야, 진짜.
0: 딱딱 맞네. 막 기분도 막 좋아지고.
1: 그럼.
0: 이렇게 좀 멋진 그런 무용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무용하게 정말 잘했다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인지 궁금해요.
2: 일단 전통 치마를 입었을 때 가장 자부심이 들고 한복을 입고 턴을 돌 때 치마가 착 하고 펼쳐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꽃이 된 느낌이에요.
1: 평소에는 꽃이라고 생각 안 해요?
2: 예.
1: 아, 그래.
0: 평소에도 꽃처럼 귀여워요.
1: 꽃이야, 평소에도. 예. 예. 너무 예쁜 표현이었고 예. 연습하다 보면 평소의 행동도 좀 약간 무용처럼 막 나오거나 그럴 때도 있나요?
2: 네,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손이 이렇게 돼요.
1: 진짜로? 에이, 설마.
0: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1: 그 버스 탔는데 갑자기 버스 막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2: 네.
1: 나도 모르게.
0: 허공에 대고?
2: 손끝이 네. 그렇게 돼요.
0: 손끝을 살리는 거?
2: 네.
0: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그래.
0: 이렇게. 사실 무용을 하면 몸에 아름다운 선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런 무용의 단아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도 있을까요?
3: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춤출 때 동작이 빨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무용의 단아함을 살리려고 평소에 심호흡도 많이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요.
0: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그런 차분함이나 우아함이 아니고
1: 예.
0: 뭐 노력 끝에 완성한 그런 자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 있을까요?
3: 저희는 마음속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외쳐요. 긴장될 때 그렇게 주문을 걸면 뭔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오늘도 진짜 마음 잘 잡은 것 같아요. 멋진 무대 보여줬어요. 넷이 다 친하죠?
2: 네.
1: 예. 앞으로도 이런 만남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네. 더 기대되는 친구들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무용가가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그야말로 무대 위를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우리 춤의 매력. 다음 무대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저희는 한국 무용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무대를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저희의 큰 장기는 국무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2: 호흡!
3: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4: 떡꼬치입니다.
5: 여러 사람이 추지만 한 사람이 추는 것처럼 보이는 딱딱 맞는
4: 동작!
5: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6: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4: 준비다!

0: 네,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정말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무대 위 작은 손끝과 발끝에도 그야말로 수많은 연습과 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0: 네.
1: 춤으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춤이 가진 이 에너지 그리고 아름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춤빛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연말 안에 갈무리할 별미 찾자고 임금님이 강남까지 성큼 내려오셨네. 오늘은 우리 임금님 성 앞에 뭐가 펼쳐지려나.
1: 산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올려서 정단 맞추기.
2: 안녕하세요.
3: 비례만 왔는가.
2: 되게 즐거우시네요.
3: 즐겁지. 아니 오늘 저 크리스마스 아닌가? 크리스마스에 딱 이렇게 또 캐롤도 부르고 그래. 또 기분이 나지 않겠어?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드웨이.
2: 조선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잖아요.
3: 아, 이 양반이. 내가 지금 이 현대에 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크리스마스를 내가 몇 회째 맞이한다고. 크리스마스에 말이야. 연인들끼리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면서 성탄절을 막 이렇게 만끽하지 않나?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걸 즐겨야 되겠지.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힌트를 주자면
2: 며칠 전부터 자꾸 이상한 거 하시면
3: 오늘 먹으러 갈 것은 바로 보고라네. 보고
0: 보고 스페셜.
3: 보고 스페셜 먹으러 가자고. 아 여기 어디라 그랬는데 가보자고. 어디 보자. 이쪽 어딘데. 아하 보고 어디 있느냐. 보고야. 오 여기 누구나.
0: 어디 한번 보고 만나러 가봅시다.
3: 이거 봐. 이야, 딱 그냥 입구만 봐도 그냥 맛집이라는 게 느껴지는구만.
4: 벌써?
5: 나이가 좀 많다지만 영우.
3: 자, 한산이 아주 널찍하구나 그냥.
2: 혼자 상이 너무 넓으신 거 아니에요?
3: 왕이 그러면 한상 차림 크게 봤지. 그러면 이렇게 소반에다 먹나? 질투할걸 질투해야지. 야 기대되는데. 밖에도 벌써 북적북적 손님들이. 사장님 아 여기 예.
6: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 아우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미인이시고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십니까?
6: 감사합니다. 보거를 제가 한 20년에서 오랫동안 먹었더니 보거가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거든요. 네네. 피부 미용에 워낙에 좋아요.
3: 나도 그럼 오늘 피부. 아 여기 워낙에 보거 스페셜 코스가 유명해가지고
6: 네, 맞아요.
3: 제가 좀 먹어보러 왔거든요. 좀 한상 차림 좀 손다리가 휘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0: 이야. 이것이 그 귀하다는 보고 아니오? 하지만 귀한 만큼 조심해야 할 요리! 전문가가 안전하게 손질한 보고를 귀한 살결 망가질라 조심스레 한 점 한 점 접시 위에 꽃이 피는구나! 다양한 부위로 맛과 식감까지 다채롭게! 귀하디 귀한 보고의 납시오!
6: 보거가 워낙에 고급 어종이고 되게 깊은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은 타 매장보다는 살짝 두껍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미나리 하나, 껍질 하나 말아서 사시미장 찍어서 드시는 겁니다. 네, 요 생화사비를 사시미장에다가 조금 뿌리시면 돼요.
3: 아, 그럴까요?
6: 네.
2: 왜 눈치 보세요?
3: 부럽네. 왜 이렇게 보고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가. 어휴 이 귀한 걸 살짝만. 오
0: 맛있구나.
3: 이야 아니 와 이거 씹는 맛이 있다.
6: 고거가 워낙에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생선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두꺼워지면 그때는 또 씹으실 수가 없어요.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3: 그래요?
6: 그리고 또 일반 다른 회와 다르게 정말 하나하나 드시는 슬로푸드이기 때문에
3: 보통 다른 집을 보면 이렇게 들면 제가 뒤에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네요. 와, 진짜 도톰하다. 자, 이렇게 놓고 얘는 껍질이고 얘는 지금
6: 사시미로 뜨지 못하는 뱃살 부위를 저희가 살짝 데쳐드리고 있어요.
3: 그런 거죠?
6: 네.

0: 같은 보건데 회 부위와 요 맛이 식감과 맛도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1: 조금씩 차이가 나요. 네. 정말 깔끔한 맛이에요.
0: 이야. 오늘 얘는 이게 간장이 맛있다.
1: 저희가 사시미장을 어간장 소스를 이용해가지고요. 다른 집과는 다르게 깊은 풍미를 느끼실 수 있게끔 생선과 접목이 잘 되는 어간장을 만들어서 사시미장으로 내어드리고 있어요.
0: 와, 그냥 얘만 찍어 먹었는데도 와, 진짜 촉감이네.
1: 고거와 잘 궁합이 맞는
0: 네.
1: 흔히 말씀하시는 어류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 껍질 무침. 껍질하고 미나리하고 야채를 넣고서는 초고추장에다가 버무려드리는 요리예요.
2: 맛있겠구나.
0: 혹시 양념이랑 이렇게 다 그리고 미나리랑 해서 한번.
1: 네, 같이 드세요.
0: 야, 역시 껍질.
3: 맛있구나.
1: 얘는 이제 그거 껍질 종류가 다른 껍질이에요. 얘는 폰즈 소스.

0: 에 적셔서 드시는 금밀복이라고 있거든요. 그 껍질이에요. 보고 종류에 따라 약간 두께감이나 식감이 약간 달라요.
1: 네. 얼쑤?
2: 복이 다 같은 복이 아니었구나. 오, 얘는 오,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봐. 얘는 자체가 워낙 탱글탱글해서 잘못 잡으면 막 떨어져. 오, 이거 봐. 오, 이거 봐. 오, 살아있는 것 같아. 이거 봐. 내가 언제 보고를 이렇게 접시채로 껍질을 놓고 먹어보겠어요. 야, 그리고 요 폰듀 소스가 상콤해요. 확실히 얘가 이제 앞으로 나올 음식들은 아주 중요한 회도 벌써 나와 있지만 얘네들을 자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입맛을 미각을 확 끌어올려준다. 입안이 벌써 예열이 됐어. 두루와 두루와 보고 두루와. 잠깐만. 예. 싸는 거 해도 먹어야 되는데.
3: 덕지의 꽃처럼 올려진 보고의 한정 제목. 혀끝에 올린 이 탱글함이 입안 가득하구나. 보도란 복껍질 묻힌 더허니 전맛 매콤하네. 다음은 새콤하네. 이것이 보고의 쫄깃한 귀한 참말로 맛이 먼저 노래를 부르는구나.
4: 조선시대에도 보고를 드셨나요?
2: 아유, 조선시대에도 이제 사실 즐겨 먹진 않았지. 보고에는 그 테트로도 톡신이라는 그 아주 독성분, 위험한 독성분이 있어서 사실 보고는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맛을 못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맛있는지 어쩐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먹었다가 그래서 궁중에서는 절대로 먹으면 진상이 안 올라왔지. 그래서 나는 사실 먹었어. 세자 때부터 미행 나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위험을 즐기는 위험한 남자라고나 할까? 데인저러스?
0: 데인저러스.
2: 마이클 잭슨이 내 노래 부른 거라니까. 나 데인저러스한 남자.
3: 다시 역시 잘 바른 회사를 넉넉히 기름 두른 팬에 비법 양념과 함께 향긋하게 익혀주고 자글자글 소리도 맛있게 익어가는 보고 빛깔도 영롱하구나. 싱그한 채소도 빠질 수 없지. 더 향긋한 미나리를 더해 식감 향기까지 다 잡은 시그니처 메뉴 복불고기 열시다.
2: 복불고기. 와, 진짜 크다. 오, 먹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요 살밥 한 덩이가 한 들어오는 순간 그냥 게임이 끝났고요. 은은하게 칼칼한 맛이 나면서 뭔가 모르는 그 감칠맛 단맛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무랑 양파를 갈아 넣어서 그런 건가? 이야 이거 봐.
5: 한입용이 아닌데
2: 한입용이죠.
5: 정말 갈치도 한 마리 한 입에 드시고 장어도 한 입에 드시고
2: 남자가 이거 한 입은 나눠 먹어요.
1: 얼씨구.
3: 맛있구나.
2: 와, 밥 한 공기 생각나게 하는 맛이네요.
3: 다음은 무엇이냐? 양념에 잘 재워놓은 보고살은 보슬하게 튀김옷을 앞뒤로 예쁘게 입혀주고 기름에 붕붕 넣어주니 지글지글 소리가 벌써부터 벌써가구나. 이렇게 큰 보고살 봤어? 보고 튀김 납시오.
2: 제가 보십시오. 아,
5: 그 손으로.
2: 어이, 손으로 저기 이게 뭐야? 이거 보여드리려고. 닭다리야? 와, 크기가 이거 보세요. 요거로 튀김 소스를 다 찍어서.
3: 맛있구나.
2: 쫄깃쫄깃한데?

0: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어. 아, 그리고 얘는 뜯어먹는 게 맛있네. 살이 많아가지고 뜯어먹을 때 많아. 야.
1: 우리 임금님 몰래 먹던 포거를 오늘 크게 한상하시는구나. 살덩이도 큰 포거를 한 입에 가득. 임금님 입안에 복도 가득한 것 같소. 세상 어디에서 포거를 이리 크게 만나보겠소. 우리 임금님은 복도 많구나. 포거도 만나기 어려운데 대표 메뉴 복불고기는 이 집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데. 임금님 그러지 말고 우리도 좀 데려가줘. 나도 포거 잘 먹어요.
0: 잠깐만. 왜? 이게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데? 끝맛에? 양파 갈아서 무랑 양파 갈았고 참기름? 안 되겠다. 그러면 가서 좀 여쭤보고 와야지.
2: 쉬고! 네.
3: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4: 네.
3: 우와! 우와! 이게 보고잖아요.
4: 네, 맞습니다.
3: 우와.
4: 진짜 많아가지고.
3: 네네.
4: 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3: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 네, 잠시만요. 네.
3: 우와.
4: 얘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3: 네네.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진짜 엄청 힘이 세네요.
4: 네, 맞아요. 얘들이 힘이 얼마나 뜨냐면.
3: 네.
4: 이렇게 당근같이 딱딱한 것도. 네. 애들이 입에 넣어버리면 씹어먹거든요.
3: 어머, 어머, 배가 부푼다.
4: 네.
3: 어머, 어머, 어머.
4: 이렇게 똑똑 먹어버려요.
3: 그러네요.
4: 애들이 이빨이 진짜 세요.
3: 우와, 우와. 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흥분했다.
4: 내가 이렇게 빵빵 먹어가지고.
3: 저 느낌 배 부푼 건 실제로 처음 봐.
4: 네, 맞아요. 보기 힘들죠.
3: 네네네네. 얘가 그냥 참복.
4: 네, 참복이에요. 참복. 저희는 이제 양식 참복을 쓰고 있어가지고.
3: 네네네.
4: 왜냐면 양식 참복이 더 살도 단단하고 먹이를 잘 먹어가지고.
3: 네네.
4: 독이 없어요.
3: 아.
4: 자연산은 독이 있는데 양식은. 네네. 독이 없어가지고.
3: 아.
4: 저희가 이제 양식 참복을 쓰고 있습니다.
3: 아.
4: 그래도 혹시 모를 이제.
3: 혹시 모를. 네,
4: 그럴 걸 대비해가지고 제도 과정은 다 똑같이 하고 있고.
3: 네네네네.
4: 얘 이대로 넣으면 또 바로 헤엄치거든요.
3: 네네. 우와! 우와! 어머, 어머. 기분 나빴다 이거죠, 지금?
4: 네네, 맞아요. 분풀이 하는 것 같아요.
3: 네, 네, 네.
4: 이제 손질된 버거 한번 보시죠.
3: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와. 아, 이게 지금. 보고 지금 손질하고 계신 건가요?
5: 네, 보고 손질하고 있고요.
3: 네네.
5: 이거는 참복, 이거는 금밀복입니다.
3: 아, 금밀복.
5: 네, 그거 보고를 보시면.
3: 네네.
5: 여기 눈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내장이 독이 있기 때문에 내장도 다 제거를 합니다. 보고는 고급 어종이면서도.
3: 네네.
5: 그 제도 과정이 되게 절차가 많아요.
3: 아.
5: 근데 손이 많이 가는 것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깊은 맛이 나옵니다.
3: 그렇군요.
5: 복불고기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3: 네네네. 이셔.
5: 여러 가지 기름을 다 써봤어요.
3: 네네네.
5: 다 써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궁합은 참기름이라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3: 기름을 살짝 이제
5: 살짝
3: 좀
5: 둘러줘야 돼요.
3: 거죠?
5: 네. 그래서 팬에다가 이렇게 참기름을 둘러주고.
3: 네네.
5: 복불고기.
3: 아, 제가 그 참기름 들어갔을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5: 아, 그러셨어요?
3: 맞잖아, 맞잖아.
5: 역시 말을. 네. 잘 아시는 거예요.
3: 와.
5: 제가 아까 말씀드린
3: 아, 예.
5: 가득인데
3: 양파랑 그
5: 양파랑 무가
3: 갈아서.
5: 네, 여기에 거의 80-90%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나리하고 야채도 이 양념에다 버무려요. 버무려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같이 구워드리면 저희 집 전문 시그니처인 복불고기가 완성됩니다.
3: 오, 그렇군요.
5: 네.
6: 임금님 아까 참기름이 맞았네요.
3: 아, 내가 맞다 그랬잖아요. 참, 여기 사람 못 믿지. 참.
6: 그 들기름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는데.
3: 에이, 들기름은요 이게 고소한 향이 좀 약하고요. 들기름은 올리브 특유의 그 산미라 그러나 그 산미가 있어요. 참기름이랑 달라. 딱 먹으면 알지. 뭘 좀 알아야지 음식 프로. 음식 프로 많이 했다고 무슨 잘 모르시네. 사장님, 그리고요. 네. 아까 저 그거 먹을 때 왜 그 어간장 찍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5: 어간장은 여러 가지 생선을 접목시켜서 발효시킨 간장이거든요. 네. 네. 흔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소태같이 짜다 그런 표현은
3: 네, 그렇지 않아요. 살짝 첫맛이 강한 짠맛이 나는 듯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향긋하고 달큰한 향이 나네요. 네, 네. 아 이래서 아까 찍어 먹는데
5: 사시미 찍어 드실 때 네. 네.
3: 또 설명을 마저 더 드리고 나니까 더 군침이 돕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올 음식들 기대하면서 가 있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다음 네. 코스도 다 맛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3: 네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1: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폭 샤브샤브이옵시다. 무와 각종 채소 그리고 콩나물까지 듬뿍. 재료만 봐도 벌써 개운함이 넘치는데 그 위에 오늘의 주인공 복원에 잘 올려주고 맑은 육수를 그득히 부어내면 벌써부터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여기까지 전해져요. 이것을 먹어야 보고 요리의 진수 복 샤브샤브 납시오.
3: 참복 전골, 응? 이게 보고 전골, 이게 국물, 또 국물의 진심 아닙니까? 이게 보고 국물이, 전골 국물이 얼마나 시원하다고요? 이야. 그 톡 치는 맛이 있어요. 얘 자체가. 오, 좋아요. 미나리를 폰즈 소스에.
1: 맛있구나!
3: 미나리도 향이 진하다.
6: 오늘 옷을 미나리 색으로 입고 오셨네.
3: 입나리라고요? 입나리. 나를 개치시면 안 돼요.
1: 맛있구나!
3: 와. 뭐하고 편해, 왜? 살을 발라 먹었는데 부서진 살이 없어. 살을 떠내면 그냥 살 그 살 그대로 딱. 네? 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고 부서진 살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6: 그거에 미나리가 빠지지가 않네요.
3: 그렇죠. 아 근데 그거를 얘기해 주려면은 내가 이제 얘기를 두 가지를 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미종의 동의보 감.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보고요리에 미나리를 아주 즐겨 썼습니다. 요건 이제 동의보감 속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고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근데 독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이와 함께 미나리 얘기도 언급되어 있는데 미나리와 같이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즉 해독한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의보감 속 보고의 주요 효능을 보면 보고는 몸이 허약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보충해주는 효과 등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맛도 좋은데 보양이 되니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잘 아시겠죠? 아우 좋다. 아 진짜 너무 좋아한다.
5: 이제 국물 다 드셨는데 아, 네. 식사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식사는 볶음밥하고 야채죽 중에 선택사항이거든요.
3: 아 그래요? 네. 둘 다 먹고 싶기는 한데 선택해야 되는 거죠?
5: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3: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야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보십시오. 딩동댕.
2: 벌써?
3: 볶음밥부터. 아까 그 불고기 양념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습니다.
1: 맛있구나.
3: 그런 게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떤 맛인지. 와 근데 마치 모양새가 매생이도 들어간 것 같고 마치 빛깔이 미나리를 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갈아서 그런지 미나리 향이 더 이렇게 풍부하게 나는 느낌. 미나리를 특히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을 정말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다. 개인적으로 콕 집으라 그러면 코스 요리로의 마무리는 죽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맛은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훌륭해요. 근데

0: 아주 맛있구나.
1: 참복회 살결 댕댕. 폭껍질 무침 아삭 쫄깃. 폭불고기 풀향 짜박짜박 퍼지고 폭튀김 황금옷 바싹하니 입안에 녹네. 참복전골 보글보글 국물향 진하고 속 든든 미나리죽으로 마무리하니 스페셜하게 이어진 보고맛의 향연 입맛과 마음 함께 마무리되네. 귀한 복 요리 한 상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참 맛있구나.
2: 2025년 마지막 날 아닌가?
0: 이걸 안 먹었더라고. 사랑만 아니면 아우 그냥 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자제다고 하신 분들. 9층, 8층,
1: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평소 여러분이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대했는지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론 주변을 향해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향해 분노나 시샘을 쏟아내는 건 결국 돌고 돌아 나를 향하게 돼 나 자신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을 다루기 위해선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풍요로운 관계와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나의 기준에 맞춰 불평을 늘어놓기보단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펴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은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딛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봅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셔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있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은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눌러주시고 왼쪽 무릎도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듯이 눌러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 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앉아서 정면 보고 손을 풀어주고 자, 발 바꿔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왼쪽 서유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보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회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혈액은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몸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혈액순환에 좋은 스타코나산화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스트레칭 해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넷, 다섯. 자, 무릎을 접고 손을 바닥에 놓으면서 다리를 바닥까지 내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한 세 뼘 정도 조금은 넓게 벌린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반듯하게 필 수 있으면 펴도록 노력해 봅니다.

0: 것. 자, 돌아올 때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척추 마사지 하듯이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1: 상체를 숙여주고
0: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유지하고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모아오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복부 기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처음 동작을 따라하는 경우에 목이 아프고 호흡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편안함으로 변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0: 살다가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2: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센터

장관님을 엽쇼! 인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구 복록을 태산과 제돌이 도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다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1: 네.
0: 아이,

0: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감사합니다.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꽹과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불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2: 재밌어요.
0: 아, 재밌으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상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장구 치는 이상팀 리더 장구 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PD의 박미연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키 아닙니다. 쉐이킷입니다. 네,
0: 그 썩는다 그 쉐이킷 맞죠?
2: 네.
0: 네, 쉐이킷. 쉐이키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워.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2: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2: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2: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3: 밟아서.
2: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밴드와 느다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닷 캠프 유명하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0: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좋아서, 눈앞이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0: 아우, 감사합니다.
3: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아,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어라. 싶습니다.
0: 어디 계세요?
3: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고.
4: 우와. 아.
3: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5: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네. 장미나라고 합니다.
3: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5: 취미로 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아... 네,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3: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6: 8살.
3: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6: 임지우.
3: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5: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7: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3: 얼씨구.
7: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3: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8: 김치.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3: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8: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경기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

0: 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짓무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다.
1: 어? 에이?
0: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보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 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0: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0: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0: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4: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쉐이킨! 구려!

0: 이거 실화야?
1: AI,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다녀 조합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래 죽나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위 찾아 그것이니 원 대접이다 착실이야구. 오산 또 이름을 서며 어허 일어나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치건장.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했던 어사출두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겠어. 덩 땄다 굳다 굳다

0: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아,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 씨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또 대중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3: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걸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2: 네.
3: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2: 그러니까,
3: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2: 네.
3: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3: 네. 많이 들었었어요.
2: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게 돼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3: 네, 그것도 있었어요.
2: 그리고 지긋지긋.
3: 네.
2: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2: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3: 네.
2: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3: 네.
2: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3: 오, 네.
2: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3: 맞아요.
2: 또
3: 네.
2: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쉬었어요.
3: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 네.
3: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2: 네.
3: 근데 꿈꾸

0: 살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순간 그 여유가 없고.
0: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1: 전쟁터지,
0: 썼던
1: 전쟁터.
0: 맞아요.
1: 이런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0: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1: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네. 기대가 돼요.
0: 네.
1: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것도
1: 네.
0: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1: 네.
0: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부가 중 돈 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 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갚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이래가지고
0: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0: 그러니까 예, 전통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돈타령.
1: 네.
0: 어,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네.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지금은 네.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네.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0: 알죠.
1: 김피탕이라고
0: 알죠.
1: 진짜 맛있잖아요.
0: 대학 다닐 많이 시켜 먹었죠. 김피탕.
1: 네.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0: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 네.
0: 하겠다.
1: 맞아요.
0: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1: 오,
0: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1: 네.
0: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0: 아, 네.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
1: 네.
0: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네. 계신다면서요?
1: 근데 왜냐면 아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 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0: 팬 선생님 이름?
1: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산딸기. 아.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네.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붙이면 삼산 딸기 해가지고 엄청
0: 어디 지역의 딸기 이름?
1: 네, 귀엽잖아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러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1: 네, 그냥 그 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0: 오,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 같긴 한데
1: 네.
0: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실 거라고요?
1: 맞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0: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1: 그렇죠?
0: 잘했다.
1: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0: 와, 너무너무 네.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 볼 수가 없겠다.
1: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그냥 그냥 난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0: 어찌하란 말이오?
1: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 사...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뜨려버리고 싶은.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루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루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루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루 타령, 어쩌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0: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1: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0: 네, 2014년 11월 11일에
1: 만들어졌어요. 11일 빼빼로 데이트. 네.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2: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네.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현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아, J 파워 J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1: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2: 사실
1: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2: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봤는데
1: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2: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1: 글쎄. 네.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3: 네. 그 얘기한 것처럼 네.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네.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네.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이 둘을 조건.
3: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 동성이 진짜 제일 맞네. 네. 와,
2: 뭐 학교에 채점을 한 거죠.
1: 열심이라다.
3: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1: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3: 그렇죠.
1: 이거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2: 그렇죠.
1: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2: 네. 채점을 다 당한 거.
1: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2: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네. 딱히 취미도 없고 셋 다 뭐 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네, 재밌었죠.
1: 또 상자루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3: 다음으로는 지신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상자루의 지신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0: 네, 고깔이라고. 아 합니다.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1: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알비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0: 네.
1: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2: 네. 네.
1: 그렇다 진짜.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1: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어,
1: 그럼요. 네.
0: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1: 네, 준수님이 갓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2: 고깔을
1: 고깔을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1: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1: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래 안 쓰고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0: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1: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도
1: 아지트니까.
0: 아, 그럼 네, 아지트인데.
1: 네.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0: 그러니까요. 네.
1: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 나가면서
0: 네.
1: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을에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0: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1: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0: 네.
1: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갤러리에서 어떤 작곡가적인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의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0: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1: 네네.
0: 앞으로의 상자루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1: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브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 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 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 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 없이 지금의 이 국악 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2: 빛자루.
0: 그러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1: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든가 뭐 가야금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네. 해서 차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만든 곡입니다.
0: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피드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왜 안 오는 거야?
1: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를 왜 불렀지?
0: 왜 여기다가 불러가지고 우리를 골타나 먹이는 거야?
2: 본인이 오라고 해놓으시고
1: 그리고 늦고
0: 뭐야 여기 너무 시끄러워.
1: 늦었잖아. 어디야 도대체?
2: 레이스 타는 곳 아니에요? 이거
0: 바라바라바라뱀이요?
1: 레이싱카인가?
2: 레이싱카?
1: 너무 시끄러운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거 같은데 약간
0: 이 형이 원래 이거 하잖아 알지?
2: 네 맞아 맞아.
0: 그러면 상금을 막 5천만 원씩 받는데.
1: 진짜요?
0: 오.
1: 아 그럼 우리한테 뭐 자랑하러 여기 부르는
0: 그런 거야?
1: 거야
0: 지금.
2: 어 뭐야?
0: 많이 와. 이때 왜 온 거야 이제?
2: 어 뭐야?
1: 와, 와, 와,
2: 와, 와. 와.
1: 멋있다.
0: 우정 파워 레인저.
1: 잠깐만 상호 오빠 맞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수 수도 있잖아.
0: 아니야
1: 안 보이니까.
0: 나 배가 상국이 형 배야. 아, 배가 상국이 형
2: 상점 맞죠?
0: 우와
1: 진짜 맞아요?
0: 형 후레쉬맨 같아. 후레쉬맨
1: 열리시세요?
2: 영배! 와 진짜 멋있다는데.
3: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자 2등 정상호가 잡고 있는데
4: 자 다시 한 번
3: 정상호
4: 사이드 바이 사이드 2라운드 바뀌거든요. 2라운드 바뀌었어요. 양상국 다시
3: 양상국이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승의 양상국 선수입니다.
4: 그 뒤로는
5: 잘했다.
6: 자 상무님께서 가운데
0: 야 이거 비싼 거야 내가 볼 때.
2: 어 그래요?
0: 그지?
1: 엄청 요, 비싸겠지.
7: 요거 3대.
0: 어?
7: 요거 3대. 3대.
1: 3, 뭐? 예. 얼마?
2: 3대. 3대.
7: 와. 너무 높다.
0: 야 이거 형 거야 옷?
7: 아이 저게 있잖아.
1: 와.
7: 있잖아.
1: 여기 헬멧에도 써 있어요.
0: 야 양상구.
2: 하도 근데 안 더워요?
7: 아?
2: 안 더우세요?
7: 방염 재질인데 내가 불타겠어.
1: 와.
7: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0: 영암이요.
1: 영암.
7: 영암. 대한민국의 최초로 F1 경기가 열린 영암 F1 서킷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영암입니다. 여기에서 또 제가 선수로 활동을 하고
0: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2: 있기 때문에.

0: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
1: 예.
0: 여기는 영암에 있는 카트 경기장.
2: 아, 카트.
0: 카트 경기장, 카트 체험장이고.
1: 예.
0: 해밀턴 알아? 해밀턴?
2: F1
0: F1 선수.
2: 네.
0: 해밀턴도 이 카트부터 시작해서 F4, 와. F3, F2, F1을 간 거야.
2: 와.
0: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막 주니어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습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 우리나라에도.
2: 대박.
0: 그래서 카트 프로팀을 가서 한번 구경을 하고
1: 좋아요.
0: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아요. 네,
0: 가시죠.
1: 예. 우와.
0: 근데 나 이거 벌칙 같아. 아, 안 멋있는 것 같아.
1: 아니야, 멋있어요.
2: 멋있어요, 남자.
1: 와, 나 이런 거 처음 와봐.
2: 신기해.
0: 여기는 카트장이기도 한데 피트, 피트.
2: 그
0: 각 팀의 피트야, 여기.
1: 아,
0: 여기 피트.
2: 조그만한 거?

0: 여기가 다 대한민국의 프로 레이싱 선수들.
1: 아, 진짜요?
0: 프로 레이싱 선수들.
2: 아,
0: 근데 이게 지금 작고 뭐 별 거 아닌 것 같죠?
3: 네. 근데
1: 엄청난 속도잖아. 일반이 타면 거의 몇 내 타면 갈비뼈도 나가죠.
4: 아, 그렇죠.
0: 네. 진짜로? 와. 진짜 실제로 갈비뼈가 나가.
2: 몇 킬로미터 해요?
0: 네?
2: 몇 킬로미터까지 나가요?
5: 이 경기장 기준으로 지금 107km까지다.
1: 107?
5: 네네.
0: 아, 107km.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는 덴지
6: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 아, 여기는 이제 레이스 드라이버를 꿈꾸는 네. 유소년들을 레이서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주는
1: 양성하고 네.
0: 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2: 와우.
0: 미래의 꿈나무!
2: 어, 대박! 기대돼! 어, 무서운가 봐.
1: 야, 이거 봐.
0: 파이팅! 보여줘! 출발!
2: 오! 오! 소리 제일 잘 달라.
7: 와, 소리 대박이다.
2: 소리 달라.
0: 오!
2: 우와!
1: 우와! 우리 이렇게 나가? 야, 속도 봐, 갑자기 그냥.
2: 폭포는 걸어가는 거 봐요.
1: 우와!
2: 우와!
1: 우와!
2: 우와!
1: 우와!
2: 우와!
1: 우와! 우와!
2: 우와!
1: 우와!
2: 우와!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2: 우와! 우와! 아니 12살인데 사실 외국에서는 11살이잖아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운전하는 게 너무 잘해.
0: 야, 야.
2: 너무 멋있어.
0: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떻게 한번 다 타고 싶죠 보니까.
1: 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0: 네?
2: 아, 그 무서워요.
1: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걸로. 와, 나 진짜.
0: 이삼촌이랑 너랑 레이싱 대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8: 제가 이길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진짜
1: 한 30초, 40초 차이 날 걸?
4: 아,
1: 맞죠?
0: 그러면 너랑 삼촌이라면 누가 일 것 같아요?
8: 삼촌이요.
1: 아, 이런 걸 잘 시켰어요, 대표님.
0: 이걸 나중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8: F1 선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0: 아, 아버지 어릴 때부터 동경을 하고
1: 있어요. 아버님 어디 있어?
6: 아버지.
0: 이 카트 이거 스포츠 카트 타고 가면 아빠한테 져요?
8: 아빠 웨이트 때문에 제가 이길
0: 줄
2: 알았어요.
0: 아빠 어떻게?
1: 인정?
0: 아들이 더 잘 타요?
9: 얘가 더 잘 타요.
0: 아니 웬만하면 아들이 잘 탄다고 해주는데.
2: 아니, 아버님도 자존심 있으시니까.
0: 웬만하면 아들이 잘.
2: 감사합니다. 헤드 커버 해서.
1: 형 이거 안 쓰나요?
10: 아, 저는 이렇게.
1: 형은 이거 안 쓰나요?
10: 개인 헬멧.
2: 스타하는 거 맞나?
1: 우리 이거 쓰는 건가요? 이거 쓰고 어머니야. 이거 쓰고 어머니야. 조금씩 먹어. 고등어 하나만 먹어.
2: 감사합니다. 한 그릇씩이야.
1: 고기 조금씩 퍼요.
2: 한 그릇. 한 글자 더 주세요. 스프.
0: 에이, 여기.
1: 안 돼요. 조금 드세요.
0: 아, 빨리 헬멧 골라오세요.
1: 이거 밑에 어떻게 먹어?
2: 오. 아, 오케이.
0: 따라오세요.
1: 네.
2: 시싱. 와.
8: 와.
0: 이거 앞에 신승 때.
1: 저요?
0: 이름 서령.
8: 예.
1: 1번이에요.
8: 네.
0: 거의 타요. 안 좁아요?
1: 어, 조금.
2: 오. 우와, 뭐가 무서워. 안전벨트.
0: 발로 엉덩이. 안전벨트 매고요.
8: 네.
1: 1번 신승태.
0: 2번 양상국.

0: 테스트. 윤서령.
1: 와, 아니 이 형 전공하라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아!
0: 레이싱 시작! 와!
1: 빨리!

0: 거기서 눈썰려.
1: 비켜졌어. 아, 쓰리고 영암 양상국배 카트 대회.
2: 양상국배였어요?
3: 아, 저 안 할래요. 안 나갈래요.
1: 카트 대회 3위 1행 트라이.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올라가십시오. 자, 그리고 2위 윤서명.
5: 와,
1: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불법 튜닝과 빠른 속도로 1위를 하신
3: 좀 쪼아주세요.
1: 예. 두구두구. 그럼 쪼개는 너밖에 안 쓰겠어. 예. 예. 김승태.
3: 예.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1: 아, 예.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4: 와. 와.
1: 축하해요. 기념 사진 있겠습니다.
4: 누구 다.
1: 앞에 보고 포즈 한번 지어주세요. 앞에 보고 샴페인 있습니다. 샴페인.
5: 네, 샴페인.
1: 자, 샴페인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10kg 네.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자,
5: 네,
1: 샴페인. 자, 샴페인.
5: 와.
1: 와.
5: 와.
3: 이거 바로 넣을까?
6: 자, 제가 처음에 엄청난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상품이. 자, 1등 하신.
4: 뭐요, 그렇게.
5: 우와!
4: 뭐요, 그렇게.
5: 우와!
6: 승태 씨, 선물 받아가세요.
5: 우와, 뭐야?
4: 8kg. 이거 뭐요?
7: 멜론.
6: 영화의 특산물입니다.
3: 아니, 멜론 박스에 뭐가 들지 없는
5: 거 아니야,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3: 멜론 박스에 조심해봐야 돼.
5: 우와!
7: 진짜 멜론이야.
5: 우와!
7: 진짜 멜론이야.
4: 아니, 지금 왜 제가 1등 했을 때 선물이 이게 공룡인데. 왜 다른 선물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6: 공룡 장갑에. 촬영 때 너무나도 원성이 심하셔서 제가 선물을
3: 맞아요, 맞아요.
5: 그게 왜 저희가
3: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주 정확한 거야.
1: 공룡을 축하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축하해
5: 주십니다. 네.
1: 자, 그럼 우리 다음 키워드가 이제 뭐였죠?
3: 양상국.
1: 아, 클레오파트라의 선물?
3: 맥주.
4: 뷰티의 아니요, 오빠.
1: 이게 아름다움이 그거잖아.
4: 아름다움에. 네.
3: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맥주를 목욕했잖아.
5: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포테이토.
1: 뭐야, 이거?
5: 아니요? 맞죠?
1: 젊은 애들이 하는 거야?
5: 네, 포테이토치.
3: 아, 젊은 애들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작가님이 하는 것 같아. 왕 작가님이 하는 거
5: 아니, 이거 다 아시지 않나?
3: 늙은 애들이 하는 것 같아.
1: 아, 진짜. 너 이제 큰일 났다. 다음 주에 없다.
3: 없어.
1: 아, 왕 작가님의 유머.
3: 작가님 죄송합니다.
1: 아, 나는 그동안 그래도 늙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6: 자, 늙은 애들 클레오파트라 만나러 갈게요.
1: 네, 클레오파트라를 보러 가봅시다.
4: 와!
1: 나 이제 이거 벗는다.

0: 벌칙이었어 이거.
1: 영감이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되는 거
2: 아니에요? 맞아요.
0: 뭐 달려 있다.
1: 무화과.
2: 엄청 많아요.
0: 와, 이게 무화과야?

0: 얘 이래만 넣었다 봐.
1: 따도 돼요?
0: 어, 넣었다 봐.
1: 따도 돼요?
2: 그 빨간 거 봐봐, 그거.
1: 딴 사람이 먹는다.
2: 사장님! 사장님, 야, 진짜
3: 경찰서죠!
1: 지금 언니가 땄어요!
3: 여기 도둑놈?
2: 연...
3: 아, 있어요!
2: 연...
3: 경찰서죠! 경찰서! 사장님!
4: 아니 누가 또 우리 무화과를 따고 그래요?
2: 빨리 오세요. 사장님 여기 빨리 오세요. 떴어요.
1: 한국에서 무화과 따면은 운이 좋아진다고 저한테 거짓말 했어요.
3: 네. 그런 말 하지.
2: 진짜 말 거짓말 잘해.
0: 사장님 근데 막 와서 이렇게 따면 안 되잖아요. 뭐래요 사장님.
4: 근데 좀 봐줘야지 뭐 어쩌겠어요. 모르고 따는데 봐줘야지.
2: 사장님 불러서 네. 갑자기 나오실 것
0: 같은데. 사장님은 초면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 하나만 얼른 좀 맛 좀 봐도
4: 돼요?
0: 너무 이게 옛날 맛이 생각나서 하나 먹고 싶다.
4: 이렇게 해서 까서 합사.
3: 어머니 이거는 농약 안 쳐요?
4: 안 쳐요.
3: 안 쳐요?
5: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0: 확 먹어야 돼.
3: 야 근데 되게 이쁘다. 이렇게 까니까.
1: 대박이다.
3: 진짜 맛있다.
1: 와 대박.
3: 이거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1: 와.
0: 어때 승태야?
3: 진짜 달아.
0: 나도 한번 먹어볼게요.
3: 너무 맛있어. 장난 아니지 뭐 아이스크림 같지?
0: 그 단맛이 어떻게 고급스럽지?
3: 아, 너무 진짜
1: 맛있어. 맛있어.
0: 와. 사인 거면 이 사모님이 이거 무화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미인이십니까?
4: 무화과 많이 먹었습니다.
3: 사장님
0: 왜
3: 대답 안 하시고 웃기만 하세요.
6: 무화과를
3: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질문이 아니라
4: 그 질문이 아니요
3: 어머니가 이거 무화과
0: 무화과를 많이 드셔서 이렇게 미인이십니까? 예.
1: 와 말씀이 없으셔.
0: 예? 어머니 미인 아니세요?
7: 뭐 대발을.
0: 아, 아버지?
6: 예 피부가 무화과를
3: 피부가 아니니까 피부가 아니고
4: 얼굴은 안 이쁘고 피부만 좋아졌다.
0: 아니 미인이시잖아요. 사장님 네. 미인 아니에요?
6: 아가씨들이 이쁘지요.
3: 아버님.
1: 어머니 이거 저희 가시면 어떻게 하실라고.
0: 아니 진짜 결혼을 어떤 거 보고 결혼하세요 처음에?
6: 같은 면이기 때문에 아, 거의 알지요.
0: 어릴 때부터.
6: 예.
0: 어, 그 일대에서 가면 예, 어머님이 예. 최고 이뻤어요?
1: 부끄러운 아니죠?
0: 아니 어머님은 동네에서 아버님 최고 잘생겼었죠?
4: 네, 그때는 되게 멋있었어요.
3: 와, 네. 그때는 뭐야?
4: 진짜 그때는 엄청 멋있었어요.
3: 어떻게 무화과를?
0: 아니 그러면 이게 무화과 농사는 이게 두 분이서 언제부터 지은 거예요?
4: 어, 내려온 지 8년 됐어요.
6: 8년 됐어요.
0: 아 원래 여기 분은 아니구나.
6: 원래 아니, 여기.
4: 원래 여기인데 우리가 서울에 살다 내려.
0: 아 여기서 서울에 살다.
4: 비노 갈겁니다.
0: 비노.
6: 원래 여기서 본 토 무식이에요. 고향인데.
0: 아. 예. 아니 그러면 우리 가서 좀 도와드리고 가죠.
1: 네.
0: 아 좋아요. 가서 한번 보죠.
1: 네.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가시죠.
3: 우리 두 개 먹었으니까 저희 밥값 해야죠. 네. 무화과값 무화과값.
0: 그럼 좀 나눠서 한번 따볼까요? 그럼 저희 어머니 엄마 따라
3: 우리 아빠 편.
0: 네.

0: 어머, 이거 뭐 어떤 걸 따면 돼요?
1: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2: 네.
1: 열기 좋아요. 이렇게 여기 꼭지 있잖아요. 네. 꼭지를 자꾸 똑 이렇게 딱 따야 돼. 그러면은 아~ 딱 따죠.
2: 쉽게 따네요.
1: 네. 잔뜩 좀 힘도 줘야 됩니다.
3: 야, 굴따구 엄마 여기 넣어주세요.
2: 벌어졌네요.
3: 근데 엄마 아까 아버지가 미인이라 안 하던데 좀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다 늙었는데 혼낼 것도 없어요. 혼 안 해도 돼. 괜히 속으로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3: 근데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여기 기촌하신 거잖아요.
1: 네.
3: 근데 처음에 가자할 때
1: 제가 가자했어요.
3: 아, 어머니가?
1: 네.
3: 보통 우리 남자들이 가자는데. 네,
1: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나이 되면은 서울에서 할 것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이 좀 있었으니까 그냥 그 가서 무화과나 짓고 살자.
3: 아, 땅이
1: 우리 아저씨는 안 내놓으려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와...

0: 내려와서 딱 자기 집에 오니까 재밌거든. 그랬더니 아, 좀 더 일찍 내려올 것 같다고 이런 소리 하더라고. 아, 재밌어요 진짜.
1: 영암에 이 무화과가 유명한 거예요?
0: 영암이 그 옛날에는 이거 다 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풍도 맞아서 좋고 또 기후가 영암 쪽이 더 따뜻한가 보더라고. 이게.
1: 아, 네.
0: 그래서 3호 쪽이 더 따뜻해요. 잘 돼요.
2: 엄마 한 몇 개 따볼게요. 네, 네, 다 따보자.
0: 그러세요.
2: 야, 레마 잘 익었으니까.
3: 네, 여기 하나 있었어요. 방금 어머니 그 보여주신 거.
0: 밑에 거 따시고 여기 체험하시고 가요.
3: 어? 저 바로 떨어지네. 좋다. 쉬워요. 맛있겠다. 이 차례에서 바로 먹고 싶어. 가자.
0: 빨리 채워요. 저 안에 거. 저 안에 거.
1: 우와, 잘 익었다. 아, 또 엄마 이거 바지 크네요. 엄마 요거 이겠지 엄마.
0: 어, 야. 이렇게 다른 데 같으면 엄청 이렇게 줄룩줄 열려야 되는데 조금 시기가 빨라서.
1: 근데 이게 지금은 속화되지만 나중에는 한 번에 다 익으면 버긴데 다 따버려야 되겠네.
0: 아니, 다 아니고요. 그래도 엄청 바빠요, 나중에. 아... 막 한 나무에 막 열 개씩 이거 물어봐.
1: 요거 이거 있다. 엄마 이거 익었지? 아니야. 엄마 이거 익었지? 아니야. 아, 보는.
3: 잘 샀는지. 잠깐만, 잘 샀는지. 아, 딱딱했잖아,
1: 엄마. 보는 누구부터 가냐.
3: 이거 잘못 봐봤어. 봐봐. 아니. 봐봐, 잘못. 이게 딱딱하잖아요.
0: 그거? 아니, 그 정도면 됐어요. 입 벌어졌잖아.
1: 사장님이 됐다.
0: 입이 벌어졌어, 입이. 야,
1: 요 안에 거.
3: 안에 거? 어. 이거? 어. 다 보인다.
0: 따도 돼. 이제 약간 벌어졌어.
3: 따도 돼요?
0: 예, 약간 벌어진 것도 따도 돼. 내일이라면 이거 안, 오늘 안 따면 내일 다 이거 망가져버려.
1: 야, 레미야, 저거 밑에 거.
4: 반대로?
5: 예, 반대로요.
3: 또? 또? 오, 됐다.
1: 와, 이거 진짜 잘 익었다. 싹 들으면 이렇게 톡 따지네. 오! 그래, 고고.
3: 자, 잘 따. 오, 땄어. 유아이. 어, 먹어도 돼요?
5: 예,
3: 어, 바로 먹어도 돼요. 대박.
1: 도둑이야!
3: 아니요, 허락 받았어요.
1: 도둑이야, 제가. 제가 일 안 하고 먹어요. 아니. 아버님, 제 일하라고 먹어요, 도둑이. 제 먹어요. 일하라고.
3: 너무 맛있어, 진짜.
6: 택배도 못하고.
3: 맛있죠, 일하다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나 계속 먹을 것 같아요.
1: 저 이래미랑 상궁경이 딸 거야. 아버님, 근데 아까 왜 저기서 어머님 이쁘냐고 물어봤는데 왜 한 번도 대답 안 하셨어요?
5: 네, 사실 이쁩니다.
1: 그죠?
5: 예, 네, 이쁜데 제가 또 그 얘기를 이쁘다고 못했을 뿐이지.
1: 아버님, 근데 어머님 몇 살 때 만나셨어요?
5: 23, 내가 26.
1: 아, 그러면 연애 얼마나 하셨어요?
5: 연애는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혼을 엄청 한 2주 만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1: 만난 지 2주 만에요?
5: 예.
3: 우와, 그게 가능해요? 네.
5: 지금 집사람하고 내 바로 우리 누님하고 담 옆집 이렇게 사는 사이라 내용 잘 알 수가 있었죠.
1: 아니 그래도 어떻게 2주 만에 어떻게
3: 그러니까요. 결혼을. 너무
1: 아니 아버지 먼저 결혼하셨어요?
5: 내일 약혼하면 하고 안 그러면 난 내일 서울 올라가겠다.
1: 어머니한테?
5: 예. 그래갖고 약혼하고 일주일에 딱 결혼을. 아,
1: 어머님도 마음이 있으니까
3: 그러니까
1: 잡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잡은 거지.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정인자.
3: 아, 대박이다.
1: 아예 어머니 거 계속 훔쳐가.
0: 빨리 여기 있지 빨리 여기 있어.
1: 빨리 따줘.
3: 왜 저를 쳐다봐요 오빠. 일 봐요 일.
0: 여기 있다 여기 있어.
1: 엄마 진짜 얘 열심히 안 해. 내 거 훔쳐갔어요.
3: 제가 뭐 하나 먹어서 미인이 돼서 눈을 못 뜨겠죠 오빠. 어?
1: 미인 방면이라더니 없애야 되겠다 쟤를. 요거.
3: 아 찾았어요?
1: 어 이거 이겼다.
0: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다 많이 빼먹어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1: 어머니 근데
7: 안 힘들어요?
0: 힘들죠. 네. 엄청 허리 아파요. 그런데 또 하고 나면은 재밌고 아유 또 잘 왔다 그러지.
7: 그러면 이 귀농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요즘에. 네. 어떻게 뭐?
0: 나 저는 오라고 그래요 진짜.
7: 추천?
0: 예. 네. 어. 예 그냥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시골이 싫어서 서울로 갔거든요.
7: 네, 내가 그랬지. 예. 네. 네.
0: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아닌가? 시골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살기가 편해.

0: 아이고.
1: 오빠랑 무화과 평생 먹고 살래?
0: 무화과는 피어생 먹고. 무화과는 피어생 먹고. 무화과는 피어생 먹고. 오빠랑 보지 말까? 보지 말까?
2: 씨, 가져와. 너 이거 다 가져와. 아, 다 가져와. 다 내 거야.
0: 아니, 너 아, 진짜 거짓 받을지 몰라. 어머니 같이 가시죠.
2: 야, 다들 열심히 땄습니까?
0: 네.
3: 아니 근데 아유 아버지 쪽이 영 안 땄네. 야 들어서 보여줘 봐봐 다.
0: 아 우리 엄마 이렇게 열심히 땄어.
4: 이게 많이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익은 걸 따야죠.
2: 야 여기서 안 익은 걸 찾아봐봐.
4: 파릇파릇한 게 막
2: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요?
0: 아니요 아니요 다 익은 거 봐봐요. 오빠?
3: 아버지 우리 다 익은 거잖아요.
4: 이거 완전 안 익었어.
3: 너희 근데 일을 너무 안 했다.
4: 우리는 실수가 없어. 얘는 있어.
3: 해파라타.
0: 아니요.
4: 얘는 아무거나 막 따더라고.
0: 태연 쪽보다 되게 열심했어. 아, 진짜로.
4: 얘는 진짜 막 따더라고.
5: 여기 잘 땄어 둘 분이 진짜. 내가 인정해. 아,
3: 어머니가 이 또 밭 주인이셔. 실질적인 주인이 어머니더라고. 아,
4: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 아니 그건... 땅이? 땅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5: 근데 무화과를 다 제한테 들어오거든요.
3: 어머니가 돈이. 내려오자고 해서 한 거야 이게.
4: 아 이거 팔면은 계좌가 어머니 계좌예요? 네. 아 글로 아, 들어가요?
6: 근데 이 땅하고 무화과는 제 거예요.
4: 아 그거 봐요. 우리 아버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못 써. 네.
3: 아버지는 지금 이 방송 시작한 이후로 좋은 소리를 한 번 안 하고.
2: 어머니 근데 이거 준비한 거 이거는 뭐예요?
5: 네 이거는 무화과 잼이에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집에서 했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0: 무화과 잼이에요?
5: 네 잼.
4: 어머니가 너무 맛있어. 직접 만드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맛있대요.
0: 우와 무화과 잼 있는 거 신기해.
4: 어머니 신기해. 누구부터 주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이고, 마음에 드시는
5: 그냥
3: 거? 제일 먼저 주고 싶은
5: 우리 팬이니까 우리 팬이 먼저.
3: 아이고 우리 팬.
0: 아, 고맙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6: 진짜 너무 맛있어.
0: 너무 맛있어.
5: 이게 뭐 딸기 짬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4: 어머니!
2: 그럼 엄청 안 달아.
0: 맞아요.
4: 아니, 저팀들은 엄청 많이 발라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조금
0: 와!
3: 너무 부자라.
5: 설탕 그렇게 많이 묻혔어요.
0: 진짜 맛있다.
5: 이게 딸기잼보다 나는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2: 오오.
0: 뭐, 아 근데 웬만한 딸기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2: 훨씬 맛있어요.
0: 진짜로.
4: 너무 맛있어.
2: 와 근데 진짜 맛있다.
5: 오늘은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거 식빵해서 발라서 먹어요. 아침에도.
4: 아버지 아침에 밥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6: 저는 밥 먹죠. 저는 밥 먹죠.
3: 안 맞아.
5: 안 맞아. 아이고.
0: 아침부터가 안 맞아.
3: 먹는데 아까.
5: 아니 청경 같아요.
0: 대화가 따로 노시는데요.
5: 아니 맛있다고
3: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중에 뭐가 최고 맛있어요?
6: 다 맛있어요.
3: 다 맛있어요?
0: 다 맛있어.
6: 음식은 잘해요.
4: 잘하세요?
3: 네. 왜 음식은이라고 해요?
4: 음식은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하...
0: 잘 말씀하셨는데
5: 진짜 이거 진짜 시원한 거야 이거.
4: 아 나 먹고 싶었어.
5: 내가 시원한 거야.
4: 시원한 거 진짜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같아.
5: 이거는 진짜 맛있어.
4: 어머니 홈쇼핑에서 지금 막 팔린다. 홈쇼핑에서 지금.
5: 진짜 맛있어.
4: 어머니 저 CF라고 생각하고 빨리 표정. 너무 맛있어.
5: 영암 무화과를 많이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영암 무화과.
4: 여러분 무화과 먹으면 정혜자처럼 됩니다.
5: 어떻게 또 이
4: 정혜자 너무 이뻐요.
5: 아이고
4: 정혜자 어머니. 아버지 이쁘다는 정혜자가 누구예요?
0: 말 없이 그냥

0: 카페?
1: 카페?
2: 카페?
3: 카페?
4: 카페? 카페?
0: 여기야 지금 바로.
5: 어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있네 맞지?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봉학과가 터키에서도 유명하거든요. 여름에는 많이 먹어요.
0: 우리도 여름에 먹지. 여름에 먹잖아요. 무화과.
5: 지금이 철 이제 시작이지 뭐.
4: 무화과?
0: 나 근데 무화과 에이드 좀 기대된다.
4: 저도요. 네.
7: 우와. 아 위에 무화과들이 올라가 있어.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어이 감사합니다.
7: 우와.
0: 사장님 근데 원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9: 원래 저희가 이렇게 나가
0: 이렇게 무화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5: 사인 거면 잘 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7: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것 같아.

0: 색이 뭐가 있냐.
1: 근데 색이 너무 이쁘다.
2: 우와, 너무 이뻐.
0: 와.
3: 무화과 향이 나는데?
1: 와. 아, 이게 약간 건조 무화과도 있는 건가?
2: 응. 아니, 있어요.
4: 씹힌다. 아, 그게 따라 나와가지고 응. 씹힌다, 그치?
3: 무화과가 뭐예요?
2: 좋아. 메인 맛이 없어. 대박.
4: 오란다 그 동글동글한 오란다 있잖아. 그거보다 이게 더 커다다.
1: 동그란 진짜 전혀 목 좀 목맥혔을 것 같은데 한 가닥 돼 있으니까 더 바삭바삭한 것 같아.
2: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다.
1: 사장님 이거는 어디서 납품이에요?
5: 아니요 저희가 만든.
1: 아 진짜?
4: 다 만드세요 직접?
5: 네, 사이당 저랑 같이 만든 거 있습니다.
1: 우와. 어떻게 맛있어 이거?
2: 맛있어요.
1: 한번 맛있어요. 배워볼래? 어떻게 만들? 사장님 아, 우리 만드는 거 조금.
5: 어 가능합니다.
1: 이걸 그러면 원래 여기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이걸 다 체험해볼 수 있는 거예요?
5: 네, 당연하죠. 아, 미리 그렇구나. 예약을 해서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양산국으로 4명 예약돼 있었죠?
5: 아, 네.
4: 네, 네 맞습니다. 예약해놨어요?
1: 양산국으로. 아,
2: 감사합니다. 예,
1: 예. 자, 그럼 우리 빨리 한번 만들어보죠. 예.
5: 자,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찾으셔서 짤줄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고 많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터져버려요.
2: 반보다 덜.
5: 3분의 1 정도. 한 분이 짜시면 한 분은 이거 속을 넣으셔. 나는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많이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1: 이건 몇 개 넣어요?
5: 그건 많이 알아서 넣으세요.
1: 아, 이건 알아서.
5: 그 아까 드셔봤을 때 오돌토돌한 느낌은 이 건무화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 그거 너무 좋아요. 네.
1: 뭐 이래미 이거 좋아한다고?
2: 너무 좋아요.
1: 그래? 그럼 이거 하나는 이래미 거.
6: 어? 아이고 마나라.
2: 난 너무 좋은데? 대박인데요?
1: 이거 하나 이래미 거.
2: 대박인데? 제일 맛있을 거예요 이거.
6: 이래미 이거 너무 맛있는데?
3: 예쁘게.
4: 오늘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둘이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빠져주자고.
2: 그래요.
5: 선생님 여기 이런 거 가서 부탁드립니다.
4: 아 네, 선생님.
7: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5: 네. 기다렸어요 사이가. 우리 사이도 너무 진짜 노래 잘 부르거든요.

0: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1: 바로 가는 거야?
2: 야,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3: 당연하죠. 아,
2: 그럼 노래를 잘하면 이 집의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4: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2: 아, 그럼 우리 또 저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4: 네네. 아이고. 자, 보면 우리가 진리가 뭐냐면 버터. 버터는 진리다. 왜? 네. 모든 음식에서 맛이 있다.
2: 조청을. 오.
4: 한 개 반을 넣으시고 이제 보글보글 끓을 때 네. 얘를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2: 아, 우리 이거 많이 넣네. 우리 건물. 어.
4: 근데 감도 되게 맛있어요.
2: 감도 많이 넣네.
5: 많이 넣고. 추아.
2: 우와. 오, 너무 많은 거 같은데? 괜찮나?
6: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서.
5: 아, 뭐야 산초.
2: 어허.
5: 어허, 우리 거잖아.
2: 빨리 탄다 빨리.
5: 우리 건데. 시원찬데 이거?
2: 우리 합니다.
4: 네, 알아서 하셔요.
2: 저희는
5: 황 너무 좋아.
2: 저희는 버터 3개 들어가겠습니다.
5: 네?
2: 안 돼, 안 돼. 아니, 우리가 알아서
7: 하잖아요.
4: 자, 이 스타일.
2: 스타일이야.
8: 자, 아. 여러분 여기 이번에 잘 만든 지금 상품 있어요.
2: 아, 갑자기 이제 어떻게 우리 먼저 한다면 어떡해요? 그게 없어요. 우리 이미 했는데.
8: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지
2: 않아요. 이거 버터 3개가 맞나, 그러면?
4: 이겼다. 끝이다.
6: 우리 버터 많이
4: 이겼어요.
2: 빨리 넣어요.
4: 빨리 넣어요.
2: 식으면 안 돼요.
4: 네.
2: 근데 나는 둘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

0: 다 가져갔어요? 고양은 나중에 잡아요.
1: 우린 그럼 다음에 따로 와서 할까? 도와줘, 오빠가?
0: 도와줘. 여기가 윤기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버터를 많이 넣어요.
1: 아, 어머니 그거는 저희의 그 영업 비밀이에요.
2: 좀 느끼하지 그러면.
3: 맞아요, 버터를 3개 넣으셨는데.
2: 혈관에 그게 닦여.
3: 맞아요.
2: 고지혈증 무슨.
0: 어서해. 과자 먹는데 뭐 건강 생각하면 안 되지. 약간.
2: 무슨 소리예요 이거?
3: 건강 생각해요. 과자를.
0: 아니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건강도 하면서 좀 맛도 느껴야지.
2: 근데 저거는 망치는 거예요 건강.
0: 그럼 건강
4: 정말 진심인데 그 상품에 대한 진심들.
1: 아 진심입니다 어머니.
3: 이거
1: 저기. 아 근데 저거 먼저 먹으면
3: 한
1: 맞아
3: 맞아.
1: 맛이 또.
5: 일단 같이 주시겠어요?
0: 입을 깔끔하게 이렇게 씻어야 되지 않아요?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물 먹고 또 먹어야 되는데.
1: 저희는 아직까지 현지가 얼마 안 됐어요.
0: 그래.
2: 어머니 벌써 드셨어.

0: 오늘의 승자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와! 와!
1: 버터 세 개 넣는 것 같아서 알아냈어요.
2: 아니, 평면이 아니라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분은 고소한 맛이 더 강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뭔가가 1% 0.01%가
3: 아니야.
1: 이래먼 표정 진심이다.
2: 0.01%. 이거 먹어. 이거 드셔봐. 드셔봐. 다 삼키시고 그거 드셔봐.
3: 이게 저쪽 거야?
4: 버터 안 하면 넣지 않잖아. 버터 안 하면 넣지 않잖아.
3: 여기도 버터 세 개 넣자, 엽고.
5: 괜찮아? 영상 다시 보세요.
6: 우리 버터 세 개는 넣자.
3: 나 근데 진짜 이거 먹어봐.
0: 칼로 물베기.
5: 응, 칼로 물베기.
0: 네. 어때? 맛있지? 맛있어요?
3: 아, 이제 그게 더 맛있어. 야, 안 가!
7: 자, 우리 우승하신 1등 상품 드릴게요. 오!
3: 와, 진짜 좋은 거네. 와!
0: 우와, 짜잔짜잔.
5: 돌아와!
0: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둥근둥근 달이 뜬다.
3: 와, 여기 되게 멋있다, 나무 다. 소나무.
5: 되게 예쁜데?
3: 영암에 이런 데가 있어? 나무도 근데 다 너무 멋있다, 맞지? 야, 여기도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5: 예쁘다.
3: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정자 같은 거 아니야, 마을?
0: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막 이 단청이랑 이런 걸 너무 저거 했는데?
3: 맞지, 뭔가 좀 느낌이 있다.
5: 근데 여기 뭔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있어요?
0: 어, 누가 오신다, 오신다, 누가 오신다.
3: 누가 오신다, 오신다. 왔다, 왔다, 왔다.
8: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회사님, 여기로 가운데로
5: 반갑습니다.
3: 오시죠. 예, 가운데로 앉으세요, 일단. 예. 누구십니까, 일단? 아, 예.
9: 저는 전남도 회사사 박복용입니다.
3: 박복용 형님. 예, 예, 예. 박복용 해설사님.
9: 예, 예.
3: 예, 앉으시죠. 박복용 해설사님. 아, 근데 이 여기가 정자 아닙니까, 여기?
9: 정자죠. 회사장이라고.
3: 예.
9: 모일 회자를 쓰는 회사장.
3: 아,
9: 사람이 모인다. 여기가 오늘 며칠 날 누구 모를 신고 누구 모를 신고 못 신는 날짜도 정하는 거고.
3: 아,
9: 말을 안 듣거나 좀 행위가 나쁜 사람들은 처벌을 하는 것도 회사장인데 여기가 구림마을인데
0: 구림마을.
9: 예, 기암괴석으로 선 월추산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는 서호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풍수지리로 상당히 좋은 터고 사람들이 살면서 장수하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라 해서 고려시대에 최지몽 별박사, 왕인 박사라든가 도성국사.
3: 도성국사는 유명하지.
9: 예, 풍수지리로.
0: 누군데요? 누군데요?
3: 그 고려
0: 이름 뭔데요?
3: 고려 전의 스님인가 고려 때 스님인가?
9: 아, 그렇죠, 그렇죠.
3: 예, 스님.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했던 예, 대사야.
0: 예. 상무 그렇죠. 형 똑똑해.
5: 맞아.
3: 아니 근데 도성국사가 그럼 뭐 여기에 뭐가 뭐 있습니까 남긴 게?
9: 예, 태어난 설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3: 아, 설화가. 예. 우리 가서 한번 보죠. 예.
5: 어, 가자.
3: 예, 한번 가시죠. 예.
0: 오, 도성국사.
3: 어디에요?
9: 지금
5: 이거 위에 올라가요?
3: 여기?
9: 도성국 탄생 설화가 있는 곳입니다.
5: 아.
9: 부유한 여자 처녀가

0: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오이가 자꾸 떠내려오는 거예요. 겨울에 빨래를 하는데
1: 오이.
0: 그냥 호기심에 그걸 먹었나 봐요. 먹었는데 결혼도 한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2: 에이 또 뭐 있었겠지.
0: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대문 가문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큰일 났잖아요.
3: 네, 그렇죠.
0: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가 이 바위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옛날에 여기가 대밭도 배가 많이 있어가지고 대밭 사이에 비둘기가 가가지고 아이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서 걱정이 돼서 와보니까 아기가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스님이 되신 거죠. 학발을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도성국사예요.

0: 요즘은 아이를 하나만,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낳는데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않으면은 그 집의 며느리로서 인정을 못 받았죠.
1: 쫓겨나는 건가?
0: 쫓겨나죠. 소박받죠.
2: 들키에도 그랬어요. 들키.
0: 그런데 여기 와서 있잖아. 이 바위에 가루를 먹으면은 아들 난다는 설화가 있어가지고
3: 가루요?
0: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숟가락을 들고 와서 이렇게 바위를 빡빡빡빡 갈아가지고 이렇게 고목을 만들고 가져가요.
3: 진짜요?
0: 네, 진짜요? 그런 설화가 있는 바위입니다.
1: 그럼 먹었더니 아들이 진짜 생겼어요?
0: 다 생긴 사람도 많았대요.
3: 그러니까 한 명이 판 게 아니라 엄청 많죠.
0: 지금까지도 손님이 옵니다.
3: 우와.
4: 자, 오늘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하나 키워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3: 한석포! 어, 맞다, 맞다. 우와.
5: 야, 너희는 봐.
2: 빠르다.
3: 어, 한석포가 어디 있어요? 아, 한석봉 고향이에요, 여기가?
0: 아니, 한석봉은 경기도에서 태어났는데.
3: 네. 근데 왜 여기로 한석봉?
0: 자기 그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신인남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3: 아.
0: 공부를 더 하려고.
3: 유학을.
0: 그렇죠.
3: 유학을 왔네요. 네. 여기로.
0: 그래서 한석봉이가 어머니가 딱 생겼던 그런 설화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3: 어, 거기, 여기에요?
0: 여기죠, 여기.
3: 아, 여기서예요? 가자, 어디에요?
0: 빨리 네, 저쪽에 있어요.
3: 네, 빨리. 야, 신기하다, 그거는. 어이?
1: 이거 뭐예요?
3: 나 그거
1: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3: 그거는요, 우리나라의 명필, 글 잘 쓰는.
1: 아하.
3: 여기요?
0: 예, 여기입니다.
3: 들어가도 돼요?
2: 옛날에 살았던 집.
0: 아, 여기는 유구당이라고.
3: 예.
5: 유구당.
2: 유구당.
3: 예. 유구면 그
0: 여섯 형제.
5: 여섯 형제네요.
0: 여섯 육찰.
5: 여섯
0: 형제가.
5: 버둣자.
0: 예. 여섯 형제가 모여서 공부하던 곳이에요.
3: 아, 그 여섯 명 중에 한석봉 또 있었던 거예요?
0: 아, 이제 여섯 명 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섯 형제가 의좋게 지낸 걸 보고 유구당이라는 현판을 한석봉 선생이 써준 거죠.
3: 아, 그럼 한석봉 선생님의
5: 현판이 있는 거예요?
0: 네, 아래 있습니다.
3: 아래 있어요?
5: 네. 진짜요?
0: 들어가시죠.
5: 유구당 이름 한석봉 is very famous. 요거요.
2: 글 쓰시는 분.
3: 와,
2: 네.
3: 글씨.
2: 글씨라고 해요? 글씨.
5: 필체가 아주 우와.
2: 아, 이거 쓰시는 거.
0: 여기 유구당이라고 써진 신희남 선생님을 따라서
3: 네.
0: 3년간 공부를 하다가 자, 엄마하고 이제 하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이제 네가 공부를 그 정도 다 했으면은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겠다 해서
3: 해 보니까 어머니 떡은
0: 일정하게 쓰러져 있는.
3: 근데 아들은 자신 있다인 거지 이제 글에는. 예. 근데 밝을 때 쓴 글보다는 이제
0: 못 써버린
3: 못 쓴 거지. 예. 그러니까 넌 아직 멀었다.
5: 다시 가라.
3: 다시 가라. 이래 된 거지.
0: 그래서 그때 당시 떡 썰기에서 진 석봉에 가서 아주 이를 악무고 글을 많이 써가지고 그 양반은 과거에 급제한 양반 아닌데 글로는 우리나라의 누구보다도
3: 1등이죠.
0: 추사보다도 더 글이 잘 써져 있는
5: 필체, 필체가 그런
3: 필체. 어머니가 한석봉 오기 한 달 전부터 불 꺼놓고 떡 쓰는 거
5: 그러니까.
3: 엄청 연습했대.
5: 쓸 것 같아요. 내가 오기만 알아. 내가 불 꺼놓고 이거 내가 이긴다.
3: 내가 이긴다.
4: 그래서 저희가
3: 뭐요? 불, 불 꺼놓고 떡 꺼고 떡 썰기요?
2: 눈을 이렇게 감아서?
4: 한석봉의 필체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3: 그렇죠.
4: 죽었다 깨라도.
5: 못 따라가죠. 네,
4: 죽었다 깨라도.
5: 10번 죽었다 깨라도.
1: 이름도 잘 못 쓰는데.
4: 네. 네. 한석봉의 어머니가 되어보는 걸로.
5: 떡을 써놔요.
1: 떡을 진짜 썰어요?
5: 우리는 손가락으로.

0: 이따기 길이가 달라.
1: 누가 느꼈어요 옆에서? 내 손에 만졌어. 누가.
2: 안 만졌어.
1: 왜 이 걸 가져가?
0: 야 알지 누군지 바로 알지.
1: 바로 알아요. 제 스타일로 할까?
0: 야 무서워. 야, 칼 들고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마. 칼 드시는
1: 줄 이남 스타일로 할까요?
3: 아리아님 미안해요. 장난 안 찍게 이제. 자 이제 시작.
2: 이게 내 떡 잘 지켜야겠다.
0: 나도 떡. 자 떡 떡도둑 있어.
1: 준비 시작. 자. 모르겠어. 어떻게 잘 내고 있는지.

0: 해주세요.
1: 다들 빡센데.
2: 어? 와, 형 되게 많이 했다.
1: 다들 빡센데.
0: 되게 많이 하셨다, 한편도.
3: 자, 하나씩 앞으로 나와요. 하나씩 앞으로 나와요.
2: 아, 형이 제일 많네.
3: 하나씩 앞으로 나와요. 하나씩. 네. 장난치지 마요, 진짜. 네. 이걸로 개수로. 하나. 하나.
4: 하나.
3: 둘. 셋.
4: 셋.
3: 잠시만, 너희 아직 좀 있어, 여유가?
4: 16개, 그쵸, 지금? 16개, 오케이.
3: 17개. 아, 찢지 마, 진짜.
2: 안 찢어, 이거. 안 찢은 거야, 나 붙은 거야.
3: 18개.
4: 안 끝.
3: 20.
4: 안 끝.
3: 어? 20. 21. 22.
2: 아, 그럼 나 이거 안 했어.
0: 자, 누가 이겼죠?
3: 삼국사. 근데 나는 진짜 와서 찍어봐봐. 서령아, 이건 진짜 인정이잖아.
4: 아니, 솔직히 삼국사촌은
3: 동그라미가.
4: 예, 네, 깔끔하게 짜.
3: 동그라미가. 아니, 그래서 선물이 뭡니까? 예.
2: 선물만 기다려. 선물만 기다리는 저 남자, 선물이 뭡니까?
3: 아, 불안한데.
4: 어마어마한 선물이. 와!
2: 뭐야?
4: 뭐야?
2: 메론 무화과 합작.
3: 아, 1리터 선물 합친 거야?
4: 아니, 우리 거.
3: 뺏는 거야?
4: 아니, 뺏었어.
2: 아니, 그거 봐봐. 아, 새 거가 아니고 앞에 받았던 거 다시 주는 거예요? 내거 메론 뺏어 가는 거예요?
3: 야.
4: 대박이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나빠요.
3: 정희는, 정희는 승리한다! 아, 이거 또 영한편. 아, 이거 또 제가 또, 아, 양산국으로 시작해서 양산국으로 끝나네요.
2: 예, 양산국으로 끝나네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아,
5: 진짜 무겁네.
3: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2: 축하드립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예.
3: 아유, 아유, 아유.
2: 양산국 씨 축하드리고.
0: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좀 먹어둘 걸.
4: 아니, 진짜.
3: 각자 영함은 어땠습니까?
2: 갑자기요?
3: 예.
0: 마지막 이렇게.
2: 아, 자기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나겠다. 예, 예.
3: 자, 우리 신승태 씨부터.
2: 영함에. 예. 오늘 진짜 삼국이 형의 또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3: 꼴찌.
2: 아, 너무 멋있더라고.
4: 맞아요.
2: 근데 진짜로. 왜냐면 그게 진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삼국이 형이 다시 한번 또 보이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 얘기하면 메론 한 통 주겠지.
3: 메론 한 통 갑니다, 일단. 메론 한 통 갑니다, 일단.
2: 삼국이 형 정말 멋있었어요.
3: 아이고, 메론 한 통 갑니다. 신승태 한 통.
4: 오빠가 이렇게 하는 거 타는 거 보니까 그 옷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
2: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장비를 다 탁 해가지고 삼국이 형이
3: 뭐하나? 한 박스!
2: 와!
4: 아, 먹었는데.
2: 근데 먹던 거 한 박스.
3: 네가 먹던 거.
4: 그래,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안에 아직 너무 많아요.
3: 네가 먹던 거.
4: 아니, 뭐 삼국삼촌이야 원래도 멋있으셨지만 근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2: 아니, 영함 어땠냐고. 영함.
3: 아니, 양함 어땠냐고 아니다, 지금.
2: 영함 어땠냐고.
3: 영함 어땠냐고, 저렴한
4: 영함. 영함에서 삼국삼촌이 너무 멋있었고. 레이싱도 스트레스 너무 풀렸어요.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 삼국삼촌 너무 멋있어요.
3: 아이고, 좋습니다. 무화과 박스 갑니다.
4: 감사합니다.
2: 매운 반응인데.
4: 근데 오늘도 안 싸웠네요, 우리.
2: 너 조금 싸웠던 것 같은데.
3: 조금 싸웠.
2: 너 아까 칼 들고 약간 화냈잖아.
4: 네, 그래서 한번 쓰리고 할까요?
2: 쓰리고!

0: 죄송합니다. 보자! 승태야! 승태야! 보자!
1: 내기 할래요? 열 그릇 못 먹으면 그 카드로 우리가 살게요. 오.
2: 자, 5분 남았습니다.
3: 안 먹어요.
4: 자,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좀 보내야 돼.
1: 이제 5분 남았다. 진짜 시간 없다.
2: 빨리.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오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달라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식중독 예방 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이번 몸력예술제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1: 예술제를 향한 학생들의 열정이 무대를 통해 관객분들께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0: 이 열기를 끊지 말고 바로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준비되셨나요?
1: 그럼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무대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큰

0: 글 속에 큰일 들었소.
1: 첫설이 막기 전에 어서 길 뜹시다.
2: 이렇듯 저 중이오라.

이 채!

0: 내가 이 떨린 것이 아마도 오나리 조합진 날인가 싶어요. 어서 가봐야 하겠소.
1: 어산도 대나버대
2: 개가 시골을 노래다녀 조합 방문을 잘 알지. 아,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남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에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은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0: 해달라 하신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소리가 든든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원시원한 면도 있고 발성이라든 게 그래도 올바르게 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아주 든든합니다.
1: 회용문화각사는 갑도가급을 마련할 즉 왕심리 정유유 동궁 알리는 백호로다.
2: 이 잡가 같은 경우는 전문 예능인들이 부르는 소리예요. 긴 호흡을 필요로도 하고요. 다양한 목을 그 안에 다 구사를 해야 합니다.

0: 오늘 공연은 저희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는 공연이에요. 네,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그때는 제가 운전을 그때는 못하고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옆에서 저는 이제 보좌를 하곤 했죠.
1: 아니, 나 지금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바깥에서 기다릴까 봐 지금 막 나가는 길이야.
2: 아, 정말요?
1: 9시에 왔거든.
2: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 먹고 해야지. 주세요. 내가 너무 배고플까 봐 빵.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보유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되는 공연이 오늘 저 기획 공연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수자들, 저의 제자, 큰 제자, 작은 제자, 막내 제자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또 이수받는 그 제자들이 또 합류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많아요.

0: 네가 한 거.
1: 아, 그거.
0: 그거 깔때니.
1: 네. 이 오줌치. 깔째 찼다.
0: 아,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고 그냥 가거든요. 아.
2: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화초를 하나 난을 하나 누가 갖다 줘서 길러봤대. 네. 맨날 물 줘야 되고 그거 신경 써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야.
0: 애들 벌써 왔네.
3: 안녕하세요.
0: 아이고.
3: 진짜 나 시집도 안 갔는데. 나
4: 첫째가
5: 11시간 넘어졌어요.
6: 최수연 씨도 10년 전에 이제 그 나비란 팀을 같이 활동할 때 맏언니로서 후배들 이끌고 잘 했었어요.

0: 기존에 좀 안 쓰던 그런 뮤지션들 같이 하면서 비주얼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그런 약간 믹스매치 한복과 어떤 서양 장신구들이나 이런 소품들을 활용을 했고
1: 정말 선생님의 제자로서 공연을 하고 또 소리를 한다라는 게 책임감이 좀 막중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연할 때 아직까지도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2: 예, 너가 힘은 선생님 옆으로 앉고
3: 네.
2: 여기 조이고 그래. 자, 그래. 이렇게 어서 펴서 이렇게 앉자고.
3: 네.

우리 그 잡가 지금 이 지금 오늘 12 잡가 12개라 해서 12 잡가거든요. 그런데 이 잡가는 사실은 미녀보다는 좀 묵직하게 예, 그렇게 가볍지 않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주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자칫하면 이렇게 좀 가벼운 내용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진중하게 아주 묵직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경기 소리에 최적화된 목을 갖고 있다고 제가 본인 어떤 공연에서도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또 후천적인 많은 그 전승 보존을 해감에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들까지도 겸한 소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오늘 장단 두 곡을 쳐요.
1: 최선생 거를요?
0: 네.
2: 네, 제가 제일 정신없는 날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12작가 완창 앨범을 내면서 그 기념으로 오늘 완창 발표회를 하는 날입니다. 2017년에 첫 발표 완창을 올리고 지금이 딱 5년 만인데 근데 지금 와서 또 하려니까 그럼 더 좋아졌어야 됐는데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소리를 하면서 선생님 옆에서 이제 배우고 듣고 또 이번에는 12작가 하면서 다시 또 공부를 했어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수현 씨는 그 자연하고 소리하고를 어우러지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참 좋게 느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게 사람이 잘 울려야 되고 노랫말이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뭐 또 모음이 제자리를 잘 찾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설을 갖다가 감각한 만큼 표현해내는 그 순간이 또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내느냐,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산보다도 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조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의지 있게, 용기 있게. 그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산을 오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이 노랫말에서 조금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 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육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2: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찰떡이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셨는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덕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최사범님, 알까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기려고 하기보다 지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바둑계에서도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0: 뭐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죠. 이창호 구단, 일명 돌부처,
1: 네.
0: 강태공 타법.
1: 네.
0: 2004년이었을 거예요. 상하이 대첩에서

0: 단기 필마로 네? 그 아까 그대로 중국과 일본 선수들을 상대를 5연승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강태공 타법. 낚시하듯 기다린다.
1: 기다린다.
0: 결코 서두르지 않는. 예, 알까기 선수 서두름은 금물입니다.
1: 아, 그러면 서두르지 말아라. 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0: 자,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국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실입니다. 오늘 대국자분들도 실력 만만치 않아요.
1: 네.
0: 소개해드리죠. 먼저 개그계 제주꾼이자 사업가.
1: 오.
0: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김태균 칠단입니다.
1: 아.
0: 1972년생이에요.
1: 네.
0: 아, 벌써 50대가 됐군요.
1: 와, 네. 벌써요? 와.
0: 네? 이 1994년 MBC 공채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오디션에서 만수야! 뭐, 최조봉 씨.
1: 네, 네, 네.
0: 성대 목사로 합격을 했습니다.
1: 네.
0: 그 유명하다는 서울예대. 네, 방송경영학과 졸업을 했고,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이제 학사 졸업까지.
1: 네.
0: 이름에 이제 태균, 균이 네.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칭 이제 전 국민의 유산균이라고. 유산균.
1: 네.
0: 좋은 균이지요.
1: 네, 좋은 균.
0: 그러나 네. 이제 무종균, 대장균, 얘네들은 재수 없는
1: 네.
0: 에이, 상대 못할 균들이고 유산균은 좋습니다.
1: 네, 또 오키 목소리를 잘 내기로 유명한데요. 네. 아저씨. 오키 목소리를 잘 내기로 유명한데요.
0: 네.
1: 아저씨. 아저씨 달걀 좋아해?
0: 네. 좋았어요. 네. 네.
1: 아저씨 달걀 좋아해?
0: 네. 좋았어요. 네. 네.
1: 2012년 SBS 연예대상 라디오 DJ 부문 대상과 네, 또 2023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0: 네.
1: 현재는 2시 탈출 컬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개인적으로 아, 목소리가
1: 네.
0: 어떻게 저렇게 맞아요. 멋진 음성 맞아요. 가질 수 있나?
1: 네.
0: 처음 죽었다 깼는데 그런 목소리 안 나와. 그 목소리 안 나와.
1: 네.
0: 자, 하여튼 22년, 24년 자신의 이름을 걸고 김태균 쇼 전국 투어가 있습니다. 반응 폭발적이었어요. 올해도 6월이죠. 28일, 29일 2양일간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1: 와, 기대되네요.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는 국악계의 소리꾼이죠. 이봉근 육단입니다.
0: 네. 1983년 남원 출생. 춘향이 고향.
1: 네, 그쵸.
0: 예? 그 흔히 좀 전통 예술원 음악과 졸업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고려대학교 응용 언어 문화학 문화 콘텐츠 석사 공부하는 소리꾼 제주꾼입니다.
1: 네.
0: 2010년 앙상블 신하위 정규 앨범 영혼을 위한 카덴자 데뷔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22년 3년 전에 광대 소리꾼에서 주연.
1: 수상으로는 2003 제19회 동아 국악 콩쿠르 판소리 금상.
0: 금상. 와.
1: 네. 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0: 표창 받는 분 많았지요. 예.
1: 2020 제28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영화 남자 신인상.
0: 호.
1: 네. 2021 제26회 춘사 국제영화제에서 광대 소리꾼 감독판으로 신인 나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0: 또 소리면 소리, 연기면 연기.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또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1: 네.
0: 나 깜짝 놀랐어요.
1: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0: 네. 근데 또 어울려요.
1: 네,
0: 더군다나.
1: 맞아요.
0: 또 닮은 꼴로는 탤런트 그 최수종 씨.
1: 오, 있어요.
0: 어떤 네. 게 보면 최수종 같아요.
1: 네.
0: 잘 보세요.
1: 네.
0: 네. 눈좀 똑바로 떠보세요. 네네. 근데 최수종 느낌이 나오죠? 또 김남길 냄새가 납니다.
1: 오, 네. 있어요.
0: 예. 네. 어떤 때 또 개그맨 황재성.
1: 네, 있어요.
0: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카메라 각도나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네. 다릅니다. 야, 그렇다면
1: 네.
0: 상대 대국자 김태균 실단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네 사람을 상대하는 기분이. 나는 혼자인데 저쪽은 네 명이야? 네?
1: 네.
0: 오, 이거 잘 이용하면은 유리할 것 같기도
1: 네.
0: 하고 말이죠. 잘 방어해야 되겠죠. 네. 김태균 실단 입장에서는.
1: 네.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

0: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네.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이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일단 인사해 주시고요. 네. 자, 인사. 네. 자, 그리고 포석 8알입니다. 네. 포석 해주시죠. 그리고 자기 오른손잡이면 오른편에, 왼손잡이면 왼쪽에 아. 포석을 많이 하는 것도 네. 들이 되겠지요. 네.
0: 엄청 신중하게 네. 놓고 계시네요.
1: 또 이봉근 육단은 터무니없이 빨리 와가지고 네. 너무 일찍 와가지고 3시간 반 전에 와서 네. 당황을 시킨. 네. 드디어 부채. 오. 부채 다 아, 저 부채 잘 보면 네. 글이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님이 서예 가십니다. 네. 아버님이 네. 만드신 부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포석 끝났습니다. 자, 1차전 이봉근 6단 흑선으로 성공 시작됩니다. 네. 자, 이봉근 6단 공격해 주시죠. 왼손으로?
0: 왼손잡이신가?
1: 왼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0: 와. 괜찮습니다. 오.
1: 자. 과연 그 붙어 있는데 말이죠. 네. 저게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저렇게 붙으면 네. 공격하기가 그 보석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태균 네. 일단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보석을 했는지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차라리 그건 애매하면 네. 일단 중앙으로 가서 네 약간 아쉽습니다. 네. 저게 성공했으면 기선제압 네. 충분히 됐을 텐데 맞아요. 말이지요.
0: 아직 초반이라서 네. 자,
1: 네 이봉근 이런 실수가 네. 왜냐면 이봉근 육단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른손이 불편할 거예요. 네. 이야 힘 안 들이고 네. 이게 왜 떡이냐? 네, 차지했습니다.
0: 아, 아직 괜찮습니다.
1: 뭐 이제 시작입니다. 정도는. 이제 하나입니다. 네. 네. 자, 몰려 있어요. 지금 다 네, 네. 좁혀 있는 상황에서
0: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1: 1타이득도 나오고 말이죠. 한 방에 막 두세 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공격하면.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공격하면 1타이드 가능합니다.
0: 아이?
1: 지알만 죽었네요. 꽤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0: 네, 안타까워요.
1: 좋은 찬스였는데. 네, 그러니까 찬스였을 때도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0: 신중하게.
1: 신중하게. 네.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네. 자, 그러면 네. 턱걸이에 지금 걸려 있는 네. 흙 일단 저기 간당간당하는데. 네. 그거를 버리고 네. 역시 본인의 정기가 될 수도 있고 왼손 네. 왼손으로 이건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수백 판을 했는데 뭔 연습을 했다는 건지 참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수백 판을 했는데 뭔 연습을 했다는 건지 참 해설자인 제가 민망할 정도로
0: 그냥 천천히 오셨어도 됐을 것 같아요.
1: 오히려 좀 전에 도착한 네? 김태균 7단 잘하고 있어요. 네, 변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0: 그래도 우리 이제 네. 이봉근 6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광대 소리꾼에서 주연을 또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연기 실력파예요. 네. 그것도 당당히 오디션을 통과해서 네. 오디션장에서 노래로 심사위원들 기선 제압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노래 말고 연기부터 해보라고 네. 김됐다고 그래요. 하니까 그 어설픈 연기 속에서 뭐 한 거예요. 근데 네. 감독님이 우와 천재다. 학교에 눈빛을 봤어. 우와. 그럼 캐스트. 야 이게 운명이지요. 결국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네. 네 각도를 여기저기서 심각하게 거의 눕다시피 해서 네. 김태균 7단. 자 그거 좋습니다. 그 한 알. 네. 네 중앙으로 예. 그거는 진짜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니면 저 알. 이건 뭐 들을 것 같아요. 눈 감고도 좋은 찬스가 왔었는데.
0: 조금 약했어.
1: 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왼손, 그래요. 중앙 후에 아, 아이고. 조금. 예, 처음 연습했을 때는 네. 진짜 연습에 반만 돼도 실전에.
0: 아직 초반이라 아직 안 풀렸나 봐요. 네. 네. 김태균 7단은 한때 별거의 로망이 있어서 부인이 실제로 두 달간 해외로 나가 별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1: 보게 겨운 거지. 응? 할 게 없어서 별거로 로망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도 제가 선배고 선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를 먹고 삽니다.
0: 많이
1: 잔소리는
0: 드셨죠?
1: 영양제다.
0: 오늘도 영양제 드시고
1: 오셨나요? 그러면요.
0: 네, 실제로 아내 없던 두 달이 인생에서 제일 우울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없을 때 그 진가라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껌딱지. 태균 7단은 부인이 임신했을 때 태교가 즐겁다 선물세트라는 태교 일기까지 써서 책을 냈지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태교 일기는 못 쓸 것 같아요. 소주 일기라든가 네. 주사 일기 네. 뭐 이런 거 주사 일기 같은 경우는 뭐 시리즈로 3편까지 나와도 네. 무궁무진하니까. 네. 어? 뭐 하여튼 네. 2021년에는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라는 이 강박 탈출 에세이도
0: 멋있으시다.
1: 진짜 베스트셀러입니다. 개작가예요. 네. 개그맨이자 작가.
0: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뜻. 네.
1: 하여튼 네. 그거 좋아요. 그거 좋습니다. 네. 역시 프로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한 번에 여러 개를.
1: 레아를 노리는 거예요. 네. 예, 뭐 과욕 같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실력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욕은 안 됩니다.
0: 진짜
1: 한 알만이라도 차근차근 지금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0: 네.
1: 역절 노리는 것도 아니고
0: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아졌어요.
1: 그렇습니다.
0: 이봉근 6단은 아버님이 어떤 책에서 보셨는지 소리꾼을 만들기 위해 무덤가로 데려가서 소리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1: 그게 네. 박세리 선수 네. 아버님이 그랬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어렸을 때 네. 탐욕 훈련.
0: 네. 근데 또 새벽에 홀로 무덤가에서 노래 연습하다가 졸리면 직접 파서 만든 토굴에서 자기도 했대요.
1: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강심장을 만들겠다라고 아버님의 의지. 네. 그런데. 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네. 쳐요.
0: 네.
1: 근데 이제 어두울 때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듣는 사람은 얼마나 손뜻 듣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무덤 옆에서 히히히 막 그러고 이거 뭐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랬거나 저랬거나 알까기는 계속되고 말이죠. 그 좋은 찬스를 못 살리네요. 지금 아직까지 두 선수 프로다운 수는 안 나왔어요.
0: 네.
1: 뭔가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0: 맞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 한 점. 네, 어딜 들어와.
0: 과연?
1: 이걸 처리하겠다. 네, 네. 좋습니다.
0: 신중하게. 와, 이렇게 되기도 참 쉽지 않은데.
1: 참.
0: 계속.
1: 더럽게 못하네요. 네.
0: 아니, 사실 분명 시작 전에는 두 분 다 잘하실 것 같다.
1: 그러니까. 네.
0: 했는데.
1: 감각 있고 센스가 있고 네. 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네요.
0: 네.
1: 그러나 이제 뭐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0: 네.
1: 안 돼요. 안 돼요.
0: 뭔가 강하게 할 것 같았는데.
1: 네. 자, 과연. 이번에는 성공하는 김태균 7단.
0: 네.
1: 네, 포기합니다.
0: 드디어.
1: 네, 드디어 확보했습니다. 이래도 동점이네요.
0: 동점이에요.
1: 네, 사이좋게. 네.
0: 어!
1: 동점이네요.
0: 동점이에요.
1: 네, 사이좋게. 네.
0: 어!
1: 이게 뭐예요? 지금 사태 파악을 해야지요.
0: 오늘 부채를 많이 보네요.
1: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네.
0: 아쉽습니다.
1: 그거 두 알로?
0: 네.
1: 조심해야 됩니다.
0: 뭐야?
1: 아유, 저런 손해보는 장사. 네. 상대할 하나, 본인 두 알. 그 무슨 생각으로 알을 까나요? 네? 더군다나 이 배우만큼 배웠고 학부열도 있고 아니, 책도 냈고 약간, 네? 알아주는 기사들이 있는데 약간 오늘 지금 까는 거 보면은 무슨 바보들의 행진인가요?
0: 네? 무관우가 못하나 대결인 것 같아요.
1: 네. 아. 와.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또 동점이에요. 사이좋게. 네. 어찌됐든. 네.
0: 알 수 없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본인 왼손 잡으니까 왼손으로!
0: 아, 근데 또.
1: 그래도 역시 또. 네, 노기타법. 뭐, 득보는 것도 없고, 손에도 없고, 나란히 사이좋게. 이야, 이. 말까게 네. 모르겠는데요. 네. 2대2가 됐어요. 그만큼 알이 지금 사라지고. 2대2.
0: 진짜. 와. 진짜 예측할 수 없네요.
1: 이걸 꽤 조심해야 돼요. 네. 절대 꽤 조심하고.
0: 신중하게.
1: 해야 됩니다.
0: 신중하게.
1: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헛스윙. 네. 자, 과연. 성공을 성공했습니다.
0: 와! 와!
1: 역시 막판에는 네. 네, 지가가 나오죠.
0: 네.
1: 김태균 씨가 이래서 김태균 하는 겁니다. 네. 역전을 했습니다.
0: 네.
1: 예.
0: 과연.
1: 과연 여기서 아. 제 역전 들어가나요? 오! 아, 천만다행입니다. 오, 큰일 날 뻔했어요.
0: 네. 네.
1: 아까. 네. 이제 상대의 예, 응수타진입니다. 공격을 해라.
0: 네.
1: 네.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지요. 네. 공격 안 할 수 없지요. 아, 저게 성공했어요. 야,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나요?
0: 네.
1: 이게 이제 농계타법 좋습니다.
0: 와.
1: 네, 같이 네. 네, 사석작전. 네. 네, 같이 떨어져도 돼요.
0: 네.
1: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0: 네.
1: 네, 끝났다 의미지요. 그러나 알은
0: 신중해야 돼.
1: 네. 역전! 역전!
0: 네.
1: 대단합니다.
0: 오.
1: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김태균 집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재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개그계의 김태균 7단과 국악계의 이봉곤 6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인사했으니까 네. 곧바로 이번에도 흙이 먼저 선수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왼손으로 이번엔 이 아까 초수가 실수가 나왔는데 네. 기선제야 초수가 중요합니다. 초수가 시원하게 네. 네? 성공을 하면 좋습니다. 또 꽤기 나왔어. 아, 오늘 안 되는데요. 왜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아, 김태균 아. 7단.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의 포르쉐인가요?
0: 소리를 듣나 봐.
1: 아, 소리를. 네. 그 타음을
0: 네.
1: 정확하게. 아, 요 이제 스윙, 손가락 스윙을. 아, 어찌됐든 실패는 아닙니다. 좋은 작전이에요.
0: 네, 네, 네.
1: 이제 교란. 시키는 거예요. 침투해 왔으니까 지금 참 처리하기가 애매하잖아요.
0: 네, 너무 붙어 있어서.
1: 이럴 때 이제 성격이 나오는데 그거를 눈엣가시 처리를 네.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이 나도 공격을 하겠다 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죠. 내가 할 길 가는. 내가 할 길을 왜 갑니까?
0: 와, 또 뛰어넘어서 갔네요.
1: 네. 어떻게 저렇게 안 되지요?
0: 그러니까.
1: 네. 이봉근 6단.
0: 네.
1: 오, 과연, 네? 저! 중앙에! 야, 절묘하게 자기 할.
0: 와.
1: 어떻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알까기 10단인가요? 어떻게. 야, 어떻게 저러지가 나오나요?
0: 아까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1: 야! 별꼬리 반쪽 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자책 자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알을 깎고 네. 이봉훈 6단
0: 네.
1: 아직까지 시원한 알까기가 안 나왔어요.
0: 네.
1: 멋진 수. 그 많은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실망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0: 그러니까 소리 할 때 막 할 때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의상도 한복 얼마나 멋집니까?
0: 네.
1: 그리고 부채까지 그러면 보여줘야죠.
0: 네.
1: 네, 그거 됩니다.

0: 이럴 수가. 아.
1: 허이.
0: 힘 안 들이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로 그 이제 어부질이죠. 네. 네. 앞서고 있어요. 예. 네. 이제는 막 가도 됩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시원하게. 네, 좋습니다. 야, 나오네요. 야, 지금 3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러나 마지막 역전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거? 왜 저럽니까? 참. 아, 참. 궁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뭔 좋아일까요? 네? 그 김태균 집단은 한때 말이죠.
2: 네.
0: 정력왕이다. 찌라시가 돌았어요. 아, 찌라시.
2: 네.
0: 가짜뉴스. 네. 허수문을 퍼뜨린 범인 잡으려고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2: 네.
0: 결국은 이 허수문엔 너무 못 잡았어요.
2: 아.
0: 근데 네. 좀 뭐 괜찮은 생각입니다만은 정력 머슴이래.
2: 네.
0: 정력 내실했는데 뭐 네. 정력 똘만이래 미국도 아니고 정력 왕이랬는데 네? 굳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남성들 입장에서는 부러운 찌라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본인은 또 자존심 생활 수도 있겠지요.
2: 네.
0: 네. 네. 이제 갑자기... 끝나간다. 네. 자 하나 하나. 자, 와! 안정을 찾았어요. 아 패스기 치토지는 이봉근 6단
2: 신중하게
0: 네 제발, 제발. 질 땐 치더라도
2: 아니 어떻게 이렇게
0: 왜 저러는지
2: 와
0: 엉망 네. 긴장이고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건지 답답할 네. 뿐입니다 네. 아, 김태균 집단 말이죠. 네. 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거두셔 네. 대박 아니겠습니까?
2: 네, 대박이죠.
0: 최고 장수, 네. 청취율 1위하고 네, 그런 네. 프로예요. 거기서 나온 수많은 에피소드 네. 뭐 너무 많습니다만은 네. 만삭인
2: 네.
0: 네? 네. 방송에 온 거예요.
2: 네.
0: 너무 웃기니까 막 웃다가 네. 양수가 터져서 급히 병원에 보냈다는
2: 아, 진짜?
0: 그러니까 두 가지가 터지니까 웃음이 터지고 양수가 터지고
2: 네?
0: 네?
2: 네.
0: 터지는 날 있잖아요
2: 아, 네?
0: 네? 이봉근 육단은 속이 네? 터지겠지
2: 네. 네.
0: 자, 그래 코너 저리 코너 끝내기 들어갑니다 네, 끝났어 어, 그거로 한번 해보겠다 뭘로 해도 뭐 내 알은 넉넉하니까
2: 네. 아, 네.
0: 낭비죠 저것도 네. 알낭비 시간 낭비 네. 네. 똘롱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도 저 바로 붙어있는
2: 네. 네.
0: 그 백화점은 처리해야 그래도 덜 실망을 네. 주는 게 아닌가 팬들한테 네. 팬 서비스겠죠
2: 네.
0: 네. 자 이봉근 6단 7단 지더라도 이런 수는 있어요 이건 처리됩니다 자
2: 오!
0: 아, 안 되는 날입니다 왜 그게
2: 정말
0: 그 1%가 부족하네요.
2: 아 너무 아깝다.
0: 아 속 답답합니다. 본인도
2: 네.
0: 저 쓴 웃음이지요. 저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2: 아, 네.
0: 좁혀가는 겁니다.
2: 네.
0: 어 그래서 사정권에 오면은 자 이럴 때 그래요 이제 중앙에 그 세 점 나란히 있는 걸 향해서 한번 네. 공격해 봅시다.
2: 네.
0: 네. 어! 아 그래요.
2: 미안.
0: 그래요. 던지더라도. 그렇게 득점하는 거
2: 네.
0: 한두 번은 보여드려야 되지
2: 네,
0: 않겠습니까?
2: 네, 네. 어...
0: 에휴 연습 좀 더 하지 연습은 많이 했어요
2: 어. 어.
0: 자 여기서 아! 어,
2: 와.
0: 말까지 몰라요
2: 와. 네? 이런 식으로 1대1이 네. 될 수도 있어요
0: 그럼요 그러면 왼손으로 저 두 점
2: 네.
0: 두 점을 잡는다면은
2: 네?
0: 2대 1이 되는 겁니다.
2: 네,
0: 본인의 가장 창기 이제 왼손으로 저 두 점을 네? 자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2: 네.
0: 과연 아 공격을 하나요? 과연 아 공격을 하나요? 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0: 합니다.
1: 진짜.
0: 상대의 범실, 실책으로 승리를 따낸 김태균 7단. 결국 오늘의 승자는 김태균 7단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0: 김태균 7단의 승리입니다. 아니 그 왜 일찍 온 거야 왜?
2: 그러니까요.
0: 어떻게 그렇게 못하지? 자,
3: 여기 축하드리고 사인을 우리 네 사람 다.
0: 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사인하시고. 일단 네. 이겼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4: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 아,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0: 연습을 너무 많이 두 분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기대달라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쉐이킨
1: 후리야.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엽쇼 문엽쇼 딜 라이브 국악 방송 숨은 장군님 문엽쇼 인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키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완구 복록을 재산과 제돌이 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잘했습니다.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꼬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굴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2: 재밌어요.
0: 아, 재밌으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0: 꽂히는 이상팀 리더 장구원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피리의 박미엘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키 아닙니다. 쉐이킷입니다. 네,
0: 그 썩는다 그 쉐이킷 맞죠?
2: 네.
0: 네, 쉐이킷. 쉐이킷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워.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2: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2: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2: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3: 밟아서.
2: 아,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밴드와 느다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다 캠프 유명하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시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 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3: 아, 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좋아서, 눈앞이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고.
5: 아!
1: 어서 나와,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6: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6: 취미로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7: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7: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2: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8: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구.
8: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9: 김치.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

0: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1: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0: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뭐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2: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2: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2: 어? 그렇게나 커지다.

0: 뭐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5: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쪽으로 이었어요. 안쪽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0: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0: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0: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Shake it! Korea!

0: 4대다가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0: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임해방류 한량무의 멋을 담아낸 사풍정감을 감상하셨는데요. 한량무는 선비의 풍류와 여유를 춤으로 풀어냈죠.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도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게 큰 매력입니다. 정말 동작 하나하나에 멋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1: 그러니까요. 때로는 부드럽고 우아하게, 또 때로는 힘차게 역동적으로 다양한 감정과 또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우리의 춤의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는요, 춤으로 우리 음악의 멋과 이야기를 전하는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전통춤의 깊은 멋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 창작무까지 정말 다채로운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무대를 꾸며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는 김보경, 최유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작무 음양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두 친구가 춤으로 전하는 이야기 잘 봤습니다. 창작무는 전통춤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1: 네.
0: 이번 무대에서 궁금한 게 특히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중요하게 표현했는지.
2: 이번 작품 음과 양은 서로 다른 성질이 조화와 대비를 이루어져서 표현하는 춤이에요.
1: 음과 양. 네, 어떤 게 다를까요?
2: 약간 강과 약 그런 것 같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 우리 친구들 이게 표현 하나하나에서 전해지고 또 우리 두 친구의 호흡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 네.
1: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아, 저 있어요.
1: 네.
2: 그

0: 제가 원래 키도 조금 작고 자세도 좀 구부정했는데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키도 더 커지고
1: 그래요.
0: 자세도 완전 바르게 돼가지고 원래 반에서 약간 앞줄?
1: 작은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큰 거 같은데?
0: 맞아요. 조금 많이 컸어요.
1: 맞아요. 무용하면서 이게 스트레칭도 되고 하니까 키도 이제
2: 쭉쭉 커지고
1: 그리고 너무 좋은데 보경 친구도 그런가요?
3: 저는 옛날에 계단만 올라가도 막 숨이 차고 막 땀나고 그랬는데
1: 아 그래요?
3: 네 지금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1: 오야 무용이 참
2: 우리 두 친구를 참 멋지게 성장시켰어요.
1: 네, 예.
2: 그리고 혹시 무용을 하면서 생긴 뭐 특별한 습관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0: 아, 그 네. 제가 길을 걸을 때마다 약간 발끝이 먼저 나가거든요.
2: 무용하듯이?
0: 네.
2: 어떻게?
0: 네. 그래서 엄마께서 약간 왜 춤추면서 걸으냐
1: 아, 그래요?
0: 하실 정도예요.
1: 아 무용과 사실 친구들 보면은 좀 걸음걸이가 특이하긴 하거든요.
2: 달라요 좀.
1: 네,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0: 아 보여드릴게요.
1: 예 어떻게 하는지.
0: 약간 이렇게 걷거든요.
1: 그렇게 아, 걷는다고요? 진짜 춤추는 것 같네.
2: 아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발레하는 친구들은 반대로 까치발로 이렇게 걷는 것 같은데 또 약간 반대로 뒤꿈치부터 들여밟으면서 좀 걷는 그런 버릇이 생긴 거예요?
0: 네.
1: 그 발레하는 친구들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발레하는 친구들 왔어? 안녕. 이렇게 가 진짜 제가 봤거든요. 맞죠? 안 그래요?
2: 어때요?
0: 좀
1: 이상해요?
0: 좀 그렇긴 한데
1: 네,
2: 좀 이상하죠? 네, 솔직히 얘기해요.
1: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어요.
2: 그리고 또 보경 친구는 무용하면서 어떤 습관 생겼어요?
3: 저는 뭔가 거울 같은 걸 보면은 뭔가 자세부터 이렇게 딱 잡고 양치할 때도 거울 보면서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딱 이렇게
1: 아 양치할 때도 자세를 잡고 꼿꼿이 세우고
2: 딱 이렇게
1: 그럼 이 정도면 일상 자체가 무용인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연습하다 보면 은근히 좀 승부욕도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3: 승부욕 턴 빨리 돌기?
1: 턱 빨리 돌리기요?
3: 턴이요.
1: 턴 빨리 돌기.
3: 네. 턴 빨리 돌기가 좀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게 경쟁 아닌 경쟁이구나.
2: 그러니까 무용에서 이렇게 돌기가 한 동작인데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0: 더 빨리
2: 도나.
1: 무용의 꽃은 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 그러면 무용의 턴 중요한데 우리 최율 친구도 턴 잘해요?
0: 네, 저도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2: 우리 보경 친구도?
3: 네, 저도 자신 있어요.
2: 질 수 없고.
1: 그럼 어떻게 한번
2: 이 자리에서 저도 자신은 있는데.
1: 그러면 세 분이 무용인 세 분의 일반인이니까 제가 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두 분이 한번 누가 먼저 할까요?
2: 동시에 한번 얼마나 잘 도나.
1: 동시에. 네. 아 그러면은 알았어요. 동시에 한번 시작을.
3: 네.
2: 자 조금 이렇게 간격 좀 벌려야지 안 다칠 테니까.
1: 이렇게 도는구나.
2: 어디 갔어?
1: 이번에 어떻게 판정을 내려야 될까? 둘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제. 셋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교가 확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셋이 어떻게 도는지.
2: 저요?
1: 네.
2: 자. 이렇게 제가 요거까지 들고.
1: 예. 네. 들고 하세요, 들고.
2: 네네.
1: 들고 한번.
2: 자.
1: 자, 셋이 돕니다. 시작!
2: 어머.
1: 큰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다 섞이면 난리 났는데.
2: 제가 쉽지가 않네요.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정말 잘했고. 자 이제 곧 이제 여름 방학인데 두 친구의 여름 방학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0: 저는 먼저 여름 방학 돼가지고 약간 화채 같은 것도
2: 화채. 많이 수박 둥둥 띄워서 누가 만들어 주시나요?
0: 제가 만들고 할머니께서 만들고.
1: 그래요. 맛있겠다.
0: 그래서 화채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부산에 계신 조부모님 댁에 또 가서 바다도 구경하고 좀 그렇게 재밌게 놀고 싶어요.
1: 좋네. 네.
3: 저는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시간에 맞춰

0: 저 워터파크 가서 파도풀이랑 워터슬라이드랑 타고 싶어요. 근데
1: 네.
0: 하지만 여름방학에도 무용 연습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2: 어, 멋지다. 뭐 생각만으로도 정말 신나는 계획이네요. 여름방학 동안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또 멋진 춤 실력도 많이 많이 키워보길 바랄게요.
0: 잠시만요.
2: 네.
0: 저그 방송하면서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인데
1: 어, 그래요?
0: 해도 돼요?
1: 전하세요. 자, 어디 보고 전할까요?
2: 저기
1: 1번 카메라 보고 얘기하세요.
0: 엄마, 아빠, 무용 해주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2: 아, 우리 유리는?
3: 아, 저는 괜찮아요.
1: 괜찮아.
2: 어, 그래요, 괜찮아요.
1: 나중에 문자로 하시고.
3: 문자.
1: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보영꽃나무 원세린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곡은 제가 직접 만들어온 안무인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선물하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기분이 좋아지시죠? 저는 무용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멍들 때도 많고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콩쿠르에서 상을 받으면 뿌듯해요. 제가 무용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기입니다. 특별히 제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저는 오늘 품과 멋을 담아낸 속옷춤을 준비했습니다. 속옷을 활용해 다양한 움직임과 부드러운 호흡 표현이 특징인데요.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세린, 화이팅!

0: 야, 정말 속옷소리하고 함께 펼쳐지는 경쾌한 움직임이 네.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속옷춤은 춤과 호흡이 딱 맞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손끝 움직임부터 발 디딤까지 이 리듬감이 정말 중요한 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흥겹고 또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무대였어요.
0: 네, 정말 오늘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답게 춤 사이마다 서로 다른 매력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무대를 장악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남자 춤선이 어떻게 저렇게 유려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지
1: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했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선보인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제 작품 백이계 결의 백은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야 이의 날개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하얀 학의 날 우아한 날갯짓을 표현한 그런 창작물입니다.
1: 하얀 학의 우아한 날갯짓.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뭔가 학이 날아오는 것처럼 가볍고 우아한 움직임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0: 예.
1: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거두 친구는 어떻게 무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2: 아, 원래는 동생이 이제 무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학원에서 일주일만 보디가드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배우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무용이라는 예술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0: 아 그래요? 오, 그러면은 지금은 동생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2: 네 동생은 이제 안 다니고
0: 좀 안 다니고 아
1: 그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동생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예
1: 동생 따라 무용한다.
0: 그렇죠. 예 보디가드로 갔다가 그러면은 무용은 주로 이제 몸으로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건우 친구는 평소에 이 표현 같은 거 좀 잘 하는 편이에요?
2: 아 저는 조금 네. 많이 T예요. 근데
0: 아 T예요?
1: 완전 T?
2: 네 완전 T인데 네. 대문자 F처럼 막 다정하게 공감도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표정 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약간 뭐 긴장하고 떨떠름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0: 지금은 이제 얼굴 신경 안 쓰고 잘하는
1: 아 그래요? 아니, 얼굴이 워낙 기본이 잘 생겨가지고 본인 얼굴을 한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스스로?
0: 10점이죠.
1: 10점이요?
2: 오.
1: 어, 티네.
2: 어, 그럼 요정 아, 어, 하지 마세요. MC 얼굴은 아니요. 어떻게 10점 만점에 몇 점?
1: 그러지 마요.
0: 100점이죠.
2: 100점?
1: 에이 진짜 이렇게 나 갖고 놀 거예요? 진짜 와 정말 기분 이상하네.
2: 예쁜 것 같고.
1: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브릿지 동작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2: 네. 오, 네.
1: 오, 오, 와 깜짝이야. 오, 오, 와 깜짝이야. 와,
2: 오, 근데 얼굴 되네. 얼굴이 안 보여줘서 저 미안한데 반대쪽으로 한번. 네, 카메라 쪽으로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1: 반대쪽으로 한번.
2: 근데 야. 이게 바로 된다고?
1: 오.
2: 오.
1: 와 신기하다. 와. 그냥 일어나요? 저희 코어 힘이 상당한 거죠.
2: 어,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 유연성도 있고요.
1: 와 대단하다 진짜.
2: 네, 이거 하면 사실 진짜 얼굴이 못생겨질 것 같은데 네. 그런 못생김도 이제 승화시키는 어떤 프로 무용가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네.
2: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공연 중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0: 제가 막 어렸을 때 진도복춤이라는 춤을 가지고 콩쿠르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시즈를 넣는 가방을 챙겨주셨어요 부모님께서.
2: 어, 신발 가방.
0: 네. 네. 근데 그 가방을 들고 그대로 공연장 위로 올라가서 아, 춤을 춰버렸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래가지고 네. 춤을 추다가 네. 자반이라는 마지막 동작 뛰는 점프 동작 네. 그 동작을 하다가 이제 가방에 몇 대 맞고서
1: 아 정신 차리고
2: 가방을 맨 것도 모르고 있다가
0: 가방을 맨단 걸 이제 알아가지고
1: 가방이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도 북춤이 아니라 진도 가방 북춤이 됐네. 그렇죠. 아 진짜. 근데 그런 실수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정말 좋은 재밌는 추억이 되고 하는데 혹시 건우 친구는 공연할 때나 뭐 평소에 징크스 같은 거 있습니까? 난 꼭 이런 걸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
0: 두 가지 정도의 징크스가 있는데
1: 두 가지.
0: 하나는 이제 엄마한테 좀 혼나야지 정신이 좀 차리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되게 좋으셔도 혼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내줘야 되는 거네요. 네.
2: 잘해도.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제가 하다 보면 여기 옷이 그냥 벗어질 수도 있어요.
1: 어, 그렇지.
0: 옷에 뭘 붙인 다음에 네. 요거 옷까지 같이 꼬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할 때 바느질을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로 이 몸을 찔리면은 네. 정신이 번쩍 들면서
1: 와, 그것도 찔려야 돼요.
0: 네.
1: 아, 신기한 징크스네.
2: 오, 그럼 오늘 무대 괜찮던데 엄마한테 혼난 거예요? 바늘로 찔린 거예요?
0: 둘 다예요.
1: 아, 진짜.
2: 오, 둘 다.
1: 그래서 느낌이 좋네.
2: 징크스가 맞긴 맞네. 뭐 어머님께서 이렇게 혼내긴 혼내셨지만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0: 엄마, 내가 가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입시를 하게 돼가지고 막 형이랑 동생들이 막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거든? 그거 막 배려해 주고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많이 배려해 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1: 아유, 아유 얼마나 뿌듯하고 네. 또 대견스러우실까.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엄마 아유. 생각하니까 또 아무리 티지만 또 눈물이 좀 나나봐요. 눈물도 나고 막 땀도 지금 나 있고.
1: 티 아닌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어, F 같은데.
2: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춤선이 아름다운 건우 친구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춤으로 한국 무용 빛내주길 바랄게요.
1: 네 이번에는 세 친구가 함께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용을 사랑하는 무용 소녀들입니다.
4: 저는 첫째, 동생들을 챙기는 리더 담당 민지고요.
5: 저는 둘째, 리액션 담당을 맡고 있는 사연이고요.
6: 저는 막내,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가원이고요.
4: 저희는 무용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기한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평소에도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있고요.
7: 지나가다가 걸만 있으면 제 팔 모양을 확인하기도 해요.
8: 저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도 저희 작품을 연습해요.
4: 이렇게 무용을 좋아하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물을 준비했는데요. 무한 속에서도 화려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엄청 집중하게 되실 거예요.
9: 특히 장난의 화려함과 절제되는 자태가 매력이랍니다.
10: 저희의 무대를 보시면서 한국 무용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게 되시면 좋겠어요.
4: 민지,

0: 아, 태평무에 담긴 기품과 힘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네.
0: 차분하게 부드럽게 흐르는 듯 하면서도 또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기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태평무는
0: 네.
1: 나라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아한 기운 속에서도 또 단단한 기운까지 함께 느껴지는 그런 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매력의 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춤사위 하나하나에 시선이 따라가게 되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0: 부채산조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부채산조의 가장 멋있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2: 부채가 한 번에 착 하고 펴질 때 가장 멋있어요. 저희도 그 순간이 되면 우리 진짜 멋있다 하고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1: 목이 왜 이렇게 쉬었어요? 네? 나도 좀 쉬었는데 왜 그래요?
2: 원래
0: 그래요.
1: 허스키 보이스. 아, 멋있다. 예.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예, 부채 하는 거.
2: 하나, 둘.
1: 와. 기가 막히네.
0: 우연히 잘 맞은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1: 그래,
0: 하나,
1: 한번 보고 싶다.
0: 둘, 셋.
1: 이야, 진짜.
0: 딱딱딱 맞네. 막 기분도 막 좋아지고.
1: 그럼.
0: 이렇게 좀 멋진 그런 무용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무용하게 정말 잘했다.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젠지 궁금해요.
2: 일단, 전통 치마를 입었을 때 가장 자부심이 들고, 한복을 입고 턴을 돌 때 치마가 착 하고 펼쳐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꽃이 된 느낌이에요.
1: 평소에는 꽃이라고 생각 안 해요?
2: 예.
1: 아, 그래.
0: 평소에도 꽃처럼 귀여워요.
1: 꽃이야, 평소에도. 예. 너무 예쁜 표현이었고. 네. 연습하다 보면 평소의 행동도 좀 약간 무용처럼 막 나오거나 그럴 때도 있나요?
2: 네,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손이 이렇게 돼요.
1: 진짜로? 에이, 설마.
0: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1: 너 버스 탔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막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2: 네.
1: 나도 모르게.
0: 허공에 대고?
2: 손끝이 네. 그렇게 돼요.
0: 손끝을 살리는 거?
2: 네.
0: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2: 그래.
0: 이렇게. 사실 무용을 하면 몸에 아름다운 선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그게 바로 우리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런 무용의 단아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도 있을까요?
3: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춤출 때 동작이 빨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무용의 단아함을 살리려고 평소에 심호흡도 많이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요.
0: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그런 차분함이나 우아함이 아니고
1: 예.
0: 뭐 노력 끝에 완성한 그런 자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무대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 있을까요?
3: 저희는 마음속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외쳐요. 긴장될 때 그렇게 주문을 걸면 뭔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오늘도 진짜 마음 잘 잡은 것 같아요. 멋진 무대 보여줬어요. 넷이 다 친하죠?
2: 네.
1: 예. 앞으로도 이런 만남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네. 더 기대되는 친구들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진 무용가가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할게요. 그야말로 무대 위를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우리 춤의 매력. 다음 무대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저희는
1: 준비 어린이 무용단입니다.
2: 저희는 한국 무용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무대를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 저희의 큰 장기는 국무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1: 호흡!
4: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1: 떡봉지입니다.
5: 여러 사람이 추지만 한 사람이 추는 것처럼 보이는 딱딱 맞는
1: 동작!
5: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0: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준비됐어요!

0: 네, 춤으로 피어나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정말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무대 위 작은 손끝과 발끝에도 그야말로 수많은 연습과 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0: 네.
1: 춤으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의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춤이 가진 이 에너지 그리고 아름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춤빛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3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0: 제1대 조선탄 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판 스타의 대표 끼쟁이 조주환.
1: 예.
2: 오늘 의상 뭐야? 정열적이시네 다들.
3: 그러니까.
0: 조주환을 서포트할 판정단 멕시코에서 온 대표 끼쟁이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의 서포트를 받은 조주환 씨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3: 사실 근데 저희는 두 분이 진짜 어떤 무대를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약간 스포를 조금 해주신다면.
4: 지금 의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위대한 쇼맨.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5: 또 이렇게 네. 같이 하게 됐네요. 아, 워낙 그 색깔이 굉장히 명확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벌써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6: 저는 네. 크리스티안이 그 멕시칸이니까 네. 멕시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라버.

0: 멕시코의 아리랑 같은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요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즐기는 그런 파티 분위기를 만들려고.
1: 이 아리바가 위로예요? 위로.
2: 아리바는 이게 얼씨구, 우리의 얼씨구.
1: 아, 취임새?
2: 취임새, 취임새.
1: 와, 약간 소름 끼친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리바는 얼씨구. 그렇죠, 그렇죠.
1: 얼씨구.
2: 얼씨구. 얼쑥.
1: 얼쑥 좋다.
2: 이거 아리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0: 그러면 앞에 민요를 좀 잘 따와야겠네. 이게 잘.
2: 아, 그럼.
0: 크리스티안 절대음감이에요. 딱 듣고 하면은 이 코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약간 이러면서 음악적으로 크리스티안이 진짜 많이 만져줬어요.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상태 조주한 만이 할 수 있는 장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불어 눈물 바람이로구나. 내 친구 놈 중에 멕시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그시 엄마가 보고 싶은지 허구 헛날 방구석에 앉아서 피아노나 치면서 눈물이랑 질질 짜고 앉았고 예잉 눈물 바람이로구나. 하기사 타양살이 그거 참 외롭고 힘들지. 자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0: 아미고, 친구야, 어디 갔어?
1: 눈물 다 닦았어? 헤르모소 세뇨리타,

0: 와, 크리스티안 사기야. 아, 즐거웠다.
1: 크리스티안이 서포트한 조주안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점수 공개합니다. 95, 94, 92, 95. 네.
2: 나쁘잖아.
3: 전 궁금했던 게 라밤바이기 때문에 군밤 타령을 하신 건가요?
4: 네, 라밤바여서 네. 라밤바 해서 군밤.
5: 아, 밤이라 밤. 아,
6: 왜? 밤바? 밤바?
3: 제가 그 센스 때문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매쉬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 아, 아이디어 좋아.
7: 네, 이제 뭐 연희라는 장르가 악, 가, 무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어떤 전공이지 않겠습니까?
4: 네,
7: 그걸 갖다가 유감 없이 보여준 무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봤고.
8: 조주환 씨는 끼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있어서 두 말 할 나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서운한 게 있다면은 군밤 타령도 네. 좀 몇 소절 더 했더라면
4: 아, 예.
8: 예, 좋았을 걸 그랬네요.
9: 네,
4: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조주환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주환 씨는 또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10: 다시는 없어요.
1: 공개해 주세요. 네. 총점 공개합니다. 564점.
11: 98점. 90점.
12: 결승전의 축하 무대 같은 정말 흥겨운 무대였어요. 그러나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린 것은 연희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섞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네.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잘 봤습니다.
4: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조주환 씨, 사실 소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무대가 거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경연을 함께 해왔는데
4: 네, 저는 허니하고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저는 또 감사드리고 예. 예. 크리스티 형이 같이 춤추면서 많이 웃는 모습도 봐서 기분도 좋고
1: 예,
4: 그렇습니다.
10: 잘했어. 저 되게 마음 아파요. 왜냐면 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제 저녁에 붙었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놓고 떨어졌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놨는데

조선판 스타를 하면서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한 무대 한 무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 생에 잊지 못하는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결승행 티켓은 단 5장. 마지막까지 이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 단스타 사생결판 다음 도전자는 폭포스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입니다. 아~ 예~
1: 오~ 강자다 강자.
2: 어우 너무 아름다워 진짜.
1: 어우 예쁘다.
0: 정초롱 씨는 패자부활전에서 올스타를 받아 사생결판에 진출했지만 유일하게 혼자의 힘으로 무대를 꾸미게 됐습니다.
3: 외로웠겠다.
4: 이번에 유일하게 혼자 무대를 네. 준비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많은 서포터분들과 같이 한 무대를 보셨는데 제일 부러웠던 점이 있을까요?
3: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리허설 할 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압도된다 그래야 되나요? 위축되기도 하고 굉장히 스스로가 좀 힘든 시간이기는 했어요. 저는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까지 혼자 해왔기 때문에 이번 무대도 역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배 아프긴 배 아팠어요.
5: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무대가 늘 먹던 음식이에요? 아니면 새로 준비한 음식이에요?
3: 너무나 새로운 음식이에요.
5: 어? 그래요?
3: 네.
5: 어? 그래요?
1: 어 기대된다.
3: 이번에는 영화 음악, 영화 OST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화 알라딘의 스피치리스. 아~ 작창과 또 가사, 또 작사, 짧지만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6: 대박. 이게 돼?
7: 아, 근데 약간 선곡이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
6: 진짜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

0: 미쳤다 미쳤어. 결승 결승 아니야 결승. 폭풍 쳤어. 정철홍 씨, 지금 앞에 도전자들의 또 굉장히 무대 많이 봤잖아요. 5위 안에 들어가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텐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저한테 1라운드 때부터 하나라도 쉬운 게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순간순간이고 또 그때마다 또 스스로를 다독여서 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0: 네,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정철홍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자,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눌러주세요.
2: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더 간절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자, 정철홍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뺀 네 분의 점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세요. 94점, 96점, 95점, 93점.
3: 보통 이제 재해석하는 음악을 판단할 때는 원곡보다 더 잘하느냐 아니면 아예 다르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장르 자체가 바뀐 것 같은 굉장히 색다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우리 철홍 씨가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을 타고난 소리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뛰어난 타고난 목을 제대로 발휘를 해주신 것 같고 혼자서 해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5: 그 오바탕 소리에 있는 작곡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1: 네.
5: 어려워요. 편곡을 하는 그 자체도 어렵고 작창을 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오늘 너무 좋아. 수고했어.
0: 혼자 무대를 펼친 정철홍 씨는 과연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6: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1: 네.
6: 너무 이렇게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쓰러질 것 같이 그 무대를 다 쏟아내는 무대에 저는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박함이 그게 조금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점수를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0: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경연을 펼친 정철홍 씨의 무대 총점 공개해 주세요.

0: 569점. 569점. 정철홍 씨는 600점 만점에 569점을 획득해 현재 3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런 걸 시도를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여기 참가하는 모든 국악인들이 많이 겁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해도 되나?
1: 그런 관점에서 조선판 스타가 가요와 국악이 만나는 어떤 장르의 벽을 뚫었어요.
2: 이렇게도 되게 재밌구나.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1: 저희 경성구락부도 여기서 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3: 이 사생결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단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도전자는 바로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4: 예. 와, 뭐야.
5: 와우.
6: 와우. 와, 오늘 멋있다.
5: 여기도 만만치 않잖아. 예.
3: 그리고 거꾸로 프로젝트를 서포트할 판정단 국악계 여신 김난입니다. 와. 야.
4: 아, 또 드림팀이네. 드림팀.
3: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7: 의철씨,
8: 네.
7: 김연희 씨가 서포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8: 전 너무 밤마다 행복했습니다. 난희 씨께서 맨날 밤마다 전화가 오셔서 꼭 한 시간 이상을 통화를 하셔서.
9: 힘드셨겠다.
10: 부다장이네.
8: 제 귀에 캔디가 있었습니다.
6: 와, 캔디인데 씁쓸한.
11: 오늘 어떤 무대 보여줄 거예요?
2: 저희가 1, 2, 3라운드 다 좀 생기 발랄한 그런 곡들을 선보였었는데 이번 라운드는 좀 저희만의 색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저희 소리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많이 고민하다가
12: 사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하려면 또 우리 지혜 언니가 국악곡도 기가 막히게 또 쓰시고 우리 또 소리꾼이 셋이나 있으니까
13: 다 달라요?
12: 그러니까요. 네네.
13: 최적 아닌가요 우리가?
4: 그럼요.
13: 국악을 보여주기 위해.
12: 그럼요.
13: 최정예.
12: 아 그럼요. 그러면 혹시 선곡 생각하신 거 있으신지?
13: 우리 또 난이 판정님 또 소리를 잘 하시니까 국악적인 면을 살리려면 좀 진지하게 무대를 좀 꾸며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 이상은의 공무도화가를 조금 이만은 이만 물을 건너가 하지 마오. 물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12: 네.
13: 근데 보내기 싫은데 그분이 가잖아요.
12: 그렇죠.
13: 뛰어든단 말이에요.
4: 네.
13: 그래서 나 엄청 인당수
12: 심청이 나타나는
4: 거네.
12: 우철이가 이제 아무래도 도선주다.
4: 아, 제가 도선주.
12: 어차피 물에 들락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4: 빠지라고.
12: 네, 되게 악독하고 막 표독스럽고
4: 흰몽사는 흰몽사처럼 타로기 대목 이쪽에서는 그 배로 들어가는 대목 하다가 사실을 이제 신청가에서는 청하고길 빠지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디마크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아예 가요로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12: 나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신봉사 기가 막혀요.
4: 네.
12: 거기도 좀 자진머리지?
4: 네. 중중머리.
12: 중중머리야?
4: 중중머리. 회중중머리.
12: 자진머리에서 하면 왔다 갔다 하기가
4: 그렇죠.
12: 한 장당씩 한 장당씩 이렇게
4: 왔다 갔다
12: 하기가
4: 그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을
12: 그렇죠,
4: 해봐야겠죠.
12: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판소리나 민요나 이런 게 극적인 요소를 저게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4: 없죠.
12: 네. 이 곡이 연결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 중에 저희가 중간중간 탁탁탁 이렇게 치고 나오면
4: 나도 같이 어떻게
12: 나도 같이
1: 조금 더 소리로 진검승부를 봐야겠다. 저희 넷이 하나의 팀인 것처럼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9: 무성호 하얀색 옷.
14: 저 옷 되게 멋있다.
9: 전통에서는 전투복이라 저기
14: 전투복이에요.
9: 네, 완전 전투복 저거는. 원래 이제 기본 딱 그 세팅이 하얀색이에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만 저.

여러분들께서 오늘 무대를 보시면서 3인 3색의 매력을 가진 소리꾼들이 공무도화가와 심청가, 춘향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승민이 형이 부르는 것 같아.
1: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3: 진짜 점수주기 어렵겠다.
4: 그치? 오늘은 진짜 힘들겠네.
5: 어떡하죠?
1: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2: 과연 김난희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는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네 분의 점수 공개합니다.

0: 좀.
1: 94. 어. 94.
2: 94.
3: 94. 94.
4: 진검을 뽑아 드신 것 같아요. 그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많이 몽글몽글하게 해주셔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났고 그래서 참
5: 네
6: 조금 아쉽다면은 세 분이서 동시에 고음으로 막 질러대니까 극적이긴 한데 무슨 소린지가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중간쯤에 남자는 고음도 좋지만 밑에 음으로 하음으로 쫙 한번 깔아도 그 기가 막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한 번쯤 해줬으면 더 멋있는 무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7: 저희 색깔을 드디어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한이 없어요.
5: 과연 거꾸로 프로젝트는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자, 92점 그리고 99의 사나이 이현우 씨는 역시 99점을 예, 주셨습니다. 총점 공개합니다. 571점. 571점. 571점을 획득해 현재 3위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8: 감사합니다.
9: 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마치 네 분이 칼춤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사실 100점을 드려야 되는데 99점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8: 감사합니다.
4: 그동안도 좋았지만 오늘이 가장 좋았어요.
10: 맞아 맞아 오늘 제일 좋았어.
4: 정말 새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귀를 찌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음을 찌를 수 있다라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또 나니 씨가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종 치며 들어올 때 어이가 리도 아, 이 무대는 내가 끝내겠어 하는 그런 멋있는 것까지 느껴진 멋진 무대였어요.
5: 일단 세 팀이 남아있고 현재 3위입니다. 거꾸로 프로젝트 뭐 이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까?
11: 사실 기대를 그 정도까지는 못했고 저희 무대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12: 제가 이제 조선판스타의 이제 판정단으로 함께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대를 같이 이겨내고 있는 소리꾼들이 하는 경연이기 때문에 늘 응원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으로 좀 경연을 함께 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무대에 서보니까 얼마나 다들 힘들게 네, 무대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고요. 저 종을 처음 쳐봤어요. 그래서 이 종을 잘 쳐야 될 텐데 잘 못 치면 진짜 종 칠 텐데 라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든 그런 무대였습니다.
10: 울지마. 네.
5: 지금까지 김나니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내가 왜 울어?
10: 저렇게 좋까? 늘 아쉬움이 남지만
4: 최고의 성적이었지. 진짜? 아니야 나 울지 않아.

지금 입시 붙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저 조주아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얼씨구.
2: 순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3: 아, 이거 썰벌하네.
4: 아, 어렵다.
2: 어려워. 하지만 여기까지 온 만큼 도전을 더욱더 포기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긴 하지만 이 무대는 오롯이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그리고 경로 이탈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걸크러쉬 치타입니다. 네, 자 의상부터 파격적인 이 두 팀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4: 아 어떻게 무대 찢어진 것 같아.
5: 지금 그 매 무대마다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바뀌고 있잖아요.
6: 네.
5: 순위를 뒤집을 만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희 무대는 일단 그런 서사가 있고요. 결국에는 춘향이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3: 아~ 춘향이네. 춘향이가 그랬구나.
7: 우리 무대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경로 이탈쯤은 약간 그 무대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불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8: 불기둥 막 올라오고 막.
7: 드라마 식스센스나. 아니면 DNA나. 제일 하기 제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는 하이라이트?
8: 아, 하이라이트. 아, 좋을 것 같은데?
7: 들어보면 약간 그런 음악적인 음악 악기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9: 일단은 생각하신 컨셉은 약간 화려하고 에너지 있고 이런 느낌이네요.
7: 맞아요.
6: 파이팅 한번 할까? 파이팅. 부터. 자, 위로 가야 되니까.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2: 헬라!
6: 파이팅.
2: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0: 시원해, 속이 시원해.
1: 오, 멋있다.
2: 네 죄를 알렸다.
3: 찢었네, 찢었어.
2: 진짜, 진짜.
1: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자, 스페셜 조선판 정단 여러분. 경로 이탈의 무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0: 관리도 하겠는데 지금. 와.
1: 결과 보여주세요.
2: 엄마.
3: 와.
1: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 상당히 높은 와. 점수를 받았습니다.
2: 대박이다. 야.
5: 솔직히 그 이전 무대를 다 까먹을 정도로 진짜 좀 폭발적인 무대였습니다. 이 보통 이제 언밸런스 하거나 다른 것들이 막 모이면은 도안이면 뭐가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션이 완성이 됐고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간에 나왔던 우리 치라 씨가 나와주니까 그야말로 여기서 약간 모자랐던 부분 1%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벽함이 만들어진 그런 최고의 무대.

0: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바로 이 무대가 조선 팬스타가 원하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소리가 대중화되고 우리 소리가 세계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재우 씨 그 소리가 너무 살았어요. 제대로 소리도 살면서 여러분들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자, 경로 이탈의 무대 최고점, 최하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진짜 높을 것 같아.
5: 100점 나올 것 같아.
6: 99점.
3: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경로 이탈의 총점 공개합니다. 585. 경로 이탈은 현재 1위에 등극합니다.
7: 자, 제가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연출, 뭐 무대, 뭐 의상, 뭐 구성, 편곡,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소리면 소리대로 잘 들리고, 혹시라도 진짜 블랙핑크가 이 무대를 본다면 언젠간 편곡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8: 더 말할 나위 없죠. 소리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고, 또 한 가지는 편악도 큰 역할을 해줘서 끝까지. 그런데 멋이 좋다고 또 나발 불고.
4: 비명이죠, 비명.
5: 진짜 치트키야, 진짜
9: 치트키야. 마지막 외침이었다.
8: 그게 또 하나의 큰 이슈에서 오늘.
5: 감사합니다.
8: 너무 잘 봤고, 너무 잘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잘했어요. 잘 봤어요.
9: 네. 감사합니다.
8: 네, 서로 잘했어요. 예.
3: 자, 지금까지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9: 감사합니다.
5: 잘했다. 완전히 퍼펙트했어.

0: 월!
1: 저희는
0: 한류 국악그룹 퀸입니다.
2: 첫 도전을 결심했었을 때는 저희 퀸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적이었었고요.
3: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저희 팀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거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멋진 음악을 하는 팀이 돼야겠다라는 욕심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2: 조선 팬스타에서 저희 퀸의 무대는 여기까지이지만 저희 퀸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4: 고생했다.
5: 고생했다.
6: 고생했어요.
7: 고생했습니다.
8: 고생했습니다.
9: 다음 도전자는 조선 팬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그리고 윤예원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김동완. 오,
10: 기타.
9: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아이돌 선후배가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0: 동환 씨 기타 하면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1: 집에서만 쳤는데 무대에 처음 갖고 나왔습니다.
10: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자주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그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0: 하는지 궁금하네요.
1: 제가 귀찮게 연락을 엄청 많이 드렸는데도
2: 네.
1: 되게 흔쾌히 연습 항상 해주셔가지고
2: 네.
1: 좋았어요.
3: 내가 오늘 지원군들을 불러왔어요. 제가 좀그 소나무라는 그룹 멤버이기도 하고 보컬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창법을 좀 가요처럼 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좀줄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런 도움을 좀 주길 바라고요. 이쪽은 아이돌 그룹 신인 기획자이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예요.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노래를 선택하면 편곡을 해줄 친구기도 하고.
4: 네, 잘
3: 그래서 오늘
1: 부탁드립니다.
3: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이 바쁜 두 사람을 내가 불렀거든요.
1: 네.
3: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보자.
1: 네, 좋습니다.
3: 파이팅!
1: 파이팅!
3: 나는 보면서 사실 무대 보면서 더 지를 것도 같고 뭐더할것 같은데 되게 안정적인 길만 자꾸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 어떤 무대든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는데
1: 네.
3: 그걸 항상 그 가야금으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줬으니까 지금 조금
1: 보컬로다가
3: 도전을 뭔가 해도
1: 네, 좋습니다.
5: 이승철 선배님 서쪽 하늘을 두 분이서 같이 부르시는

0: 이게 거의 나는 끝까지 치다다 가지고 내가 맞출까 봐 약간 겁나는 곡인데 일단은 여자 멜로디 한번 들어보자. 근데 목소리를 나 이렇게 자세히 못 들어봤는데 홍길에서 되게 잘 어울렸겠다. 남매처럼.
1: 선배님도 남매 같으세요?
0: 무슨 차이가 나고. 내가 22살에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거든. 아. 그때 내가 이제 성공을 했으면 이런 딸이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뭐하지? 아버지와 나 이러고 할까?
2: 아버지 뚜비뚜바 이러고.
3: 뚜비뚜바

0: 네 불렀을 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곡으로 생각을 했고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야금을 잠시 내려놓고 노래로 한번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 연 회차마다 최고 점수가 갱신되고 있는데
2: 네.
1: 이번 그 무대를 준비 부담 많이 되시죠?
2: 사실 그 김주환 씨, 김정민 씨, 뭐 이현우 씨 이런 선배님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영광인데 함께 무대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지금 오늘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아, 예원 씨한테 이제 여쭤본 건데.
0: 여태까지 라운드 때는 항상 가야금을 들고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때는 선배님께서 제 가야금 대신 기타로 쳐주시고 저는 아니, 노래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3: 주의 깊게 듣잖아.
4: 이제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1: 예. 아, 동환 씨도 노래를 해요?
2: 저도 예 합니다.
1: 그럼 둘이 발성이 다를 텐데 어떻게 매칭이 됐나요?
2: 발성이 달라서 제가 볼륨을 절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볼륨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아예 소리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게.
4: 최고의 서포터네요. 와,
1: 진정한 서포터예요. 진정한 서포터.
0: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좋은데요. 이왕 온 거 결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5: 화이팅! 자, 동환 씨.
6: 예원이 결승 가겠습니다. 와우! 결승 갑니다, 예원이.
7: 다섯 팀 안에 들 자신이 좀 있어요?
0: 제 목만 따라와 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네 번째 판에서 막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배님들 저는 집에 빨리 가기 싫으니까 열심히 열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대원 씨, 무대 마친 소감 어떠세요?
1: 떨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고요. 잘한 건지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0: 자, 윤혜원 씨,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자, 90, 92, 91, 92. 자,
2: 참 무대가 담백하네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맵고 짠 거 먹다가

0: 담백한 걸 먹으면 너무 싱거워요.
1: 예, 윤희원 씨는 전혀 국가적인 때가 안 나고 소리꾼 때가 안 났어.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이왕이 소리하는 거 할 줄 알면서 왜 안 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2: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3: 그 다른 것보다 이번 무대에 우리 그 서포터의 역할이 그 예원 씨보다 돋보인 게 예, 그게 가장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동현 씨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하고 나서 예원 씨로 바뀔 때 그 어떤 이질감, 기분 좋은 이질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이제 경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작전, 그리고 또 우리 서포터가 너무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예원 씨가 상대적으로 죽은 게 아닌가.
4: 뭐 다른 무대들이 사실 뭐 잘 익은 석류 같은 무대였다면 굉장히 좀 그냥 방금 딴 풋사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녀스럽고 뭔가 소년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 나름대로의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2: 550점. 아, 안타깝게도 탑5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5: 네. 네, 아 미안합니다.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
6: 아니 잘했는데.
7: 같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오늘 좋은 무대에 맞춰서 기분이 좋고요. 네. 이제 앞으로 무대에 서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다양한 무대에서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7: 네.
2: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소리를 좀 더 할 걸 했어요.
2: 자, 지금 탑5 안에 들었다고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순위는 또다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경로이탈, 류루, 김산옥, 거꾸로 프로젝트는 일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8: 정철웅을 꺾느냐 박재희가.
2: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은경, 박성우, 유태평양 씨는 지금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9: 부득이하게 저희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2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어서
10: 열심히 한 만큼 다음 라운드를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11: 자가격리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준결승에 올라가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조선판스타 화이팅!
10: 감사합니다.
2: 현재 5위는 정초롱 씨,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12: 아니 저랑 같은 대기실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목을 풀고 그 R&B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계속 하셔가지고.
13: 아니 저랑 예, 같이 예. 작업할 때도 저 정도로 목을 풀진 않았거든요. 네.
2: 매 판마다 애절함의 끝을 보여주는 감성 소리꾼 박자희.
14: 와우 와우.
15: 오늘 뭐지? 와우
2: 와우. 박자희를 서포트할 대한민국 R&B의 전설 소울 대디 김주환.
14: 나 같은 방.
16: 갱스터 느낌 좀 있는데.
17: 뭐 멋있다.
18: 조한이 오빠 가죽 입고 십자가였으면 끝난 건데.
19: 아, 진짜?
2: 네.
3: 아까 들어보니까 김주환 씨가 엄청난 서포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7: 박자희 씨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리.

0: 된다면 자이씨를 놓고요. 옆에 그냥 양념만 조금 했습니다.
1: 양념 많이 쳤을 것 같아.
2: Come on, bro. 잘 있었어?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2: 노영환 감독이고요.
4: 아, 네.
2: 음악 생각을 했을 때 네. 내가 혼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어떤 방향 갈 건지 하기 전에 그냥 자이씨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들어서 특별한 게 뭐 있는지.
4: 되게 서정적인 것만 해와가지고 누가 봐도 어? 저런 곡을 선택했어? 좀 이미지 변신?
2: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3: 어떻게 혹시 생각해 오신 곡 같은 게 있나요?
4: 저요? 저는 제가 생각한 곡은 그래서 임정희 씨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곡을 좀 생각해봤어요.
2: 우리 연구 좀 더 하고 통화하고
4: 네.
2: 문자로 다 공유하고 네. 해야 되겠다.
4: 이거는 사실 제 무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정말 열성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메일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매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0: 이제 조한 선배님과 같이 하는 콜라보 무대였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A Music Is My Life라는 곡에 제가 작창한 부분과 저의 적벽가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신나는 곡으로 메시지도 드리면서 다 같이 좀 즐겨보자 이런 분위기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무대에 힌트를 좀 주신다면 이게 적벽가 곡이 준비하신 노래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2: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소리꾼으로서 심청과 춘향가만 많이 부르다가 적벽가를 제가 배우고 작품을 올렸을 때 굉장히 제 소리 인생에 있어서 음악적인 폭이 넓어졌어요. 아, 여자 소리꾼도 적벽가를 당차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3: 적벽가는 남자 노래야?
4: 삼국지 내용인데 전쟁 씬이 많다 보니까 주로 남자가 많이 있어요. 성대가 상할 수 있어가지고.
3: 기대된다.
5: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박자희의 무대 판 스타트.
0: 이번 무대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모은 썩

알았어.

0: 정한이 형은 기계다, 기계.
1: 무대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서포터 없이 여기까지 한 건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2: 마지막 무대 잘 봤습니다. 박자희 씨, 아, 무대 후회 없어요?
3: 아, 후련합니다.
2: 예, 네. 아주 표정도 개운해 보여요. 이제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탑5 안에 들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3: 네.
2: 아, 정초롱 씨보다 1점이라도 낮으면 아쉽지만 아,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되는 겁니다.
4: 참 난감하네.
5: 지금 난감하네.
2: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자,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한 박자희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 공개합니다.
6: 아, 궁금하다.
7: 와, 이건 진짜 궁금하다.
2: 자, 93, 95, 93, 95.
8: 이거 모르겠네요.
2: 예.
9: 이게 그냥 듀엣 무대였으면 사실 탑3 안에 드는 무대였어요. 듀엣 무대 자체로 너무 완벽하고 훌륭했고 진짜 보는 내내 황홀함을 느꼈지만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제 성격이 소리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또 이렇게 서포터를 갖다가 좀 애써 보지 말아야 되는 박자희 씨만 또 봐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2: 네.
10: 그 경연이 아니라 공연을 한 편 본 것 같은 조화가 이렇게 잘 못 떨어지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어느 음악과 함께 어울려도 충분히 대중화, 세계화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일으켜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 이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박자희 씨는 마지막 결승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11: 대기고 아니 혼자서 93년
12: 대기 나올 것 같아. 여기 마지막 주실 것 같고
2: 높은 일단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그런 일은 없게 해야죠.
1: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2: 92.9점. 92.9점.
3: 500에
4: 공점인가?
1: 총점 공개합니다. 566점. 박재희 씨는 600점 만점에 566점을 받았습니다.
0: 꿈인가 하노라 해요. 진짜 꿈인 것 같아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다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5위인 정초롱과 단 3점 차이로 6위를 해 탑 5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2: 진짜 아쉽다.
1: 자,
5: 저는 사실 무대를 굉장히 잘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이 김정 선배님한테 가 있었어요. 짜임새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뭔가 저의 시선은 이쪽에 좀 많이 뺏겼고, 그리고 정리가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점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6: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결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좀 아쉽긴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평가해 주셔서.
2: 아쉬워요. 아쉬워. 네.
0: 아쉽긴 해요, 솔직히. 또 이 무대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아쉽고,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1: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루!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Shake it! Korea!

0: 안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 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 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서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1시간 연습할 거 3, 4, 5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훈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아,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성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되는
0: 예.
1: 거죠.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거든요.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봐요,
0: 노래를요?
1: 음악을.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살면서 노래.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1: 얘
0: 3,
1: 왜 이러는
0: 4시에,
1: 거야? 막 이러는.
0: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어.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요.
1: 고집세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고.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혼자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 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성으로 주번 말씀을 이오니 입은 덕도 많더니와 새로 새덕을 정자 사이다.

저희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 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고기잖아요. 그래서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 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대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0: 한다고 하신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경제청조사가
4: 당신의 사업을 업!
3: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5: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업
3: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 총조사.

그냥 서울 사신 양반이라 기생을 기원이 없사에도 다리 없이 작시를 가르쳐라.

하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예측나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익 찾아 백원신이 유헌 대접이다 착실이야오. 오산 또 이름을 서며 어허 일어나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오치건자. 바로 앞에 성난 서서 붙이고 손을 치니 그때여 저녁

넣어라 업고 놀자. 네,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했던 어사출두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겠어. 덩따따 굿따 굿따

0: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아,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아,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아,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 씨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대중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3: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걸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2: 네.
3: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2: 그러니까,
3: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2: 네.
3: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3: 네, 많이
2: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3: 네, 그것도 있었어요.
2: 그리고 지긋지긋.
3: 네.
2: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2: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3: 네.
2: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2: 근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3: 네.
2: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3: 오, 네.
2: 최근에 엄청난 인기,

0: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1: 맞아요.
0: 또
1: 네.
0: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쉬었어요.
1: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에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0: 생각하고 아, 여유가 없고
1: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0: 전쟁터지
1: 맞아요.
0: 이런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1: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0: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네. 기대가 돼요. 네.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것도
1: 네.
0: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1: 네.
0: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보가 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0: 취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1: 그쵸.
0: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 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갚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이래가지고
1: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데
0: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1: 그러니까 예, 전통을 가지고 또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돈타령.
0: 네.
1: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네. 건 어떤 걸까요?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배우잖아요.
1: 그렇죠.
0: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지금은 네.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네.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1: 알죠.
0: 김피탕이라고
1: 저,
0: 진짜
1: 알지.
0: 맛있잖아요.
1: 대학 다닐 때 많이 시켜 먹었죠. 김피탕.
0: 네.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0: 네.
1: 하겠다.
0: 맞아요.
1: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0: 오,
1: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0: 네.
1: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0: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1: 네. 아,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
0: 네.
1: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네. 계신다면서요?
0: 근데 왜냐면 아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 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1: 팬 선생님 이름?
0: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네.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붙이면 삼산딸기 해가지고 엄청
1: 어디 지역의 딸기 이름?
0: 네,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러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0: 네, 그냥 그 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1: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긴 한데
0: 네.
1: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는 거라고요?
0: 맞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1: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0: 그렇죠?
1: 잘했다.
0: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1: 와, 너무 너무 네.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 볼 수가 없겠다.
0: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1: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난 당신의

0: 예 삼산아,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사랑을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뜨려버리고 싶은.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루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루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루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루 타령, 어찌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

0: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0: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1: 아, 깨달음까지?
0: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1: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0: 네, 2014년 11월 11일에
1: 만들어졌어요. 11일 빼빼로 돼 있대. 네.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2: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네.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현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아, J 파워 J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1: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2: 사실
1: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2: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봤는데
1: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2: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1: 글쎄. 네.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3: 네. 그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네.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네.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이 둘을 조건.
3: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 동성. 진짜 제일 많네. 네. 와
2: 학교에 채점을 한 거죠.
1: 열심이라다.
3: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1: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3: 그렇죠. 이거
1: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그렇죠.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2: 네. 채점을 다 당한 거.
1: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2: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네. 딱히 취미도 없고 셋 다 뭐 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네, 재밌었죠.
1: 또 상자루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3: 다음으로는 지신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상자루의 지신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네,
0: 맞습니다. 고깔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1: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 알비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0: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네.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1: 네. 네.
0: 그렇다 진짜.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2: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0: 네, 이제 익숙해져서.
2: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0: 그럼요. 네.
2: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0: 네, 준수님이 갓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1: 꽃가를
0: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2: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0: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2: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0: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2: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0: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들어도
0: 아지트니까.
2: 아, 그럼 아지트인데. 네.
0: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2: 그러니까요.
0: 네.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 나가면서 네.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의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의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2: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0: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갤러리에서 어떤 작곡가적인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별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2: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0: 네네.
2: 앞으로의 상자루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브이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 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2: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0: 소립군,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 없이 지금의 이 국악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1: 빗자루네요.
0: 그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2: 네, 국악 종말론에서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0: 네.
2: 이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던가 뭐 가야금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0: 네.
2: 다져놨다라고 해서 차피드라고
0: 아.
2: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0: 네.
2: 만든 곡입니다.
0: 아,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트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그만 더질 더질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전통 검은거는 6현이죠. 이렇게. 근데 이 검은거는 9현입니다. 그래서 전통 검은걸 연주할 때는 정화 검은거, 산조 검은거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면은 조율을 바꾸거나.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화 조율로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산조 조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악기를 갖고 정화과 산조 어법으로 작곡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작 음악을 그렇게 작곡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의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사 양성소에 제가 입학하고 나서부터 국악을 하게 됐습니다. 제1지망으로 대금, 제2지망으로 고문고 신청을 했었는데 중3 때 제가 몸이 좀 아파서 학교를 그 한 두 달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지 선생님께서 그 여자는 관악계 안 돼. 그러셔갖고 그래서 당연히 그냥 고문고로 갔죠. 1년 늦게 저는 고1부터 고문고를 한 겁니다.

한가벽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그 공교육 기간에 처음으로 출강하시게 된 겁니다. 저 고1 때 산조 교육 시간에 이제 하시는데 선생님께서 딱 3년간만 계셨어요. 저 대학교 갈 때 더불어서 국악원으로 장학과로 옮기셔갖고 그때는 이제 후배들은 잘 못 배웠죠. 그 한갑득 선생님 가락을 당연히 졸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한갑득 선생님 찾아뵙죠. 예, 그게 하고 싶었으니까.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딱 진양이면 진양 두 장단. 그 당시에는 악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우고 이제 집에 오는 동안에 계속 구음하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는 절대 안 잊어먹죠. 집에 오면 제가 악보를 그려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이게 전 가락을 그 지금에 남기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렇게 안 해놨으면 아마 가락을 많이 도둑 맞았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원래 세사에 무관하신 분이라 원래 풍류도 다 하셨는데 무화원에서 슬기둥둥 당두당 당지징 이렇게 타는데 우리 선생님은 슬

이렇게 성음이 맛있어요, 진짜. 정말로 대단한 성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해놔서. 그때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만 해도 민간 풍류는 인정을 안 했던 시절이에요. 국악원의 풍류, 정악이 최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게 지금까지도 후회가 됩니다.

80년대에 그 뭐 25연이니 21연이니 그런 가야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검은 거를 그렇게 줄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80년대에 계획을 세워갖고 90년대에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연, 10연 검은 거로 정착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그 저음력을 보강하는 것을 더 해서 지금은 완성 단계에 보고 있죠.

이재화류라고 그 산조를 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검은고 산조에 없는 가락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연주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면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뭐 한 4, 50분짜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지금 계속 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릴렉스하기가 힘든 악기가 검은고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은고를 타는 주법이 다릅니다. 이건 한가평 선생님하고도 달라요. 악기도 평평하게 고정 안 시키고 사선으로 고정시키죠. 그 다음에 막 식임새 해야 되죠. 옛날에 정확하시는 선생님들은 몸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치, 치 이렇게 하면 벌써 저도 이렇게 몸이 움직이잖아요. 검은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성음이 나와요. 원칙은 곡선의 미를 표시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긴장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저만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악보 읽는 거는 그건 아무거나 손 떼는 것만 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음을 알아야 진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열심히 해라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많이만 탄다고 대가? 응? 한 번을 타도 정신을 차려서 타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혼신의 힘을, 영혼을 실어서 타라는 말씀이셨어요. 후학들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이게 좋아서 해야지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해야 좋은 소리가, 깨끗한 소리가 나오죠. 예술가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 소리는 제 목소리와 생김새가 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이듯이 제 악기 소리도 제 작품도 그 향기가 있고 제 스타일이 있고 제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순수하게 갖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해서 음원을 남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0: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완도입니다. 제가 태어난 그 시절에는 6.25 직후니까 그리고 섬이니까는 굉장히 참 생활고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저희 백군님 되신 분이 해남 대흥사에 주지스님으로 올해 상주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응자 송자 응송 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을 알고 둘째인 절을 그러면 절로 출가를 시켜서 승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어르신들이 상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살 때인데 어디로 했냐면 대흥사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광주의 정심사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스님께서 종산 노스님께서 주지스님을 맡으시고 계셨는데 조계종하고 소송 관계로 항상 바쁘셨고 그 밑에 제자 스님으로 지금 현재 지암 큰 스님, 사람사 방장 스님, 은사 스님이었는데 제가 그 스님의 제자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모든 것에 다 설고 그 자체가 힘든 거죠. 힘들고 심지어는 그 마을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학교 파고 와가지고 만날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린 마음이니까는 마음이 거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어울려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은 아주 그냥 부르고 이제 야단 거기서 노는 줄 아니까는 아이고 그냥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그래도 절 수행을 행자 생활을 잘 했습니다.
1: 굉장히 그때 또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0: 아이고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평범하게 일반 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절에서 이렇게 성직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교차된 생각들을 좀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방황도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생활고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됐으니까 이 대굴 같은 이 도량에서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인연을 맺어서 스님의 길을 간다고 한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참 좋은 길이다 하는 생각을 나중에는 한 거죠. 사람 사는

0: 산에 나오셔가지고 주지 스님을 저희 노스님이 한만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노스님을 이제 그렇게 시봉을 한 거예요. 이제 행자 생활을 같이 하면서 수행 정진 활동 하고 노스님 임기 끝난 다음에 또 이제 화엄사로 가서 이제 중학교를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남종화의 뿌리를 후학들에게 남기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제대하고 80년대 곧바로 우재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연진 미술원이라는 게 입문을 했죠. 80년대.
1: 어릴 때 그 의재 선생님 신부름하던 그때 영향으로 배우신 거잖아요.
0: 그것이 항상 잠재 머릿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니까는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고 이제 그때 시작을 한 거죠. 저희들 체번을 거기서 나와요. 체번이 나오면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검사를 맡아요. 개인 지도 받을 때 계산 선생님한테 선생님께서 의재 선생님이 그 맥을 이어서 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저도 전통을 조금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풍으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있어요. 산수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식 제찰 좀 배워보자 하고 생각한 것이 1990년 그 정도에 이제 처음 연수교육을 1차 받고 그거는 그 단체는 전라북도 봉서사 영산작보 보존합니다. 거기서 수련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해에 여기는 8월 달이었고 거기는 10월 달에 중요 무형문화재 55인 이릉 스님께서 주관하신 또 학예 연수교육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도 직접 스님이 가르쳐 주셨고 작법도 직접 스님이 지도를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한 몇 년 후에 93년 1993년도에 교육을 받으신 스님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전라북도에 가서 보전해서 교육도 하지만은 광주에 전남에 스님들이 많이 가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영산회를 하나 조직을 하자 하고 이게 모아진 거예요. 그때 마침 이릉 스님께서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오신 거예요. 뭐 연락도 없이 들어오시는데 보니까는 뭐 그 까만 007 가방처럼 생긴 그런 것이 조금 더 큰데 이제 이렇게 그 가방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아 스님 이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작복을 내가 한번 해왔으니까 어린이 가방이라고 제가 작복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릉 스님하고 더 이제 가까워지고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초빙 강사로 이릉 스님이 이제 모시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교육을 할 때 광주에서 제가 광득사 주지할 때 광득사에서 다 했어요. 그 의식을. 그리고 이제 교육 끝난 다음에는 그 제대를 예수전이 이런 것들 다 거행을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교육할 때 이해할 때 이 그 가지고 오신 착복을 의식 거행을 모든 대중 앞에 오직 저를 이제 한 사람을 착복 의식을 정식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증서 수법 제자라고 하는 증서를 정식으로 그때 이제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제자가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 있을 때 광주도 문화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증빙 소리를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하고 이제 광주 문화예술 대극장 사무실에 가서 상의를 해보니까 아 스님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이 수료증을 보니까 차라리 스님은 그림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림은 내가 아니고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이 길을
1: 그림으로 가면 더 쉬웠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나 그림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고

출가한 스님들은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범패가. 광주 사태가 나던 그 80년도 5월 20일 날 군 전역을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태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다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조총 앞에까지 이제 갔고 희생하신 그 시신들을 운종동이라고 그 위에 구묘역이 있어요. 거기다 모셨습니다. 거기다 모셨는데 그 해에는 추모제를 못했어요. 모두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니까 그 다음에 운종동에서 영영 추모 이제 그 행사들을 하는 5.18 행사들을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운종동 가고 영영 추모제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서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잘 해오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것은 할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주 영령들이고 여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 의식의 영령 충돌에 대한 여법한 행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소신입니다. 또 10만 관등 법회를 했어요. 영산제를 그 망월동 그 광장에서 등을 10만 등을 켜고 영령들을 추모하는 그 행사들을 크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이걸로 해서 이 영산제로 하여금 그런 행사들을 하고 나면 잘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평범한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크게 됐겠습니까? 아, 더 크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 저는 제가 출가해서 평생을 외길을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아마 부처님과 비례적으로 지금 도량은 아주 이제 좋은 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후대에 제가 이 참가는 이 절이 정말로 거듭나서 많은 예, 불교 부처님 가르침 도 그런 포기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불교의 좋은 본폐가 잘 이렇게 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죠.

소리꾼에게 고수가 있다면 소목장에게는 주석장이 있습니다. 실과 바늘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주석장은 황동이나 백동으로 목가구나 건물에 사용할 경첩이나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뜨거운 불과의 사투. 부리와 아연을 함께 녹여 황동을 만든 다음 망치로 두드려 얇은 판으로 만듭니다.

곡선 부분은 날정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도려내고 직선 부분은 널정으로 도려냅니다. 단단한 쇠를 펼치고 무늬 새기고 도려내는 손길이 마치 종이를 만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집게로 조각을 떼어낸 다음 줄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외경을 완성합니다.

날이 무딘 조이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구멍이 뚫린 공근정으로 여백을 메운 다음 경첩을 만들 부분을 봉의 지름을 고려해 널정으로 표시하고 각정으로 따내서 분리합니다. 잘려진 모서리를 먼저 깎은 후 밀어 두드려 경첩코를 만든 다음 두 개의 경첩코를 겹치고 그 사이에 경첩봉을 밀어 넣어 완성합니다.

0: 목가구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인의 땀과 수없이 반복되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1: 쉐이킷! 코리아!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평소 여러분이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대했는지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론 주변을 향해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타인을 향해 분노나 시샘을 쏟아내는 건 결국 돌고 돌아 나를 향하게 돼 나 자신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을 다루기 위해선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풍요로운 관계와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나의 기준에 맞춰 불평을 늘어놓기보단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 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펴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은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밀어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은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딛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봅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2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은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하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활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눌러주시고 왼쪽 무릎도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듯이 눌러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잡아서 정면 보고 손을 풀어주고 자, 발 바꿔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왼쪽 서해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보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해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0: 혈액은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몸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혈액순환에 좋은 스타코나산화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스트레칭 해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넷, 다섯. 자, 무릎을 접고 손을 바닥에 놓으면서 다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한 세 뼘 정도 조금은 넓게 벌린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반듯하게 필 수 있으면 펴도록 노력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올 때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척추 마사지 하듯이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아랫배 힘을 주고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1: 상체를 숙여주고
0: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유지하고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모아오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복부 기관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처음 동작을 따라하는 경우에 목이 아프고 호흡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편안함으로 변하는 과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도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천천히 다리를 양쪽으로 열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어서 응용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두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손을 뻗고 엄지발가락을 쉬고 양쪽 다 쥐어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0: 살다가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흙으로 만든 악기인 훈과 율기 그리고 기타가 함께하는 바람길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음악에도 길이 있고요. 또 우리 음악은 우리 지역적 특징으로 그 길을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지역별로 감상해보는 방방곳곳 우리 음악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지역의 음악부터 감상해보실까요? 경기 음악의 멋이 잘 살아있는 피리 연주곡 푸살, 그리고 경기 소리꾼 공미연이 부르는 민요 두 곡 연속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우리 음악을 지역별로 묶어서 감상하게 해드리는 음악 여행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경기 음악이 뭔가 좀 밝고 경쾌한 느낌이라면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좀 진하고 구성지입니다. 남도 음악인데요. 먼저 여러 가지 새 소리를 들려준다는 새 타령을 가야금 병창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은 진도아리랑인데 좀 특이한 구성입니다. 아일랜드와 독일의 악기 그리고 우리 소리가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감각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자, 새타령과 진도아리랑 감상하시죠.

화이팅!

남은 호박명 구리 저담장을 넘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슝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판소리 춘향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상도 산새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새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새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다. 이렇게 산세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품도 다 다르고 음악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경상도 지역의 음악은 어떨까요? 자, 먼저 들려드릴 무대는 경상도 북놀인데요. 경상도 지역의 어떤 웅장한 산세와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지신 알브입니다. 경상북도 지역의 지신 발길을 새롭게 재해석한 곡이라고 합니다. 자, 경상도 북놀이와 지신 알비 이어서 감상하시죠.

함경도 지방의 미녀인 신고산 타령까지 감상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이렇게 지역별로 우리 음악을 묶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역별로 묶어서 들으니까 뭔가 그 지역의 음악의 특징을 보다 더 명쾌하게 구분해서 감상할 수 있어서 전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 지역을 다 다녔죠. 서울, 경기도 다녔고요.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까지. 이제 여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황해도와 제주 음악인데요. 자, 우쿨렐레와 함께하는 황해도 미녀인 몽금포 타령, 그리고 제주 미녀 둥글의 당실 함께 만나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제다가 하신 분들.
1: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농사터라 불릴 만큼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함평.
1: 아빠,
2: 우리 물고기 보러 갑시다.
1: 물고기 보러 갈까요?
3: 우리가 잡았다 던져봐.
1: 그만 저기 봐봐 물고기. 왜?
2: 살살하세요.
1: 너 먹으면 안 돼.
0: 여느 농부들과는 달리 물고기 먹이 주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부부에겐 물고기가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이야 많이 알려졌지만 3년 전 부부가 시작할 때만 해도 생소하기만 했던 아쿠아포닉스 농법. 물고기와 채소를 함께 키우고 있는 귀농 5년 차 승종 씨 부부입니다.
1: 저희 집보다 비싸요. 잘해서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다. 딱 두 판 잡고 시작했거든요.
0: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4: 생계 좀 일이다.
5: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0: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부부.
4: 아, 피곤해 보네.
5: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볼게. 사실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4: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1: 파이팅!
0: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1: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드세요.
6: 저 이거 받아요.
1: 아니요, 집집마다 하나씩 따로.
6: 감사합니다. 네.
0: 매출을 늘리기 위한 고군분투. 부부의 무기는 실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7: 상주하라
1: 네.
0: 부부의 목표는 1일 1쇼폼 도전. 육회 발랄한 상추 부부의 7.8기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1년 중 가장 바쁜 농사철. 새벽같이 일어나도 바쁜 요즘. 남들보다 두 배나 더 아침이 바쁜 사람. 아들 둘 엄마 시은 씨입니다. 아침마다 전쟁 중.
1: 어, 야 바지 벗게 임마.
0: 5살과 3살 아들 한창 손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1: 앉아. 올라가봐. 꼭. 옆 옆. 뭐야 콧물 나온 소리가 들렸는데 방금? 웃다가 콧물이가 났어?
0: 그저 천하태평인 아들들과 1분 1초가 모자란 엄마.
1: 뭐야 그러는데? 왜?
0: 엄마의 애타는 마음을 아이들이 알 리가 없죠.
1: 반짝반짝하네.
0: 우여곡절 끝에 준비 완료.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1: 겸아, 너는 그냥 엄마가 들어줄게. 가자. 뭐가 안 돼?
0: 이제야 전쟁 끝. 시윤 씨 조금 여유를 찾습니다.
1: 오늘도 별로 안 추운 것 같다. 그치, 유라? 추울 줄 알았는데 조금. 아, 그래? 손 잡았어?
0: 어머, 참 우애 좋은 형제네요. 세상에, 엄마 앞에서와는 달리 순한 양이 돼버린 큰아들 유리.
1: 귀여워. 뭐야?
0: 아이들의 우정이 봄날의 꽃만큼이나 예쁘네요.
1: 뭐 하라고 기다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어머? 엄마 핸드폰 두고 왔어. 어머, 어머. 뭐야, 너네. 너네 뭐야.
0: 드디어 첫째 유리의 등원 완료. 이제 둘째 겸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차례인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안녕.
1: 겸이. 안녕하세요.
7: 가방 주세요.
1: 네.
7: 신발. 엄마. 감사합니다.
1: 엄마 인사.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1: 오, 선생님 오셨네. 선생님 오셨네.
7: 안녕하세요.
1: 네.
0: 한편 시윤 씨가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무렵, 농장에선 남편 승종 씨가 상추와 전쟁 중입니다. 약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총 2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유럽 상추를 키워내고 있는 승종 씨와 시윤 씨 부부. 유럽 상추는 일반 상추보다 아삭하고 부드러워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작물인데요. 그런데 승종 씨, 아침부터 웬 믹서기인가요?
5: 토끼들은 이렇게 사료를 갈아가지고 이겨서 떡밥처럼 해서 밥을 주고 있거든요.
0: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승종 씨 부부. 그러다 보니 부부에게 물고기는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요. 구피뿐만 아니라 비단잉어와 향어 등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물을 순환시켜 유럽 상추들을 키워내고 있답니다.
8: 씻지도 못했어요. 보통 물고기 밥 주고 여기 와서 씻습니다.
9: 물고기가 먼저예요?
8: 물고기가 먼저입니다.
0: 아쿠아포닉스 농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고기. 화학 비료나 농약이 아닌 물고기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수경 형태로 상추가 자라게 되는 건데요. 그야말로 완벽한 친환경 농법 중 하나입니다. 파종을 해서 모종을 옮겨 심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배워 실천하는 승종 씨.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친환경 농법이라는 매력에 쏙 반했다네요. 어느덧 아내 시윤 씨도 투입됐는데요.
1: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8: 어?
1: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8: 아래 흘러갈렸다.
1: 아, 이거 너무 큰디?
8: 어, 됐어.
1: 무겁더라고. 너무 무겁더라고.
8: 아이고.
0: 그동안은 아이들이 어려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윤 씨.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8: 됐어, 잘 돼야 돼? 잘못되면 집에 가서 또 상추 먹는다.
1: 알았어. 야, 이거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구나. 아, 딱 멀리도 있네. 이럴 게 맨날 허리 아프다구나.
0: 수확 작업부터 쉽지 않은 시윤 씨.
8: 집에.
1: 이건 배추인데요, 그냥.
8: 거의 500g 넘는다 이거 지금.
1: 이거 하나에?
8: 어.
1: 사는 사람은 적겠다 근데. 똑같은 가격에 큰 거 먹는 거잖아. 집에. 12.
8: 11이야?
1: 12. 맞다.
8: 확실하지?
1: 그래.
8: 아니면 이거 다 하고 부족하면 네가 잘라와야 돼?
1: 12, 13. 남을 것 같은데. 14. 너나 먹어. 할머니도 드리고.
0: 세상 쿨한 시윤 씨.
1: 저 내려봐.
0: 수확을 마친 후 바로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8: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 원한다면 그것도 신고 가.
1: 똑바로 안 하냐?
8: 그렇지? 어? 여러분, 고객님이 한 장을 덜 먹자.

0: 하라고.
1: 고객님 현장에 덜 먹은다고? 네. 미안하네. 알았어.
0: 여기 좀 빨리 냈잖아.
1: 중앙에 뭐라네 진짜.
0: 팔도 좀 떴으면.
1: 아니 일단 누운 거지. 아, 집에 간다.
2: 친환경 상품이라 세척도 간단. 시들지 않게 물을 뿌려주기만 하면 끝. 그런데 부부에겐 여전히 간단하지 않은 게 있답니다. 바로 매출 관리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제자리 걸음인 매출.
0: 그럼 지금 1,450만 원이 들어왔거든. 1,451만 6,559만
3: 원. 3월 달에?
0: 3월 달에.
3: 우와.
0: 근데 나간 돈이 1,240만 원. 그러니까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지.
2: 수익 얘기만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근심만 쌓여가는데요.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새로운 농법.
0: 그때 약간 아 진짜 이게 망했단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맞네 그때 맞아. 네. 그때 엄청 힘들어했다.
0: 진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기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 이거 어떡하지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또 잘 이겨내고.
1: 부부들이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이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뭐 대출 없이 시작하는 분들 찾기 어렵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물고가 한번 탁 트이면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2: 5년 전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승정 씨와 시윤 씨. 도시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시윤 씨와 창업을 꿈꾸던 승정 씨는 박박한 현실의 벽에 치여 귀농을 결심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귀농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노지 작물에서의 실패 끝에 3년 전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주 작물을 바꾸게 된 부부. 좀 더 적극적인 농장 홍보를 위해 시윤 씨가 나섰답니다.
4: 나눔 이벤트.
5: 안녕하세요. 이름은 각시입니다. 저희 신랑이 계정을 새로 만든 기념으로 팔로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 1만짜린가? 이렇게 좀 신기한 것도 올려요. 이렇게 큰 잉어를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이때는 기분 좋겠지. 진짜 실제로 신나게.
2: 흥부자라 불릴 만큼 끼가 많은 시윤 씨. 자칭 상추 농장의 홍보 반장인데요.
6: 강릉 오면 같이 춤춰드림 이렇게 써주신 겁니다.
1: 와이프님
6: 소개 좀 시켜주세요.
1: 그렇게 예쁘지만 않은데.
6: 그게 사람 사는 거지.
1: 그니까.
2: 시윤 씨가 농사 투입 후 가장 신경 쓰는 건 숏폼 영상. 호랑이 촬영 감독 시윤 씨가 오늘도 발동을 겁니다.
0: 단.
1: 그거 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봐봐 이렇게 있다가 빰! 빰빰빰 이렇게만 해도 돼. 어, 부담 갖지 마.
0: 빰빰빰.
7: 감독이 안 해본 감독이에요?
1: 네. 갑분까지 제가 나옵니다. 어! 3초요! 1! 띠로롱! 딴딴딴딴 움직여! 어! 같이 갔어 내가! 에이! 에이 바꿔! 에이 따 진짜 못해 먹겠네. 움직여.
2: 오, 꽤 잘하는데요.
1: 바꿔.
2: 안에 복커스까지.
1: 됐어. 나 하나 추가했어.
2: 과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열혈 감독 시윤 씨 덕분에 오늘 촬영도 성공적입니다. 이제 곧 시내에 있는 마트가 문 열 시간.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마트에 배송을 가야 하는데요.
0: 아니 우리 하나?
1: 하나 정도는. 세 개 남았어.
2: 감독으로 활약했으니 이 정도는 봐줘야죠.
1: 어라.

0: 매일 아침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이 원칙인 부부의 상추.
1: 좀 잘 나가면 좋은데. 전방에 마트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어디 막 큰 대형 마트면 모르는데 여기는 면이니까. 면도 아니고.
2: 마트에 선고하면 생각보다 홍보할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 찾아주셔.
0: 농장에서 차로 20분가량 거리의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1: 안 군가? 응? 차 가는 것까지 해야 성공 아니야? 네. 뒤에 흰머리 있는데야. 어메, 머리 세우네 이제 벌써부터.
0: 두 사람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일했나 보네요.
1: 어? 아 여기로 왔어. 어째 저기 없더라. 어째 근데 여기로 온 게 눈에 잘 안 띈디?
2: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더 잘 나가기도 해. 그 자리도 약간 전략인 것 같아.
0: 상품 진열에 집중하는 승종 씨와는 달리 시윤 씨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2: 왜?
1: 흰머리.
2: 진짜로?
1: 아니 이게 딱 보인다니까 꼴보기 싫게.
2: 좁아.
1: 안 잡힌다. 움직인 게. 감춰 보면 이렇게. 아 감춰졌어. 아, 안 잡혀 이게. 나 손톱도 짧아. 한 두리가 아닌디야. 어렸을 때 한약 잘못 먹었니?
2: 아니야.
1: 아니 왜 흰머리가 이렇게 있어?
0: 뭐니 뭐니 해도 남편 걱정은 아내뿐.
1: 뭐 먼지야 뭐야 지금. 아버님. 네. 무 오늘 뭐 해서 드실 거예요?
2: 네.
1: 여기 저희 상추 좀 그냥 한번 시식해보시라고 하나 드리려고. 같이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이거 상추 맛있는데.
2: 아버지 저희 유럽 상추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드리거든요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토기 상추라서 새로우실 거예요. 그냥 준다고요?
3: 네.
2: 집에 가셔서 한번
1: 그냥 드셔보세요.
2: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4: 이것이 뭔 상추죠?
2: 유럽 상추예요. 부들부들해요.
1: 네.
2: 크리산이에요?
1: 네. 한번 먹어볼래? 향아도? 우와. 동생도 한번 먹어볼래? 아니야? 우와. 그렇게 먹어?
5: 맛있지?
1: 어때?
5: 맛있어요.
1: 먹을만해? 고마워. 어때?
5: 먹을만해?
1: 물고기가 키운 거야, 물고기가. 네. 친환경이어가지고 애기들 먹기도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서 드세요.
5: 네? 저 이거 바닥에...
1: 아니요, 아니요. 집집만 하나씩 따로.
5: 감사합니다. 네네.
1: 감사합니다.
0: 시윤 씨, 간절함 담아 오늘 작정하고 상추 홍보에 나섰습니다.
1: 이거 하나씩 드세요. 나눠드리려고 갖고
5: 온 건데. 맛있어요, 이거. 저
1: 그쵸? 오늘 드세요.
5: 고소하더라고.
1: 여기 하나 또 있어요.
5: 나 저번에 그렇게 해먹었어요.
1: 감사합니다. 네. 가자. 맞다, 이거 하나 금방이네. 화이팅! 화이팅!
0: 손이 척척 맞는 부부. 바쁜 오전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 점심 식사를 하려나 본데요.
2: 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밥상째 포장해 오는 남편.
6: 배고프다.
0: 도착한 곳은 마을 회관입니다.
7: 회관님이셔. 저녁
1: 왔어요. 어메, 뭐 같이 들어왔는데 이거 보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7: 회관님 먹으러 갖고 왔는가?
1: 네. 네.
7: 야, 밥상 상추를 팔아먹게 해야지. 갖고 와.
2: 네?
7: 드릴 좀 갖고 와서 좀 봐보세요. 갖고 갔어, 밥을.
0: 승종 씨를 보자마자 심부름이 쏟아지는데요.
7: 만원 주고 고쳤는지 그 사람이 원래 그랬거든요.
1: 이런 것도 만원 주고 고쳤나요?
7: 삼고추는 그게 틀리잖아요. 아직 맨나가
1: 아, 삼고추 사람도 있구나.
7: 고쳐시켜보라.
1: 세워놓고 그냥.
7: 그래, 응, 드리러. 나는 아, 그놈을 저러고 개기하려구나. 개기하지 마, 그냥.
2: 그냥 여러분 다.
7: 응, 고쳐시켜.
2: 그러면 쉽대.
7: 응, 그래.
1: 어메. 네. 너무 되게 해갖고 이게 좀 갈라졌어요. 이렇게 더 부셔보면 사와야지 이제 자기가.

0: 사실 이 마을은 승종 씨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마을 공식 손주인 승종 씨 덕분에 풍성해진 점심 식사.
1: 그럼 고기 나서 싸봐.
0: 손주가 키운 상추니 맛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1: 나 그것 좀 쳐먹어.
2: 네, 다를 게 조금 고소한 상추의 맛.
1: 몸이 상추 벌떼기지만
0: 귀한 순간을 그냥 넘어갈 리 없는 시윤 씨.
3: 승종이 상추 대박나세요.
4: 다시 해주세요.
2: 잠깐만 다시 해주세요.
4: 다시 해주세요.
3: 승종이 상추 대박나세요. 예! 아, 아까 상추가 저시네. 와.
1: 겁나기 좋아.
3: 겁나기 좋아요.
1: 아, 승종이 너는 먹을게.
2: 네.
1: 질부랑 오늘 다 달라.
3: PD님 잠깐. 아, 여가 질부요?
1: 그래, 이거 맞아요.
3: 저실 줄 알았네요. 남아서.
2: 그래도.
1: PD님이랑 남아서.
4: 모르셨을까? 아, 안녕하세요. 예. 네.
3: 그런가?
1: 승종이 마누라고?
3: 세도생이
5: 우리
1: 정말
3: 예쁜 거 얻었어?
1: 예쁜 거.
0: 부부 덕분에 모처럼 마을회관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1: 저 애기들한테 데리고 와서 이쁜 아들들.
4: 네. 오면 좋아할 거예요.
1: 나는 딸이 다섯이 아들 하나요.
4: 우와.
1: 끝으로 딸은 아들 하나 낳았어. 여 아직도 딸이 다섯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4: 딸이라면은 지금 당장도 낳고 싶은데
1: 또 아들 낳을까 봐. 또 아들 낳을까 봐.
4: 반대로 아들 다섯에 딸 그래. 하나 이렇게 돼보면.
1: 이게 우리 언니도 그랬어. 언니는 아들 둘 낳고 딸 낳으려고 나는데 시차에도 아들 낳고 그랬어. 이게 나오고 하나 바꾸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어.
6: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그때 찍은 것도 올렸어요. 이게 릴스라고 하는 건데.
1: 오, 네. 재밌게.
6: 이게 그냥 재밌게 해서 찍어서 올리거든요, 이렇게.
4: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노래 틀고 재밌게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1: 풍악을 불려라.
0: 마을 공식 손주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르신들 풍악을 울립니다.
4: 좋다. 진짜 좋다. 상추 파라.
0: 마을 어르신들의 응원으로 허기진 배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4: 그렇게 된 거야?
0: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시간. 시윤 씨는 아침에 이어 또다시 2차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저녁 준비하랴, 틈틈이 어린 아이들 보랴. 와,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4: 애들이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애들 건 따로 좀 볶아줘요.
2: 여기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여기는?
4: 네. 아주 많아요. 애기 보고 집안일하고 내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려면 만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체력도 만능이 돼야 될 것 같고. 너 뭐야, 이래. 돼!
1: 이 자식이 이리 와, 이 자식이.
4: 네. 뭐 이상한 거 먹고 있어? 왜, 왜? 야, 다 태울 뻔했어. 세상에, 다 태울 뻔했다고.
0: 어우, 정말 다행이네요.
4: 큰일 날 뻔했네.
0: 맛있는 저녁이 완성되어 갈 때쯤.
4: 아빠야? 그만, 아빠! 아빠!
0: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야 가족이 완전체가 됐네요.
7: 어야.
4: 잘 먹겠습니다.
2: 자, 엄마 여기 앉을래? 여미?
4: 여미 거기 앉아. 앉을래? 자, 물 먹고.
2: 네, 좋아.
4: 이리도 물 먹고. 그렇지.
0: 정성스럽게 차린 엄마 밥상. 메뉴는 맛있는 제육볶음입니다.

0: 안 돼, 이초. 장난치면 안 돼. 유리 상추 이걸로 줄까? 아니면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줄까? 이거? 난리다, 이.
1: 이거.
2: 상추 그렇게 먹
0: 그걸로 먹어볼래? 된장 넣었다, 엄마. 밥도 넣고.
3: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싶었더니 아유, 뱉어버리네요.
0: 좀 불편해. 뭐야? 아, 입이 아파?
1: 응.
0: 네 입에 들어간 거 먹어야지. 뱉으면 어떡해. 또 먹어도 또 아파. 뱉지 마.
1: 쌈싸서 안 먹을래.
3: 다섯 살 유리에게 아직 상추 쌈은 버거운 모양이네요.
1: 엄마!
2: 할머니 엄마! 된장에 밥 먹는 그런 세대인데 뭘 말아서.
1: 엄마!
3: 귀농을 결정했을 때 누구보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컸던 승종 씨. 하지만 그런 승종 씨에게 확신을 주고 늘 지지해줬던 시윤 씨 덕분에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2: 온라인이랑 애들 키즈 카페 농업 키즈 카페 가고 싶어서 하는 그것만 잘 되면 좋겠다.
0: 너무 일 버리지 마.
1: 키즈 카페 언제 가?
0: 아,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나게 했네. 상추 열심히 키워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키즈카페 사장님을 하고 싶대.
1: 그건 안 해. 놀고만 오면 어때?
0: 응? 가서 그냥 놀고만 오자고?
2: 왜?
1: 돈이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2: 돈이가 한 개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0: 누가?
1: 응.
0: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
1: 응?
0: 아, 그러니까 키즈카페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3: 어머, 다섯 살 첫째 아들 유리의 기특한 한마디에 승종 씨와 시윤 씨의 가슴이 괜히 뭉클해지는데요.
4: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1: 아빠.
0: 어? 대박.
1: 아무도 엄마.
0: 아. 대박. 야, 너 처음이야. 엄마가 왜 좋아, 유리는?
1: 아, 다정하고 예쁘니까.
0: 어머, 웬일이야. 어, 정률 감동. 고마워. 엄마 예뻐? 분발에 안 다정화되잖아, 아빠가.
4: 꿈이 뭐예요, 부모님한테?
1: 나? 그냥 가족뿐인데.
0: 오, 감동. 가족뿐이야?
4: 오. 아, 가족이 최고예요?
0: 우리 목표는 어차피 애들 잘 키우려고 돈도 잘 벌라는 거니까.
1: 많이 벌었어.
0: 용!
3: 승종 씨도 시윤 씨도 가족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아이의 행복한 웃음을 항상 지켜주고 싶은 부부. 잠들기 전 내일 오전 수학을 위해 주문서를 확인해 보는데요. 기대 없이 열어보지만 늘 조마조마한 이 시간.
5: 한개 좋은 일이다.
2: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3: 밤낮 없이 일한 노력과는 달리 결과는 참담합니다.
0: 아, 피곤해 보네.
3: 하다못해 SNS 무료 나눔 이벤트까지 해봅니다.
2: 일 잘 안 푼 사람들도 있으니까.
5: 그럼 1차를 보러 갈 수도 있겠지. 1차는 뭐였지? 이러면서 며칠 지나고 갑자기 느닷없이 터질 수도 있어. 리스가 그래. 별로였는데 막 며칠 지나고 갑자기 막 터져버려.
3: 원인을 찾아내고 홍보에 좀 더 집중해보기로 하는 부부. 귀농 후 후회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큰 꿈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다시 일어났는데요.
2: 진짜로 거기서 살 수 있겠냐, 여기서 살 수 있겠냐 계속 물어볼게. 사실 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5: 어딜 살든 하는 일 잘 되고 하면 걱정 없이 살면 그건 문제 없지. 이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잖아. 그때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알잖아, 무슨 말인지.
2: 그래?
5: 그래. 이것만 잘하면 이사 나가면 되는 거고.
2: 아, 나갈까 그러는 거야?
5: 나가야지. 애들 학교 여기서 안 보낸다며.
3: 여전히 멀기만 한 꿈. 하지만 부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만이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요. 부부의 길.

0: 다음으로 부부가 발길을 향한 곳은 농업기술센터인데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은 X만 맺다.
1: 네.
3: 스마트 스토어나 뭐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올려놓으시면 하루에 10명 들어와서 보기도 힘들거든요.
1: 네.
3: 올려놓으면. 근데 방송을 하면 못해도 3,400명. 많게는 한 1,000명씩이.
0: 좀 더 전문적인 홍보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러 왔는데요.
4: 장담한 홍보 함께하는 시오스텔 다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귀농 후 라이브 커머스에 처음 도전해보는 부부.
3: 네. 잠시만.
1: 아, 네. 네.
5: 그 검은 조끼 벗어버리고.
1: 벗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2: 크로스, 예. 엑세트, 엑세트.
1: 아, 걱정되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2: 어떻게 날씬하게 꽉 잡아드릴까요?
1: 아니요, 널널하게 해주세요.
0: 방송을 위해 전날부터 꼼꼼하게 소품을 준비한 부부. 유럽 상추를 푸짐하게 넣은 김밥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전문 카메라와 조명 앞에 서니 시윤 씨와 승종 씨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6: 혼자서 한번 먼저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2: 아, 네.
0: 먼저 전문 쇼 호스트의 시범이 진행됐습니다.
6: 둘, 하나, 큐.
7: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한평의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고객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씁쓸하지가 않아서 너무나 좋다라는 거고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0: 먹는 스킬부터 남다른 쇼호스트 앞에서 더욱 긴장되는 시윤 씨.
6: 자, 보이죠 여기?
1: 아, 네.
6: 여기 이제 두 분의 화면이고.
1: 어, 내가 이쪽으로 갈까 그랬나?
6: 네?
1: 내가 여기가 더 이쁜데. 이쪽은 별론데.
6: 자,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즐겁게 셋, 둘, 하나, 큐.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시윤 씨와 승종 씨의 방송.
1: 저희 남편이고요, 와이프입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8: 물고기 양식수와 재배수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쓰기 때문에
1: 완전 친환경적으로 재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8: 그렇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1: 보시면 김밥이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고 옆구리 터진 거 하나 없이 되게 쉽게 잘 말리거든요.
6: 맛있게 하니?
1: 용.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삭아삭.
6: 자, 먹고 맛이 어떤지 표현해 주고.
8: 정말 맛있는데요?
0: 주거니 받거니 역시 천생연분인 부부. 처음 하는 라이브 방송치곤 꽤 성공적인 것 같은데요? 오, 반응도 좋습니다.
8: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1: 네, 상추 사세요.
6: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네. 잘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5: 상추 좀 뜯어서 막 먹지.
1: 아, 맞네. 이렇게 막 바로 먹어버릴까.
6: 아까 말씀드렸죠. 끝나고는 되게
1: 네.
6: 이거 절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놨다가
1: 네.
6: 다음에 보완하시면 되고 어땠습니까?
1: 좀 긴장하긴 했는데 아니 이렇게 편하게 드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 더 막 장난칠 걸 그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네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려.
2: 와. 잘했어요.
1: 네. 잘하셨어요.
9: 탐나는 인재예요.
10: 인재 머무르고 인재예요. 왜 거기 숨어 있었어요?
1: 그런가요?
2: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죠. 기회가 없었던 거지.
10: 진짜 기회가 생기면 나오는 거지. 이제 무조건.
2: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11: 농가는 맡겨두고.
2: 고생하셨어요.
6: 감사합니다.
8: 네.
6: 그래.
8: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날 오후 농장으로 돌아온 부부.
8: 안녕하세요.
1: 아, 더워.
8: 네, 안녕하세요.
1: 나는 포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8: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0: 승종 씨의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1: 누가 주문을 하셨어?
8: 20개밖에 안 돼.
0: 라이브 방송 덕분에 쏟아지는 주문.

0: 메모를 해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주문량 폭주입니다.
1: 자기도 같은 데 이건 알잖아. 원래 시작이 이랬나? 다리 씨. 빠! 빠! 빠! 빠! 크게 안 해? 흥나게 해야지. 목소리가 그게 뭐야. 다시 한 번. 궁다리. 빠! 빠! 빠! 빠!
2: 좀 넓겠네.
1: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네. 맞지, 맞지. 기억이 난다니까, 음악을 들으면.
0: 처음으로 맞는 주문 폭탄에 시은 씨 흥도 폭발합니다. 마침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님도 오셨네요.
3: 안녕하세요.
1: 엄마 오셨다.
4: 안녕.
1: 오셨어요.
4: 아니 세상에. 어른들한테 이게 사람이다.
0: 일이 바쁠 때마다 종종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시어머님.
1: 그러니까.
5: 오빠!
2: 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5: 안주로 날랐잖아. 엄마가 지진 도와줄게로는
1: 못한다고 그래?
2: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이렇게 났네. 이쪽으로 바람이
1: 차.
5: 존경스럽다.
1: 아니, 졸라 구박해요. 와, 똑바로 안 한다고. 일할 때 저 구박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엄마의 선택은? 제 편을 들어주던가?
5: 당연하지. 네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들었는데.
1: 그렇지?
2: 어?
1: 구박하지 마.
5: 여자들 걸로 잘못 안 해다.
1: 그죠.
2: 내가 맞았고 와이프가 틀렸어.
1: 그것도 와이프가 맞은 거야. 맞는 그러지.
2: 그리고 재밌는 건 그거야. 나도 틀리고 와이프도 틀렸어. 그럼 내가 틀린 거야.
1: 그러지.
5: 결혼을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2: 맞아. 그게 맞아.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0: 농사도 결혼 생활도 이론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점심은 시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싸오신 상추김밥. 며느리 사랑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5: 밥을 좀 더 갖고 올게요.
2: 감사합니다.
1: 아까 더 먹고 싶었어.
2: 이거 포테이지네?
1: 응.
2: 상추 먹어.
5: 자기 먹을 줄 알았네.
1: 응?
5: 아니, 사서 먹을 줄
1: 알았네. 아니. 먹고 싶어. 아니.
0: 김밥 앞에서 깜빡해버린 시어머님 자리.
1: 이거 잘 안 들었네.
5: 이거 저기 있어. 이건 급조한 거야. 먹어봐. 아, 순전히 이렇게 크니까 많이 줄게.
1: 쟁여놨네. 아니, 진짜 같이 있을 때는 집에서 밥만 싸와서 이렇게 싸먹으면 되겠다.
0: 승종 씨의 귀농 결심에 누구보다 놀랐던 건 바로 어머니였는데요. 불안한 아내 마음을 잘 알기에 며느리부터 다독여줬던 시어머님.
5: 승정이가 힘들었을 때 기다려주니 그 뭐랄까 참 잘 참아줘서 잘 참아주고 그렇게 애들 잘 키워주는 거 보고 그런 게 고맙더라고.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뭐 별거 아니더라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친정 엄마가 아니라서 그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 이게 자기 아들 편 들은 거야 이러면서.
1: 그럴 수도 있을까 봐.
5: 그럴 수 있을까 봐 절대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하는 상상.
1: 아니 얼굴에 근심을 하나 안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이해하는데 이제 막
5: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누구나 다 어렵고 그쵸?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건데 많이 아파서 응급실 한 번을 가보기를 할까.
1: 맞아. 엄마 그게
5: 이번 한번 해볼까.
1: 그럴 새가 없어서 그래요. 요즘에 왜 했냐면 그런 말도 있어요. 죽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죽는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들 키우랴 어른들 모시랴 일하랴 그럴 새도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아, 진짜
5: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2: 나는 아픈 시간이 없었어.
1: 그래.
0: 힘든 걸 느낄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부부. 사실 승종 씨는 귀농 후 처음엔 노지에서 고추 농사로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농사 실패로 적잖은 빚을 떠안게 됐답니다. 고민 끝에 새로 선택한 것이 아쿠아포닉스 농법. 큰 실패를 맛봤지만 과감하게 또 다른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물고기와 상추처럼 궁합 잘 맞는 부부였기에 가능했던 일.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는 계절. 아침 납품을 마친 후 시내 한 가게에 들른 부부.
2: 형님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도착한 곳은 정육점? 오, 고기 사러 온 건가요?
1: 아니, 이거 주셔도 돼요.
2: 이거 주셔도 돼요.
1: 턱이 아예 없어가지고 바로 주셔도 돼요.
3: 쓰기가 와, 엄청 편하겠네. 고기 구워서 같이 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그러니까.
2: 향이나 이런 게 화학비료를 안 쓰니까 향이 살아나더라고.
3: 흙, 이 끝에 흙, 끝에 흙이 있잖아요. 네. 그냥 재배한 것들은. 맞지. 훨씬 좋네.
2: 캠핑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세트로 사가면 편하잖아요.
3: 수모 같은 건 요새 어떻게 나가요?
0: 상추 소비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고기. 정육점 지인과 함께 고기와 쌈을 함께 결합한 캠핑 상품을 기획해 보려는 건데요.
3: 뭐 아이스박스만 사이즈만 적정하면 네. 세워가지고 그냥 네. 고기가 더 이쁘니까 세워놓는
2: 거. 고기 선물 받을 때 상추가 들어있는 게 신기하게 많아요.
3: 근데 우리도 선물 세트 포장하면 좀 프로프로 단계 들어가면 훨씬 이죠.
2: 네.
3: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뭐지? 꾸며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좀 좋은 상품을 대준다고 하면 저야 파는 입장에서도 더 뭐지? 소비자들한테 좀 더 플러스 되게 팔 수 있으니까 더 좋죠.
2: 그리고 이거는 한번 드세요.
3: 아, 네. 또 고기 먹어야겠네.
2: 아, 맞아요.
3: 야채 고기 먹어야겠네.
2: 네.
3: 감사합니다.
2: 맛있게 드세요. 네.
1: 근데 저희 고기도 좀 살 거거든요.
3: 아, 고기 그냥 챙겨 드릴게요.
2: 아니요. 저희 아니, 이따가 먹을 거라.
3: 네. 이거 봐줬으니까.
2: 아니요. 네. 아. 이거 드리고 갈라.
0: 마음 씀씀해도 참 곱네요.
2: 닦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네.
0: 시내 나온 김에 들른 또 다른 곳. 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카페엔 또 무슨 일일까요?
7: 오늘은 상추가 좋네.
2: 네, 제 물고기로 네. 이제 농사 지은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긴 한데 상추로 음료를 만들거나 약간 아, 네. 상추가 조금 가미된 빵도 혹시 가공이 가능한가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0: 수십 년 경력 제빵사 사장님의 큰 위기입니다.
2: 사장님 이력이 대단하셔가지고. 근데
1: 기능장이죠.
7: 그람수 돌아가지고 한번 가라보고 그래가지고 컴포드 에이드 같이.
0: 오, 상추 에이드라니 기발한데요?
7: 달달해야 되니까 시럽 좀 레몬 시럽을 좀 넣으면 이제 날 것 같은데.
0: 꽤 그럴 듯해 보입니다.
1: 맛있을 것 같아.
0: 드디어 유럽 상추 에이드 완성. 와, 상추로 데코까지 마치고 나니 호텔 카페에서 나오는 음료 같은데요?
1: 와우. 우와.
0: 이번엔 특별한 샌드위치에 도전.
7: 굉장히 싱싱한 거.
1: 네.
0: 아하. 양상추보다 부드러운 맛이 더하니 샌드위치에도 딱이겠네요. 상추 브런치 세트 완성.
7: 난 이게 궁금해.
1: 그러니까 이거

0: 과연 상추에이드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1: 그 약간 녹즙 네. 느낌.
2: 단맛만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되게 신선한 느낌인데?
3: 청량감.
1: 청량감. 네. 네.
3: 이거 사러 멀리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2: 돼. 맞아. 네.
1: 이거를 먼저 우리 집에 정보를 하고. 네.
3: 그렇죠.
2: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1: 네. 다 네.
2: 이 빵은 가져와서 먹자.
3: 아, 네.
2: 맛있어요. 이거.
3: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매일매일 상추를 위한 도전으로 바쁘게 보내는 승정 씨 부부. 오늘은 모종을 옮겨 심는 바쁜 날. 승정 씨,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친환경이니만큼 관리가 더 까다로워 잔손이 많이 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일손이 부족한 날. 지원군들이 떴습니다.
3: 악수. 악수. 깨진 것 같은데.
0: 바로 시윤 씨의 친정 식구들인데요.
3: 감이 안녕.
2: 너 이름 소개해야지.
4: 박함이에요.
5: 모네반 박함이라고 해.
6: 야, 여섯 살 박함이. 나도
7: 무슨 짓이야. 야, 오.
8: 현재 우리 엄마.
7: 하빈아, 이거 뭐지?
3: 하빈아, 이거 봐봐. 하빈아, 최고. 앉아.
2: 우리 어디 있어?
3: 여기.
2: 오, 이 올라가는 거 봐. 스파이더맨 같아.
0: 아이들은 살아있는 농촌 체험 중인데요.
3: 배구리를 뒤집어서 이렇게 배를 문질러주면 코 잔다?
9: 말도 안 돼.
3: 진짜요?
10: 전격은 안 돼요.
3: 개구리 재울 거예요.
7: 재울래.
3: 자.
6: 짜잔 짜잔. 개구리.
3: 봐봐, 조용히 있어봐. 개구리 코 재운다.
7: 뭐야, 쟤 잔다. 봐봐.
6: 앉아.
9: 웬일이야.
6: 앉아있네.
0: 청개구리 한 마리가 온 가족의 인기몰이 중.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 도우기에 들어가 보는데요.
3: 다 세척해가지고 다시
9: 해.
2: 세척 싹 해준 게 세척도 일이고 뽑는 것도 일이고.
3: 용사하고 한 번씩
2: 사정 없이 욕 좀 해보러. 내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킨다고. 사정 없이 막 손에 보란 나무째 흙이랑 묻혔었고.
11: 아니 처음에도 농사하는 거는 반대했지. 알다시피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지. 근데
0: 결국 자식에게 두 손 두 발 든 어머니.
11: 농사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라고 해야 되나. 사위 봤을 때 되게 듬직했어요. 첫인상이 듬직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인상이 좋잖아요.
2: 손은이라 했거든요. 손은 그 우수의 깊은 뭐라 해야 될까. 아니, 눈이 진짜 선하다고 엄청 예쁨 받았어요. 그게
11: 사람이 그 첫인상이 무시를 못하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처음에.
0: 그 믿음만은 지금도 변치 않는다는데요. 장인 장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위 승종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귀여운 아이들 앞에서 무장해제.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3: 차가운 거.
2: 내가 지금 굶어진다?
3: 아니야, 애들은
2: 괜찮아. 너 먹으면 안 된다. 자,
3: 두 개 가져갔어.
2: 혜미. 줘. 혜미 던져줘. 뭐 줬어?
3: 돌려서 이런 모습도 좀 찍어야 돼.
0: 이럴 때 필요한 건.

0: 바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타임.
1: 아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2: 너무 나셨어요.
3: 하빈 씨 빨리 보고 싶대.
2: 아마 미안해 안 돼.
4: 여보랑 나가서 그거 하고 싶어. 내가 틀어줄게.
3: 그래.
4: 그럼 재생하면 되지. 어디 보자.
3: 샐러리 옮겨 심어줄 거예요. 네.
5: 다른 데로 하면 되지.
3: 네.
0: 파종에서 자란 모종이 쌈 채소로 클 수 있게 좀 더 큰 곳으로 옮겨 심는 과정인데요.
3: 겸이도 어린이집 가고 기쁨이 오면 일하기 수월하겠다. 그래도 시은이가 와주니까 확실히 편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퍽퍽하지도 않고.
6: 집에서도 그런지 자주 붙어있으면 더 싸울 건데.
3: 그래도 근데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7: 티격태격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티격태격 안 해야지. 안고 해야지.
6: 근데 그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3: 근데
6: 보는
3: 그거를 재미로 봐주시더라고요.
7: 이게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희한해.
0: 홍보 영상도 딸의 귀농도 진정 식구들에게는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일들.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으니 기특할 뿐인데요.
7: 올랐지? 이제 올랐어요.
0: 게다가 딸 덕분에 이곳에서 가끔 이렇게 바비큐를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와, 진짜 맛있겠어요. 여기에 상추도 빠질 수 없죠.
4: 아이고, 떨어뜨렸지. 하마!
0: 아이들도 캠핑장 분위기. 사랑 가득한 쌈이 곳곳에서 오고 갑니다.
2: 하마 너무 커, 여기 커.
0: 정말 꿀맛이겠어요.
8: 서준 씨가 샐러리 따져가지고 왜 그래?
2: 유리자냐?
6: 나한테 감정 있냐?
8: 아닌데?
6: 아, 예.
2: 유리자냐?
6: 속 보인다.
0: 잘 익은 고기 한 쌈에 하루의 피로가 싹 씻깁니다.
8: 많이 불어서 용돈 팍팍 불어 그래. 믿는다고 진짜 속마음.
6: 많이 벌어서 나 용돈은 필요 없고 나 용돈 주면 더 좋지만은 주변 누르고 좋은 거지.
8: 따로 아빠
9: 주변은 감사하죠. 잘 될 거니까 염려 없어요.
3: 그렇죠. 잘 벌어서 드려야죠. 많이 드려야죠.
6: 너 이제 잘해줘야 돼. 자꾸 이제 그래야 나한테도 꽁꽁을 넣어줄 때. 올케 언니도 한 말씀.
2: 민망한데.
8: 몸에도 좋고 맛있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아서 많이 많이 시켜 먹으면 좋겠어.
3: 제가 제일 원하는 건데.
0: 마음 다해 전하는 응원.
7: 경사장 대박을 예! 예!
2: 너무 시끄러워.
0: 승종 씨와 시윤 씨 오늘 긍정 에너지 가득 충전했습니다. 어느샌가 성큼 다가온 봄. 모처럼 한가한 주말, 온 가족이 꽃놀이에 나왔습니다.
3: 누가 1등 하나 볼까요? 출발! 출발! 겸이 너 살려! 돌, 돌 조심해. 유리 너무 빨라.
0: 그간 일이 바빠 함께하는 나들이도 미뤄왔던 가족.
10: 겸이, 엄마 보세요.
0: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3: 자, 이래.
10: 그래, 아빠가 해.
3: 자.
0: 새삼 훌쩍 커버린 아들.
3: 간다. 야!
0: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승종 씨와 시윤 씨는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다.
2: 에이, 끝까지 못 갔어.
3: 야, 이거.

0: 이게 원래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 거야?
1: 행복한 가족을 위해 앞으로 더 성장하는 상추 농부가 되고 싶은 부부.
2: 그거 있잖아, 그 식당 가가지고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거.
3: 그럼 백화점 가서 사는 거 아니야?
2: 아니, 택 안 보고 옷 사는 것도 있지만 아. 자기는 대학 가면 차 사준다 했던 거 약속 시키려면은 무조건 잘 벌어야 되니까 각오하고 미친 듯이 벌어. 알았지?
3: 그치. 죽어라 벌어서 해줘야지.
2: 하나, 둘, 셋, 겸이도.
4: 겸이도.
3: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1: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승종 씨와 시윤 씨. 앞으로도 어떤 일에도 늘 오뚜기처럼 씩씩하게 일어나길, 그리고 하루빨리 부부의 꿈이 이루어지길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5: 선생님,
6: 안녕히 계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히 계세요.
7: 좀 넓은 데 가면 안 될까요? 조금 네? 방향을 좁게 방향을
8: 제가 양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7: 아니 저 넓은 데서 해야 감독님이 찔 것 같아요.
9: 머리 형태로
10: 무엇이 막
3: 아 이제 뭐 이제 초반에 지금 안 그래도
10: 와우
3: 원래 이번 주쯤에
2: 너는 근무는
10: 뭐가 좋아서 만나자 했어? 이뻐서 그랬구나 그냥? 이쁘면 원래 피곤해.
3: 아 그래요?
10: 저희도 보고 싶어? 할 수 있어? 해봐! 빼빼빼빼빼빼 빠빠! 뒤로! 이리 뒤로!
11: 빨리 좀 해볼까요?
2: 상추 부부! 빨리!

0: 위에다가 하신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재단을 하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그 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조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미감 중에서, 미의식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첫 번째의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멋지음이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쑥 들어온 거예요. 멋을 지어내는 것, 이게 바로 디자인인 거죠.

제가 늘 하는 작업은 한글인데 그 한글이 가서 붙으면 그 이상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거기서.

형태 자체가 홀려요. 그게 이제 한글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거기 저도 사실은 그런 글자에 홀린 상태잖아요.

0: 안녕하세요. 인생당독인 김현철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한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한글의 매력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점잖고 안정적인 네모의 틀을 벗어나 한글을 읽는 글자에서 보는 글자로 디자인한 영역을 넓힌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의 말과 아버지의 글자 속에서 성장해 끊임없이 글자를 실험하는 시각 디자이너시죠. 인생의 단독인, 오늘은 무한한 상상력으로 한글의 멋을 짓는 시각 디자이너 날개 안상수 선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만나 뵙게 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저도요.
0: 이곳 파주 출판단지랑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터를 잡고 계시죠?
1: 네.
0: 어디이신가요?
1: 네, 여기 그 바로 이제 여기 이 전체를 파주 출판도시 전체를 저희가 이제 그 일종의 교정으로 생각하는 이제 파주 타이포그라피 105이라는 그 독립 학교.
0: 네. 네.
1: 이 안에 여러 군데 이렇게 그 나뉘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0: 네.
1: 이 건물도 또 저희가 활용도 하고요.
0: 책도 많고 그 조용하고 사계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1: 네, 아무래도 뭐 여기 이제 좀 숲도 있고요.
0: 네.
1: 또 이렇게 건물들이 다 나지막하거든요.
0: 그
1: 옆에
0: 그렇죠.
1: 또 산도 있고 네. 이제 강 바로 옆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연하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차분하죠.
0: 차분해요.
1: 네.
0: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들뜨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다 차분하고 사색적으로 만들어준
1: 그럼요. 그럼요.
0: 네. 네. 아직까지 안상수 하면 한글 하면 안상수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안상수 체가 개발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죠.
1: 그렇죠. 네, 네.
0: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정확히는 뭐 35년이 됐고요.
0: 예.
1: 네. 한글의 특징은 이 자소가 나뉘어지는 우리가 24자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하는 네.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소리의 덩이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이게 네모틀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0: 근데 그렇죠.
1: 예, 세종 임금이 최초로 이 한글을 멋지었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돼가지고 조합하게 쓰여졌었는데 이게 그러지 않고
0: 네.
1: 그 한자의 조형으로 네모 속에 가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글 전체를 만들려면 거의 2,500자 내지는 최대한 11,000자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한글의 그 창제 원리하고는 조금 좀
0: 다르다.
1: 네,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글의 그 창제 할 때 아주 바탕 생각에 그 거기에 맞추면 디자인도 그걸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조립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한글을 아주 쉽고 간단하고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저절로 태어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디자인이 이제 그 안체였어요.
0: 뭐든지 개발된 후에 앞을 생각하면 쉽잖아요. 근데 개발된 앞을 생각하고 뒤를 생각하려면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감은 도대체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0: 한글 창제 이전과 이후에 그 이제 어떤 캄캄함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어려움은 이 글자 디자인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근데 이제,
1: 그렇겠죠.
0: 네. 근데 글자를 하나의 전부 다이 자소를 분리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로 하나의 소리덩이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한글의 특징이고 그것이 제자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 원리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게 네모틀에서 탈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모틀 안에 그거를 집어넣는 그런 디자인은 한자적인
1: 한자적인.
0: 예,
1: 네.
0: 한자의 조형 원리 아니면 한자의 그런 조형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1: 그렇네요.
0: 네네.
1: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0: 네네.
1: 다 한자는 네모났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네모난 게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획수를 가진 글자나 뭐 한일자처럼 한자를 갖고 있는 것이나 다 똑같이. 심지어는 지금도 그 한자는 뭐 우리가 따옴표라든가 마침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글은 그렇지 않거든요. 원리 자체가. 그래서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자연히 그 글자의 형태가 네모틀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요.
1: 그럼, 예.
0: 를자는 길쭉해지고,
1: 그렇죠.
0: 네, 그자는 짧아지고, 그다음에 그 기, 뭐 아니면 빼자 이런 건또 넓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한글의 아주 기본적인
1: 제작 원리.
0: 그렇죠.
1: 예.
0: 맞습니다.
1: 그 선생님께서 쓰신 아름다움에 관한 글을 보니까요.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글 중에서 기역을 그렇게 극찬하셨더라고요.
0: 네.
1: 예. 이 가히 혁명적인 아름다움이다라고까지 쓰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놀랍고 극찬할 만하던가요?
0: 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이제 발간되면서
1: 네.
0: 거기에 맨첫 장에 딱한 글자가 등장하거든요.
1: 그게
0: 그게 바로 기역이에요. 그게 이제 맨 처음 이제 디자인한 걸 발표하는 그런 시점에서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이 바로 그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냉장고 사면 냉장고
1: 냉장고
0: 사용
1: 설명서가 있듯이.
0: 설명서와 똑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책을 만들어야죠, 설명서를. 그래서 그런 설명서의 맨첫 번째 글자가 첫 쪽에 맨 귀퉁이에 딱 박히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딱 이렇게 그냥 가로획 하나, 세로획 하나거든요. 그거는 한자의 조형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이거는 어떤 우주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그 아주 요새 말로 하면 현대적인 그런 형태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이건 그 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조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미감 중에서, 미의식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첫 번째의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조형적인 개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을 아주 쉽고 간단하고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저절로 태어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디자인이 이제 그 안체였어요. 제자 원리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게 네모틀에서 탈피하게 돼요.

0: 평소에도 우리말을 잘 쓰시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멋지음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디자이너로 이제 일생을 살았는데 그 언제부턴가 이제 그 디자인이라는 말이 이게 한글로 우리말로 했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것을 염원을 했어요. 계속 이게 디자인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근데 사실 무엇이든지 그렇게 막 노력을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멋지음이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쑥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멋이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좋다는 얘기를 할 때 좋다는 것도 약간 이렇게 모범적으로 좋은 거 이게 아니라 뭐가 가다가 약간 이렇게
0: 틀어지는 거.
1: 예, 그렇죠. 파격인.
0: 예. 예?
1: 아니면 뭐 좀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거나.
0: 이기는 거, 이기거나.
1: 예? 예. 예. 좀 약간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더 넘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0: 혁명 같은 거. 예.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아주 이렇게 고지고대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뭐가 의외의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 근데 디자인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 해결에서 그냥 공식적인 어떤 이렇게 공부한 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이렇게 그걸 더 넘어갈 때 우리가 멋있다고.
0: 네.
1: 멋 떨어진다 그러고 멋을 그런데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멋을 지어내는 거죠. 창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짓다라는 말이 그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동사라는 걸 알았어요.
0: 밥을 짓다, 집을 짓다.
1: 그렇지.
0: 뭐 이렇게 많이 짓다고들 얘기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의식주가 짓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동물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만이 의식주의 문제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동사가 짓는데 그 짓는 거는 만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짓는데도 정성이 들어가 있죠. 옷을 짓는데도
0: 정성이 들어가.
1: 정성과 창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집은 더말 나위 없고요. 더군다나 집은 튼튼하기까지 해야 된다고.
0: 맞습니다.
1: 예, 비도 새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짓는다는 그 동사가 그 움직시가 엄청난 말인 거예요. 여러 가지 동사가 있는데 특히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창의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멋을 지어내는 것 이게 바로 디자인인 거죠.
0: 자, 인생 낭독인 오늘은 한글을 사랑하는 멋지음이 안상수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한글을 소재로 한 디자인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요. 포스터나 책 작업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평소에 책하고 친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작업인데 어릴 때도 이렇게 책을 좋아하셨습니까?
1: 네, 좋아했죠.
0: 예.
1: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예. 책천부천이라는 말을 늘 저한테 여러 번 해주셔서
0: 책천부천
1: 그러니까 책을 천하게 여기면 아비를 편하게 여긴다 그런 그래서 그 저희 아버님이 그 책을 유난히 좋아하셨어요. 저도 뭐 당연히 지금까지도 계속 책을 사서 그 이제 자꾸 쌓이니까 저 집에서는 좀 약간 불만해요. 자꾸 나누는데도 자꾸 네. 쌓이는 거예요.
0: 아,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1: 저희 어머님은 네. 무학이셨어요. 학교 근처에도 못 가신 분인데
0: 네.
1: 그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0: 참.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무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는 그 마음이
1: 네.
0: 진짜 뭐 하애와 같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막 이렇게 또박또박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전이 된 거예요. 그냥 계속 보고 계속 읽어 주신 거예요. 그냥 쓰라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0: 예, 예.
1: 책을 놓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꼬맹이를 앉혀놓고서 자기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손가락으로 따라가다가 전 한글을 깨친 거죠. 네.
0: 그럼 오늘날 안상수 선생님이 계신 그 이면에는 네. 어머님의 영향이 되게 크네요.
1: 그럼요, 그럼요. 동요를 불러주신다거나 네네. 뭐 이러는 그 이제 그런 아주 아주 원초적인 그런 경험은 다 이렇게 저희 어머님한테서. 네.
0: 근데 선생님, 날개님께서 네. 걸어오신 길을 보면 선생님의 운명은 미술대학 입학해서부터 네.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 그림에 소질은 있으셨겠죠?
1: 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늘 저보다 잘 그리는 그 뭐 동료 아니면 친구 선후배가 있었고요. 저는 네. 그렇게 뛰어난 그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0: 우리 프로에 나오시는 분은 모두 다 그러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렇구나. 그러시면서 최고가 되신 분이니까 이거는.
1: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 약간 운명적인 것 같은 느낌. 지금 생각하면 뭐 막 의도적으로 제가 뭐 선택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 물을 넣듯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0: 근데 그 어머님께서 배워주신 한글, 읽어주신 한글 덕분인지는 몰라도 대학 때 글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학보사 편집장을 하셨다고요?
1: 네, 네, 맞아요.
0: 근데 학보사 편집장 같은 경우는 미대에 당기는 학생이 학기가 뭐 사실은 우리가 의아해 하잖아요.
1: 네.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아예 대학을 입학할 때 어떤 선배가 가서 요새 말로 하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면 그 학교 신문사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저번 선배가 고등학교 네. 선배가. 네.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 신문사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학교 신문사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저보다 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뭐 저희 동료나 저희 선배가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저만 남았어요.
0: 이렇게 그 겸손하십니다.
1: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요.
0: 그 학보사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 이걸 인쇄도 그렇죠.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디자인 글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지 않았는지.
1: 네, 자연이 생기죠.
0: 예.
1: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 이 하나의 물성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는 그 나팔자를 전부 다 이렇게
0: 네, 치먹었고
1: 그렇죠. 맞아요.
0: 드르륵 편집.
1: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신문사에 가서 신문사 외관부에 가서 한 달에 두 번씩 다 원고를 다 만들고 레이아웃을 하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체자를 문선 체자를 하고 조판을 하고 그걸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박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책 위에 이렇게 인쇄된 상태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글자가 다 이렇게 손끝에 있는 촉감으로 인쇄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또 거꾸로 된 상태로
0: 그렇죠. 그래야지 인쇄가
1: 예, 그런 이제 역도된 상태의 그런 그 꼴 뒤집어진 게 마치 거울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계속 그게 뭐 대학 생활에 거의 전부가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글자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 이렇게 자꾸 쌓여가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학보사다 아무 연관도 없을 것 같고 왜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하지 학보사 일을 하냐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오늘날의 안상수채라는 그 글씨를 만들어낸 거 보면 참 네. 운명이라는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이 그 시인 이상에 관한 글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의 호를 날개라고 지으신 건 아니죠. 날개님 아까 그러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날개 안상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네. 날개라는 호가 그때 생긴 거죠.
1: 그렇죠. 네. 이상이 사실은 제가 전공하는 게 타이포그라피거든요. 타이포그라피라고 네네. 하는 거는 이제 활자를 부리는 기술 아니면 활자를 멋지어내는 어떤 그런 작업 이런 걸 타이포그라피라고 그래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누가 타이포그라퍼냐 타이포그라피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되게 우리는 그걸 배울 때 외국의 예를 많이 배웠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구텐베르크나 아니면 네네네. 뭐 독일, 영국, 뭐 프랑스, 미국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말 자체가 외래어이기 외래어기. 때문에
0: 네. 라틴어인 거.
1: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그 타이포그래퍼가 누구냐. 그러다가 이제 이상에게 이제

0: 뭐 시쳇말로 꽂힌 거죠. 근데 그분은 활자로 시를 쓴 사람이에요.
1: 활자로.
0: 네. 그러니까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삼차각 설계도라든가 그분이 쓰는
2: 그런 그... 예, 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0: 맞습니다.
2: 구조적인 시가
0: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0과 1이라는 숫자로 막 박아낸다거나
2: 예, 그것도 그 시도
0: 1, 2, 3, 4, 5, 6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또 거꾸로. 그리고 거기 뭐 무슨 뭐 제1의 아해, 제2의 아해 뭐 이러고서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네. 시각적이거든요.
2: 네.
0: 그리고 그게 손으로 써서 그 맛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활자화 됐을 때 그걸 의식하고 쓴 시인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참 지나니까 그 이상이라는 사람하고 진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전공과 저의 관심과 이게 만나게 되고 그게 이제 자연히 이제 박사 논문까지 이어지고
2: 네.
0: 그 뭐 그렇습니다.
2: 그동안 글자 디자인에 관한 책이나 작품집 같은 걸 많이 내셨는데요. 근데 그림은 물론이고 직접 글도 쓰신 그림책이 있더라고요. 네. 날개 할아버지의 우리 아기 맞춤책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보는 그런 책일 것 같은데 그 저도 좀 읽어봤지만 제가 봐도 어떤 거는 감흥이 오고 또 어떤 거는 제가 봐도 모르겠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어떤 책입니까?
0: 이제 제가 저희 첫째 손녀를 이제 그 처음 이제 손녀를 이게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 순간 네. 뭔가 이렇게 좀 선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출판사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근데 거의 이거 어떤 뭐 약간 운명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그 보여주는 책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때부터 보여주는 그런 책을 이렇게 그 출판사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막 그때
2: 아.
0: 그래서 이제 그걸 그 그리고 쓰고 이렇게 한 아주 간단한 책이죠.
2: 실례되지만 손녀분은 나이가
0: 지금 중학생이에요.
2: 중학생. 네. 이제 이걸 알게 됐을 때,
0: 네.
2: 알게 됐을 때 느낌.
0: 그건 아직
2: 할아버지 이거 어때요라고 하는 그런 말
0: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아마 이제 좀 어느 날 문득 아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오겠죠.
2: 네, 그리고 만약에 안 하더라도 그 손녀분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0: 그럼요,
2: 있어요.
0: 그럼요.
2: 그거를
0: 있을 거예요.
2: 네,
0: 네.
2: 아시죠?
0: 네, 그럼요.
2: 그럼 이제 그동안 하신 작품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아끼는 작품이랄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0: 뭐 많죠. 그러니까 네. 그 중에 좀 이제 안채가 이제 그 중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네. 하나였고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평화 문의가 저한테는 계속 이렇게 울림이 자꾸 와요. 자꾸 이렇게 되뇌어서
2: 네네네. 네.
0: 그리고 그 보통 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기처럼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네.
2: 근데 그게 어떤 뜻일까? 이거를 보면서 사람도 생각나고 뭐 어떤 물고기 같은 것도 옆에 있고 동물 같은 것도 옆에 있고 이게 어떤 뜻일까 참 궁금합니다.
0: 생명이라고 하는 속성을 나타낸 문이에요.
2: 속성.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맨 아래에 있고요. 이렇게.
2: 네.
0: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네 발 생명.
2: 네. 네 발 다니는 그 동물
0: 그렇죠.
2: 같은.
0: 네네. 그리고 왼쪽 끝에 있는 게 물에 사는 생명.
2: 물고기 같은.
0: 물고기. 네. 그리고 이제 물고기의 몸이 날개를 이렇게 달아서 그것이 하늘에 사는 생명. 그래 새.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것이 그 푸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해와 달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0: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생명의 희생 속에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1: 오, 그렇네요.
0: 네. 네. 특히 사람은 네네. 더 그렇습니다. 사람은 더, 왜냐하면 사람이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생명에 그 의존하지 않고서는, 기대지 않고서는 저희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제 생명평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21세기 평화운동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그런 운동에 가담하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제가 했는데
1: 그 하고 보니까
0: 예 네, 하고 네. 보니까 어 이거 그 처음엔 제가 왠지 좀 이게 뭐 제가 해도 되는 건가 뭐 근데 이게 하고 나니까 그 점점 이 무늬가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도 다시 또 그 무늬가 돌아와서 저를 또 일깨우고 있고.
1: 그러니까 아까 한글 얘기서부터 이 생명평화 무늬까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어떤 만물과 우주의 오행과 이 선생님 삶이 바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드네요. 이 평소에 늘 사진기를 갖고 다니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제 특히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이렇게 한쪽 네. 눈을 가리고 네.
0: 제가 또 찍겠습니다.
1: 네네. 요즘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0: 네. 예, 또 인터뷰할 때 찍는. 고맙습니다.
1: 아, 몇 장이나 찍으셨어요?
0: 글쎄요. 지금 뭐 4, 5만 장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1: 원 아이 프로젝트.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1: 무의미해.
0: 예, 무의미. 예. 무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제가 마치 일기처럼 이제 만나는 분들을 그냥 제가 그 찍는. 그래서 그 제가 카메라를 늘 가지고 다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찍는데 일기처럼 찍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제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가 막 자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지 못하는.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저도 이제 생활이 됐고, 그래서 만나는 분마다 다 이제 찍는 거죠.

0: 하나 둘 셋. 옳지. 좋았어. 오, 멋진데.
1: 오늘 선생님의 창작 활동에 영향을 준 한 분의 책을 갖고 오셨는데 어떤 책인가요? 예.
2: 이제 저는 이제 그 노신이라고 중국말로는 르신이라고 이제
1: 네.
2: 하는데 르신이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수필도 아니고 하여튼 잡문집에 그 머리글이
1: 네.
2: 예,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글이 예전부터 이건 참 좋다.
1: 네.
2: 뭐 좋아하는 글이 여러 개 있지만
1: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글인지 직접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2: 네. 들풀 침묵하고 있을 때 나는 충실함을 느낀다. 입을 열려고 하면 공허함을 느낀다. 지난 날의 생명은 벌써 죽었다. 나는 이 죽음을 크게 기뻐한다. 이로써 일찍이 살아있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죽은 생명은 벌써 썩었다. 나는 이 썩음을 크게 기뻐한다. 이로써 공허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생명의 흙이 땅 위에

버려졌으나 큰 키나무는 나지 않고 들풀만 났다. 이것은 나의 허물이다. 들풀은 뿌리가 깊지 않고 꽃도 잎도 아름답지 않다. 그렇지만 이슬과 물, 오래된 죽음의 피와 살을 빨아들여 제각기 자신

0: 이 글의 의미는?
1: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대목 네. 나는 평안하고 기겁다 그리고 크게 웃고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들풀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막 우뚝선 존재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늘 뭐 바람이 불면 눕고 그런데도 이 나는 평안하고 기뻐하고 웃으며 노래하리라. 저한테 어떤 위로를 주기도 하고 제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등대 같은 그런 말을 주기도 하고. 네.
0: 좋습니다. 이 날개님이 생각하시는 멋짐, 그 디자인의 철학.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1: 글쎄, 저는 뭐, 이제 그때그때 아마 이렇게 생각나는 말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그 쉽고 간단하다, 이런 말. 그게 사실은 이제 한글에서 이렇게 제가 얻은 말이거든요.
0: 쉽고
1: 간단하다.
0: 간단하다.
1: 네. 쉽고 간단하게 간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게 어떤 저로서는 그게 저의 노력인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지난 2012년도였나요? 네. 대학 교수직에서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시고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동안 꿈꿔오고 그랬던 프로젝트를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대학 교수직도 사퇴를 네. 하시고 네.
1: 그 정확히 얘기하면 은퇴나 아니라 조퇴고요. 그 새로운 학교를 시작한 거죠. 새로운 그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여기 이 파주 출판 도시 안에 이제 파주 타이포그라피 100옷 줄여서 저는 파티라고 그러는데 파티를 그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주동을 하고. 시작한 계기는 이제 제가 그 살아온 것이 크게 보면 한 이제 그 디자이너로 살아온 것하고 학교에서 이제 그
0: 후학들 가르치면서 예,
1: 그런 두 개 길을 반반씩 걸어왔더라고요. 되게 보니까 그걸 두 개 합치면 학교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를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동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는 그 방법이 일단 하여튼 기차에서 내려와야 일단 배수진
0: 그동안 빠르게 가는 고속열차에서 일단 내리셨습니다. 네. 그 교육과정이 이 파티 같은 경우에 그 학부가 4년, 대학원이 2년인데요. 교육 방식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도 파주 타이포그래피 100옷, 학부 과정은 한 100옷, 대학원 과정은 더 100옷. 교장 선생님 존칭도 혹시 날개라고 네. 하신다면서요. 그 얘기 네. 좀 해주세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날개는 이제 교장을 날개라고 하고요.
0: 네.
1: 이제 배우미와 스승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
0: 배우미와 스승들.
1: 네. 네.
0: 그게 학생들을 이제, 말하는 거였습니다. 네.
1: 그게 이제 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교장이나 학장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말이 갖고 있는 이미 전통적인 그런 그 함의에
0: 네.
1: 예, 묻어가기 때문에 전혀 말을 이제 다르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가르치는 문제들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을까. 그래서 그 교과 과정 자체도 배우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이끄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다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같이 멋지어가는 백옷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칙도 같이 만들고 뭐 커리큘럼도 이런 교과과정도 같이 얘기를 하고 뭐도 같이 하고.
1: 그게 학교의 3대 원칙인 무재산, 무경쟁, 무권위랑도 통하는
0: 그것도
1: 말이겠죠.
0: 통하죠. 맞습니다. 네.
1: 그럼 중간고사 같은 거,
0: 그건 없어요.
1: 없어요?
0: 네. 그거 없죠. 성적이 없으니까.
1: 성적도 없어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뭐 무슨 등급을 나눠서 수우미양가라든가 ABCD 학점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죠. 네.
1: 평소에 학교에서는 생각하는 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그게 생각하는 손, 어떤
0: 네.
1: 의미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생각하는 손이라는 게, 지금 손의 움직임이나 몸의 어떤 중요성이 점점 잃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교육에서 체육도 없어지고, 미술도 없어지고, 음악도 없어졌대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든지, 그러니까 머리로만 뭐 해서 어떤 정해진 어떤 그런 그것을 통과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사실 음악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음악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뭐
0: 예.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자기 몸과 손이 갖고 있는 자기 고유한 체험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뭘 만지다 보면 거기에서 이것을 아, 이걸 더 좋게 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무슨 피아노를 계속 치다 보면 이거보다 더잘칠수 있는 생각도 나오고 변형도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작곡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0: 하다 보니까
1: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그 하다 보니까라고 하는 게
1: 맨
0: 사실은
1: 처음에 하다가 중요한 거죠.
0: 그렇지.
1: 보니까는 보다도 하다가
0: 맞아.
1: 중요한 거예요.
0: 맞아요. 그게 손이죠. 그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손이 뇌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손의 중요성을 계속 인지시켜야 되거든요. 자기가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철학을 배우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그 몸이 손이고 손이 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교양에서 무슨 철학이나 무슨 뭐 미학이나 미술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게
1: 그거보다도
0: 아니라
1: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됩니다.
0: 맨 첫 단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어지는 거죠. 파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교를 디자인하는 사업이에요.
2: 안 마른 게 아니고 안 씻. 쟤는 너무 뚜껑이 올라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아, 오케이. 자.

0: 지난 2017년에 날개 파티라는 의미의 전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길의 키워드가 이제 전시 제목에 이제 담겨 있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제 뭐 보여주고 싶었고 어떤 것을 전시하게 되셨습니까?
1: 네. 그게 이제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이게 기획된 전시였는데 그 기획된 전시가 이제 한 사람의 어떤 뭐 족적 이런 거를 네. 그런 거를 하는 전시였어요. 이제 그들의 그린이라고 하는 전시 테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돼서 했는데 그 제목을 전시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에 그 어떤 이렇게 마지막 사업 이게 파티잖아요. 그래서 날개는 이제 제가 저의 호고 예. 그러니까 날개가 이 조금 좀 중의적으로 날개가 파티라는 거예요 지금.
0: 그러니까 날개가 파티란다. 그렇죠. 그것도 재밌는 파티겠습니다.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티에는 그런 뭐 몇 가지 중의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파티라는
0: 뭐
1: 고유명사도 있고,
0: 되고 뭐
1: 그렇죠.
0: 모두 되고 뭐 예. 파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티도 되고
1: 잔치도 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시회가 거기서 열렸는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게 디자인으로는 처음 열린 전시래요.
0: 아, 그래요?
1: 네네. 그때 그런 쪽에서 순수와 응용에 관한 어떤 그 장르를 조금 이렇게 차별화해서 그 층위를 자꾸 나누는 거죠. 뭐 지금은 점점 그렇지 않은 시대로 네.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넘어갔죠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파티의 5년간의 그 성과들 그것 자체가 전시가 됐던 거예요.
0: 고스란히 묻어 그렇죠. 나왔겠군요. 날개 파티 특히 그 전시장 입구에 붙어있던 다섯 점의 아크릴 문자도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한글의 자모와 민화적인 요소를 더한 작품 홀려라였습니다. 네. 네. 이게 마치 그 뭐 부족 같기도 하고 이 작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1: 그게 이제 그 19세기에 그 우리 어떤 대중 민간 예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글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효제 충신 예의염치라고 하는 그런 팔떡 이렇게 어떤 덕목을 그림으로 이렇게 고사를 해서 하는 건데 되게 그게 그 당시에 이름 없는 화가들이 그렇게 이제 등짐에다가 화구를 이렇게 짊어지고 그 이렇게 고을을 다니면서 어떤 부잣집에 가서 이제 그림을 파는 거죠.
0: 그렇죠. 예. 네.
1: 그래서 그림을 판다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한 보름이나 이렇게 기숙을 하면서 거기서 문간방에서 그 얻어먹고 그걸 그리고 거기다 붙여주고 거기서 삭스를 받아서 또 떠나는 거죠.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중에 궁중화가들이 좀 부업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어떤 타이포그라피 작업이라는 게 지금 현대에서 지금 시대의 문자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예. 예.
1: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들이 썼던 모든 그런 어떤 이야기 또는 거기에 소재를 다 한자와 그 약간 중국의 고사 이런 거를 담아서 그걸 그렸다고요. 그래서 뭐 무슨 겨울에 뭐 잉어를 잡아서 효도를 했다는 등 뭐 그래서 효자에다가 그런
0: 네네네.
1: 얼음을 깨고 뭐 이래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의 문자도라고 하는 거는 한글이 개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한자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한글이 개입이 되는데 그때 소재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치면 이상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마치 이렇게 홀린 듯한 부적 같은.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홀려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0: 홀려라.
1: 예. 네.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그냥 의식적으로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쑥 빠져들어가는 거죠. 귀신에 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모르겠어요. 만약 김현철님이 뭘 정말 음악을 한다 그러면 어떤 그런 노래나 이런 거에 쑥 빠져서 홀려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0: 그럴 경우가 많죠.
1: 예. 네. 네. 아마 그럴 때 아마 최고의 그 이렇게
0: 그런 경우도 있고요.
1: 예.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완전히 그 무아의 상태로.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그게 저는 최고의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작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아주 홀린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제 제가 원하는 상태 아니면 제가 바라는 상태를 거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이제 홀려라라고 하고 그게 이 시대의 문자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뭐 저의 발언이죠. 뭐 네 문자도는 그렇습니다.
0: 끝으로 멋을 짓는 예술가로서 그리고 또 새로운 디자인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로서 아까 이제 그 노신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꿈을 얘기를 하듯이 요즘 꾸고 계신 그런 꿈이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1: 요새 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이제 파티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파티는 이제 저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티는 무슨 뭐 학교를 세우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학교를 멋짓는 사업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사업이라고 하셨죠.
1: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뭐 더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학교 디자인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뭐 로고를 디자인한다든가 포스터를 만든다든가 책을 만들고 뭐 디자인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를 디자인하는데 제 혼자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는 혼자 절대 못 하거든요.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예.
1: 그리고 이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 시대에 그 앞선 시대에 지금 바둑을 미리 포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있는 저 이후의 세대가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대문을 여는 거고요.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판을 짜는 것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희망이고 지금 그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시대적인 요구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 같은 것들이 요새 막 이렇게 꽃피듯 이게 그 아까 들풀인데 들풀에서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0: 그 뭐가 나서 이제 벼가 돼서 예. 나중에 이제 식량이 되기까지는 모판을 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판을 아주 잘 짜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인생낭독인 오늘은 한글을 바탕으로 교육을 디자인하고 삶을 디자인하고 세상을 디자인하는 멋지는 이 날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이 분야는 다르지만 대가의 경지에 오른 예술가들에게는 하나의 관통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모든 창작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것, 전통의 뿌리에서 시작되고 그 토대 위에서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전통과 미래를 연결해주는 오늘이 중요한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해금 연주자 정순현입니다. 제가 인생 낭독 인을 보니까 어떤 장르의 문화예술을 하시든 참 힘든 과정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안상수 선생님이 걸어오신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멈추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상수 선생님께 글자 한글이 전부인 것처럼 제 인생의 전부는 해금인데요. 선생님께서 힘든 시기에 저의 해금 연주가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연주자로서의 그동안 지내왔던 그 과정에 보람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곡이 약간 낮은 듯하면서도 포근하고 온화한 그런 해금 선율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모두가 지금 힘든 이 시기에 저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조폐관이 근대 시기에 세계 무대에서 우리 춤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데, 그런 활동의 단초, 자양분을 심어준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전통 무학의 거장 한성준이었습니다. 한성준이 새롭게 창안한 춤이 무려 100여 종에 이른다. 우리 민속 고유의 가락과 춤을 소집해서 우리 춤을 새로운 극장 공간에다가 형식적인 어떤 공연 미학을 정립한 이런 측면에서 아주 뚜렷한 업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53년, 54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바로 직후 아닙니까? 이 시기에 유네스코 후원으로 프랑스 전역을 공연했다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기숙 교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할 주제는 춤의 선구자 한성준과 조태권입니다. 20세기 전후에 그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그런 격변의 시기에 우리 춤의 보존 전승을 위해서 업적을 남기신 두 인물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두 분의 무용가가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할 춤의 선구자 한성준과 조태권 두 인물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근대 전통무학의 거장이신 한승준 선생이시고요. 이분은 신무용의 거장으로 세계적인 무용가로 활약한 조태권입니다. 당시 시대의 환경을 잠깐 보시면요. 신문화가 유입되면서 서구 문물의 자주적 수용이라는 측면이 큰 과제로 떠올랐고요. 우리 전통 가무학의 보존 내지 창조적 계승의 문제라든가 조선 왕조가 일제의 침략을 인해서 멸망을 했지만 우리는 그 주체적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죠. 이 격동의 시기, 이 불행한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 한성준과 조태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오늘 두 분의 업적을 통해서 한국 춤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근대 전통 가무학의 거장 한성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한성준은 1874년에 충남 홍성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내포 지역의 이름난 전통 예인들한테 민속 예능 전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서산, 태안, 홍성 인근에 구중패, 농악판, 줄타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내포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이죠. 수덕사에 홀로 입산을 해서 춤과 장단의 원리를 터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망공 스님과 같이 훌륭한 고승들과 우리 한성준이 교분을 쌓으면서 후일 그의 예술 세계에 있어서 아주 정신적인 자양분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가지 그 한성준이 태어난 고향 갈산이는 안동 김씨 집성촌이었는데요. 한말에 만주로 가서 우리 독립운동에 투신한 김자진 장군, 여러분들 청산리 전투 잘 아실 겁니다. 이 안동 김씨 자제들과 어려서부터 어울리면서 기회를 펼쳐가지고 이른바 어릿광대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전국 유랑의 길에 나서게 되는데요. 각 지역을 유랑하면서 우리 민속 고유의 가락과 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는 이제 경성으로 입성을 해가지고 당시 이 원각사를 비롯해서 서구식 극장 무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한성준은 이른바 직업적 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월급 월 45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기회를 자랑했던 그런 예인인데요. 한성준에서 가장 뚜렷한 업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1937년에 창립한 조선음악무용연구소인데요. 한성준은 이곳에서 우리 춤을 집대성하고 무대 양식화하는 작업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신문 기록을 보면 예컨대 동아일보 1938년 1월 19일자를 보면 한성준이 새롭게 창안한 춤이 무려 100여 종에 이른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민속 고유의 가락과 춤을 소집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춤을 새로운 극장 공간에다가

학적인 어떤 공연미학을 정립한 이런 측면에서 아주 뚜렷한 업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을 비롯해서 특히 북만주에 공연을 가게 되는데요. 만주 공연에서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그쪽으로 간 우리 동포들이 한성준의 가락과 춤을 보고서 감격에 겨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꽹과리가 없어서 그 냄비 뚜껑을 가지고 꽹과리 대신 치면서 한성준과 우리 동포들이 부둥켜 안고 감동에 겨워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동포들한테 민족 혼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이른바 조선예술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예술상은 아동문학가 마해송이 일본에서 발행하던 모던 일본이 수여한 그런 상인데요. 이 한성준과 더불어서 당시 이 조선예술을 수상한 그 예술인들을 보면은 문학에는 소설가 이태준이 받았고요. 미술에서는 화가 고이동이 이 조선예술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우리 한성준이 조선예술상 수상하게 된 사유는 우리 전통춤을 발굴해서 집대성한 공로를 높이 사가지고 조선예술상 수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해 41년 8월에 한성준은 병환을 이기지 못하고 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인 홍성의 안장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 한성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눈여겨볼 대목이 한성준 하면 아주 압축적으로 수식이 되는데요. 하나는 명구수, 하나는 명무입니다. 일찍이 한성준은 기라성 같은 우리 판소리 명창들의 북을 모두 도마차 쳤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판소리에서는 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한성준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거의 모든 판소리 명창들의 고수로 활동을 해서요. 우리 국악계 전문학자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한성준이 판소리 명창들의 북장단을 맞춰서 춘 유성기 음반 취입한 것이 한 500여 종에 이른다. 아주 놀랄만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유성기 음반을 취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국악인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서 음반 취입을 하면서 우리 전통음악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서도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인물로 회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 저 국악인들은 조선음률협회라든지 조선정학원이라든지 조선성악연구회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라져가는 우리 국악의 보존 계승, 그 다음에 개량과 변용, 또 국악의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국악인들이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국악인들의 어떤 연대와 결속을 위해서도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성준 선생이 이런 국악계에서 조직된 여러 단체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1939년에는 조선성악연구회 전국적인 규모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성악연구회의 이사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한성준이 명무이자 명고수로서 일제강점기 전통예술계의 지도자로서도 뚜렷한 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성준이 조선음악무용연구소 창립을 통해서 우리 춤을 집대성한 것이 100여 가지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데 그럼 한성준이 창안한 춤이 현재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100여 가지 중에 현재 그런대로 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춤은 한 5가지 정도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승무와 태평무의 경우는 아주 탄탄한 전승력을 지니고 현재 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문은 불교적 주제를 토대로 한성등이 1930년대 중반에 무대 양식화한 대표적인 춤이자 한국 민속춤의 백미로 꼽히는 그런 춤이 되겠습니다. 전반부에 장상노름으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에 벚꽃노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이 승무와 연관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성준이 승무는 우리 춤의 모든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춤이 되는데요. 공연 때 벚꽃 북에 삼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다 해서 일본 총독부의 감시와 탄압이 있었습니다. 이 삼태극 무늬라는 것이 우리 조선민족을 상징한다 해서 일제가 감시와 탄압을 한 것인데요. 일본 오사카 공연에서도 일본의 감시 탄압으로 인해서 공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고, 당시 한성준은 북 삼태극 무늬의 북에 흰색을 칠하고 공연을 감행했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평모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성준이 어려서 내포 지역 그 태안의 그 안면도에 단꽃을 보고 거기에 착안해서 태평무를 만들었는데요. 이 춤의 초연 당시에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상정한 이인무 형식으로 이게 창안이 됐고요. 그 후에 왕의 춤과 왕비의 춤으로 동무로 형식화돼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성준이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상징해서 안무를 했고 그다음에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제의 감시가 있었겠죠. 특히나 30년대 후반에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구현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할 수 없이 한성준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의상을 착용하지 못하고요. 일반 한복에 관만 신라시대 관을 착용하고 추었다고 합니다. 한성준이 이 태평무와 연관해서 두 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성준이 작고하기 직전 1941년 8월에 작고하셨는데요.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면 태평무를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의상으로 복원해서 추도록 하라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내가 죽거든 태평무 의상으로 수의를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유족들과 제자들이 한성준의 수의를 태평무 의상으로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한성준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전통춤을 집대성하고 무대 양식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또 우리 민족의 혼이라는 것을 작품 속에 투영했다라고 볼 수 있죠. 문화로 민족의 독립 운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순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신무용의 대가인 조태권인데요. 조태권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대 신무용의 대가로 세계적인 무용가로 이름을 남겼던 치승이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무용가인데요. 치승이에 비해서는 조금 덜 다뤄진 바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조태권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께서 듣고 아, 이 위대한 또 한 명의 근대식의 우리 춤의 선구자가 있었구나라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분은 1907년에 함흥의 양반가의 3대 독자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함흥 군수를 지냈다 하고요. 부친은 중국 상하이에서 일생 동안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분이 이제 휴문고보와 보성전문, 지금 고려대 전신이죠. 보성전문 법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대 신교육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태권은 근대 시기에 엘리트를 표상하는 그런 춤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조태권은 1927년에 일본에 유학을 해서 최승희의 스승이기도 했죠. 이시우바쿠 문화에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체득을 합니다. 귀국 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조태권 무용연구소를 경성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37년에 일본에서 이시우바쿠를 통해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배웠지만 언제나 늘 서양 본토에 가서 유럽의 춤을 직접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행을 1937년에 하게 되는데요. 유럽에 유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47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초반에 귀국하기까지 조태권은 자신의 예술 활동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귀국 후 우리나라의 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체부에서 수여하는 무슨 금관훈장, 은관훈장, 옥관훈장 이런 거 매년 한 번씩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금관훈장 수상자가 제1호가 누구냐? 바로 조태권입니다. 1973년에 조태권이 금관문화훈장 제1호를 수상하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근대 무용 발전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는 그런 공적이 인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태권은 춤꾼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무용가로 데뷔하기 이전에 이 조태권은 연극 무대에 우선 섰습니다. 그래서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 또 스포츠 스타로서도 인기가 있었죠. 이른바 모던보이 또 그 당대 엔터테이너였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타고난 신체 조건 훌륭하죠.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었고요. 또 아주 핸섬한 그런 외모를 지닌 인물로서 특유의 낭만적 기질을 가지고 당대 대중들의 심미안을 자극했던 그런 아주 그 빼어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연극 무대 활동을 보면은요, 1924년에 토홀의 무대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홀에는 우리나라 신극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였죠. 사랑과 죽음이라는 막간에 출연해서 코박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 코박춤은 러시아 민속무용을 말합니다. 이 춤을 처음 조태군이 배운 것은 1921년 블라디보스톡에서 학생 음악 무용단을 인솔하고 박세면이라는 분이 오게 되는데 이 박세면에게 코박춤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이 춤은 슬라브풍의 아주 경쾌한 리듬 그리고 다이나믹한 율동미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 연극 무대에서 이 조태권이 코박춤을 추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조태권은 희문고보와 상업은행에서 전속으로 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희문고보 시절에 전국 정구 선수권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하는 그런 쾌거를 남기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두 번째 앉아 있는 인물이 바로 조태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 배우 활동을 보시겠는데요. 필름이 남아 있는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영화 하면 1936년 미몽을 들 수 있는데요. 내용은 남편과 딸이 있는 평범한 주부가 돈과 육체적 욕망에 그러니까 일탈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연애를 즐기다가 파국을 맞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월북 여배우 문해봉이 주연을 맡았고요. 조태권이 바로 조연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조태권은 아주 그 그로테스크하고 역동적인 현대무용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분장하는 분장실이 보인다든가 또 조태권 무용 교습소 학생들이 조태권이 직접 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춤추는 모습들이 이 영화 속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근대 초기에 우리 춤의 현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기묘한 사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조태권이 스포츠 스타 연극 무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화라는 장르까지도 나아가서 이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근대의 엔터테이너적 기질이 아주 강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본류로 들어와서요. 우리 조태권의 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태권은 초기에는 모던 댄스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근대무용의 선구자인 이시우바쿠 문화에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체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시우바쿠는 일본 동북부 지역 아키타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로 와가지고 제국극장의 가극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유럽에 유학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럽식 현대무용을 배우고 와서 일본의 전통인 노나 가부키하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신흥무용을 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승희하고 우리 조태권이 바로 이시바쿠 문화에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익혔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식 현대무용이 우리나라로 처음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서양의 모던 댄스는 크게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미국식 현대무용, 이사도라 덩컨으로 상징되는 미국식 현대무용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식 현대무용, 라반이라든가 마리비그만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피나바우시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보인데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바로 유럽식 현대무용이고요. 미국식 현대무용은 그 이후 196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용되게 됩니다. 조태권이 이렇게 애초에는 서양의 모던 댄스를 체득을 하지만 공연 활동을 귀국 후에 하니 이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스승인 이시우바쿠가 조언을 하게 되죠. 너네 나라의 조선의 전통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라 라는 조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조태권이 우리 그 근대 시기에 최승희와 더불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 춤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데 그런 활동의 단초 자양분을 심어준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전통 무학의 거장 한성준이었습니다. 서양의 모던 재즈를 배웠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춤을 한성준한테 체득을 해가지고 당대 새로운 춤의 사조인 신무용이라는 것을 창출해서 세계 무대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린 것이죠. 조태권의 신무용 명작이 굉장히 레파토리화 돼서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세 작품 정도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사 호접이 되겠는데요. 이 작품은 1933년에 승무의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초연이 됐고요. 조태권의 창작 작품 제1호 로 기록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또 한국춤 최초로 작곡된 음악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춤 하면 국악기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한국춤에서 서양 악기로 연주에는 거기에다가 작곡된 음악을 썼다는 점에서는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사후적 음악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로 되는 서양 음악으로 작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불교에 내재된 어떤 종교적인 정신 세계를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

전통 승모와 복색은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움직임에 있어서는 아주 부분적으로 액센트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강한 승모용의 인상을 남겨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조태권이 해외 공연 때 빠지지 않는 주요 레파토리로 공연 목록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1938년 파리 공연에서 세르주 리파한테 아주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르주 리파는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었죠.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루이 14세 시대부터 계속 맥을 이어온 아주 유서 깊은 세계 권위적인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단체의 예술 감독인 세르주 리파한테 호평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태권 선생이 1973년에 본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정리한 자서전을 내게 되는데요. 그 자서전의 제목도 바로 이 가사 호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 가사 호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종이 되겠는데요. 밀레이의 대표작인 만종을 토대로 해서 조태권의 신무용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밀레의 만종 그림 보면 여러분들 그 석양을 배경으로 두 젊은 농촌 부부가 삼정기도를 울리는 이런 장면을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목가적 풍경을 바탕으로 어떤 경건함과 숭고한 삶의 어떤 여정이 아주 깊은 울림을 안겨주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죠. 조태권은 이 만종의 창작을 위해서 파리에서 체류하고 있을 당시에 폰텐폴로라고 하는 그 밀레가 머물렀던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만종을 창작을 하게 됩니다. 조태권의 대표적인 임무 형식의 작품인데요. 임무 형식의 작품으로서 공연 때마다 과연 조태권이 어떤 여성 무용가와 호흡을 맞출 것인가, 이것이 굉장한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로 참여한 무용가들하고 얽혀있는 아주 재미난 그런 스토리들도 있는데요. 김민자는 경기고녀를 졸업했고 최승희의 제1호 제자입니다. 최승희가 1933년에 일본으로 다시 유학을 갈 때 조선인 제자를 딱 한 명 대동하고 가는데 그게 바로 김민자였습니다. 그래서 최승희가 해외 공연 중일 때 조태권 공연에서 만종을 공연하는데 김민자가 조태권과 이인무 만종에서 출연한 이유를 들어서 나중에 스승 최승희와 영원히 결별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최승희와 조태권은 당대 최고의 춤꾼으로서 서로 라이벌 의식이 강했었는데요. 자신의 최고 실력 있는 탁월한 제자가 상대편인 조태권 이인무 만종에 출연하는 것에 못마땅했던 것이죠.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1947년에 미국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화 배우 김선영이 바로 만종을 조태권과 임무로 줬고요. 또 할리우드의 무용 스타로 알려진 엘로이즈 올소라는 인물이 또 조태권과 임무로 줬고 50년대 이후 유럽 공연에서는 오자와 준코라는 일본의 여성 무용가와 만종의 서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조태권은 다국적 무용수를 자신의 작품에서 같이 출연했던 그런 아주 이례적인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만종은 조태권 작품 중에 최고 명작 중에 하나인데요. 정지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서양의 조화와 융합을 이룬 작품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명화인 만종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일제강점기의 조태권에 의해서 무용 작품으로 재창작이 된 건데요. 어떤 측면에서 장 프로스와 밀레의 오마주의 소산이 바로 조태권 안무의 만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신노신블로라는 작품인데요. 이 신노신블로는 조태권의 그 신무용 명작

서 창작한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요. 신노심플로, 그러니까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인생무상이고 어떻게 보면 도가적 전신 세계가 투영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이 그 한국 고유의 춤과 가락으로 미국 관객들에게 어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최첨단 예술의 집결지가 바로 뉴욕이었는데요. 이 뉴욕에서 조태권이 우리의 춤과 가락을 가지고 만든 작품을 초연했다는 것은 대사건에 속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세계무용사의 길이 빛나는 루소 세인트 데니스라는 미국의 현대무용가가 무대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께 그 동방에서 온 귀한 손님을 소개하겠다. 바로 나의 스승이고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인 태권조를 소개한다. 이렇게 루스 세인트 데니스가 직접 무대 위에 올라와서 우리 조태권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공연이 끝난 이후에 흑인 무용가인 장 레농 디스티네라는 무용가가 조태권의 신노심블러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또 안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그런 명작입니다. 이 신노심블로의 성공 요인이 됐던 것은 그 음악에 있었는데요. 조태권은 미국으로 가기 전부터 장고장단이라든가 우리 가락에 대해서 이미 능숙한 솜씨로 연주할 수 있었는데요. 조태권 무용단의 일원으로 함께 간 심상건 명인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장고가락을 본인이 연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그럼 심상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심상건은 일찍이 부친이 작고 하셔서 숙부인 심정순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부인 심정순 문화에서 중고째 국악 전반을 익히고요. 고음반 취업을 위해서 많은 예인들하고 일본도 갔다 오고 경성방송국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중고째 전통 가무악의 명문가로 회자되는 그 심정순가는 5대에 걸쳐서 이른바 7명의 예인을 배출한 아주 국악 명문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중가수, 국민가수로 불리죠. 트로트의 여왕인 심수봉. 여러분들 노래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이 심수봉이 바로 심정순가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심수봉이 갖고 있는 대중가수로서의 어떤 독특한 음색이라든가 이런 천재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중고째 전통 가무악의 어떤 가계에서 흘러오는 그런 맥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1947년 한성준의 소개로 조태권 무용단의 일원으로 미국으로 간 심상건과 그의 딸 심태진은 해방 이후에 해외에 진출한 최초의 국악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5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하였고요. 심상건은 그후 귀국했다가 1964년에 다시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의 딸 심태진은 부친 심상건한테 국악 전반을 배우고 또 한성준에게 승무를 배워서 원래는 조태권 무용단의 악사의 일원으로 갔지만 무용수가 사정이 생겨서 무대에 설수 없을 때는 한성준한테 배운 승무로 미국 공연을 순회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상건의 따님인 심태진이 현재 그 플로리다주의 펜서콜라에서 99세로 살고 있는데 올해 한 101세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태진을 통해서 조태권 무용단이 미국 활동을 하게 된 계기, 또 미국 활동에서의 활약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0: 수 있는데요. 그 심태진과 인터뷰를 나눴던 그런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심상권 선생님이 한성준하고 일본도 같이 다니시고 응가하실까요? 공연도 같이 많이 하셨어요.
2: 그럼. 예. 아주 아버지하고
1: 단짝.
2: 단짝이라고.
1: 맞아요.
2: 아버지가 산조를 하는데 노벌이 아버지 산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뵐 수도 없고 아버지 하는 사람인데 장단 치는 사람은 한성준밖에 없어. 아버지에 맞는 사람은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다고.
1: 둘이 합이 맞으신가요?
2: 예, 그하고 아주 단짝이라고.
1: 네.
2: 아버지하고.
1: 그래서 조태권도 한성준한테 또 춤도 배우고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셨나 봐요.
2: 그렇지.
1: 미국 오실 때. 어떻게?
2: 그렇지. 미국 올 적에 조태권 때문에 왔다고.
1: 네네네. 네.
2: 조태권이가 한국 문화 선전하러 예, 예. 미국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온 거는 조태권 무용에 온 네. 거야.
1: 조태권 무용단에.
2: 무용단에 내가 왔거든. 예. 근데 그 조태권 무용단에서 춤추는 사람이 셋이고 춤추는 악기 하는 사람이 내가 악기 하는 사람으로 따라서 온 거라고 미국 온 게 최초가 그거라고.
1: 그럼 미국 오셔서 이제 조태권 무용단하고 미국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공연을 하셨겠네요?
2: 다 했죠.
0: 제가 지난 2018년에 미국에 현지 조사를 가서 심상건의 후손들 하고 또 묘지도 직접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 그린우드에 심상건의 묘지가 있는데 64년 작고했을 때 그 자손들이 심상건의 예술적 아이덴티티를 좀 남겨두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그 묘지석에다가 가야금을 새겨서 넣었고요. 그 위에는 우리나라 꽃이죠. 국화를 같이 새겨넣었던 그런 모습을 제가 2년 전에 보고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야금의 명인인 황병기가 바로 그 심상건의 제자인데요. 황병기가 말하는 스승 심상건은 해학과 파격의 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즉흥 연주의 달인으로 또 국악사에서는 심상건의 위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태권 같은 경우는 앞서서 1930년대 후반에 유럽 유학과 또는 유럽에서 활동한 그런 활약상도 여러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는 40년대 이후부에 조태권이 어떻게 세계적인 무용가로 활약을 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에 LA의 월쇼에벨 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미국에 무용 전문지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댄스 매거진인데요. 48년 LA 공연이 미국의 그 댄스 매거진 비평문이 게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 1949년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연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조태권이 미국 전역을 순회 공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태권이 최승희와 다른 활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승희는 일회성 공연 위주로 했는데 이 조태권은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춤 특강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의 신체에 우리 고유의 춤을 가리키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조태권이 그 당시에 미 전역을 순회하면서 공연도 하고 특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펄벅은 잘 아시죠? 대지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데요. 이 펄벅이 바로 우리 조태권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준 그런 인물이고요. 그런 조력 속에서 제이콥스 필로우 댄스 페스티벌에 이 조태권이 한국춤 특강을 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테드 시온, 또 호세 리몽, 또 미국의 저명한 이론가이자 비평가인 존 마틴 이런 분들이 조태권의 특강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테드쇼는 루스 세인트 데니스의 남편이 되는 아주 무용가, 미국을 대표하는 무용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활동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인도 근대 무용의 선구자인 우다이 상가르하고 이 조태권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MBC TV에 함께 출연을 해서요. 공연도 하고 또 둘이 대담하는 그런 장면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요. 인도는 알다시피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조태권과 이 우다이 상가르는 제국의 심장으로 유학을 갑니다. 우리 조태권은 도쿄로 갔고 우다이 상가르는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가서 서양춤을 배워와서 귀국 후에는 자국의 전통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춤의 사조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해서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다이 상가르와 우리 조태권이 서로 공감하는 지점이 더 견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53년, 54년에 걸쳐서 파리의 본부가 있는 유네스코 후원으로 약 200여 회에 걸쳐서 프랑스 전역을 순회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53년, 54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6.25전쟁 바로 직후 아닙니까? 이 시기에 유네스코 후원으로 프랑스 전역을 공연했다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리 오페라 발레단 예술 감독인 세르주 리파하고 1930년대 후반에도 교류를 했지만 1952년에 이 세르주 리파하고 도쿄에서 조태권이 같이 공연 무대도 가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무용사에서는 빈사의 백조가 굉장히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작품인데요. 죽어가는 백조의 모습을 처절한 백조의 그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단 2분 정도로 담아내는 아주 세기의 명작인데요. 이게 이제 안나 파블로바 작품인데 이 안나 파블로바의 매니저였던 알렉산더 레비도프의 주선으로 이 조태권이 프랑스와 벨기에 그다음에 덴마크 10여 개국을 순회 공연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태권이 세계적인 무용가 혹은 한류 열풍의 선두주자로서 좀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로 들어가서 본다라면 그 당시는 우리가 일제강점이었고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라든가 정부의 어떤 일체의 지원이 없이 개인의 어떤 치열한 창작 정신으로 이렇게 한국 춤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떨쳤다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 진정한 의미의 한류의 선두주자는 조태권이다. 더불어서 최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태권이 우리 무용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일까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면요. 제가 볼 땐 천재성을 타고난 인물이고 또 하나는 근대 명문 사학으로 불리는 희문고보라든가 보성전문법과를 졸업해서 근대 신교육을 통한 어떤 엘리트로서의 그런 지성적인 그런 측면을 갖췄던 점도 중요한 조태권의 업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용적으로는 기존에는 우리 전통시대의 우리 춤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왕실과 양반 사대부, 이른바 귀족계층이 즐겼던 궁중예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기층민이 향유했던 민속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양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대 시기에 이른바 조선이 멸망을 하면서 근대화되면서 서구식 극장 무대가 들어오면서 이 춤이라는 것이 전수 개념에서 창작의 개념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심에 이 조태권이 있었는데요. 조태권은 춤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움직이는 사색, 즉 무상이다. 이런 정의 개념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춤이란 단지 전수받아서 답습해서 추는 춤이 아니라

사상과 감정을 토대로 해서 이른바 이성의 작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어떤 창작의 자율성의 산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최승희라든가 조태곤을 통해서 본격적인 춤 작가 내지는 작품적 가치 이런 것들이 탄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태곤이 모토로 한 것은 우리 민족, 우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춤을 가지고 전통의 현대화, 이것을 서구식 극장 무대 예술로 양식화해서 고급화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춤의 근대화를 견인했다. 이런 측면에서 업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세계사적 지평에서 볼 때 근대 이전 전통시대의 우리 춤이라는 것은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이렇게 이른바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내지 한자문화권 내에서 교류하고 소통을 했다라면 이 조태권이라든가 최승희를 통해서 세계 보편사적 지평에서 우리 한국의 춤이 논의가 가능하게 함 이런 지평 확산에 큰 이익을 담당한 이런 것들이 바로 조태권이 갖는 춤의 어떤 근대성이랄까요? 기념비적인 업적 혹은 선구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근대의 우리 춤의 선구자 두 분의 인물 한성준과 조태견에 대해서 강연을 해드렸는데요. 이 두 인물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그런 격동의 시기에 우리 전통춤을 보존 계승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고요. 또 서구식 그 현대무용을 도입해서 우리 전통과 접목을 해서 신무용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 진출하여서 우리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진정한 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옛 문헌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가물을 사랑한 그런 민족이고 DNA적으로 흥과 신명이 넘쳐난 그런 민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춤이라는 것의 어떤 문화적인 저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한성준과 조태건의 업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우리 춤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 전통춤을 신무용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연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대변혁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100년 전, 1세기 전이에요. 서구의 예술사조가 도입이 되고 또 서구식 극장 무대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 춤도 양식사회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장 공연을 못하고 또 비대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공연을 보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면 현 시대에 직면한 저도 학자로서 평론가로서 우리 시대의 춤의 개념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1세기 전에 서구식 극장 무대와 또 사상사적, 예술사적, 전신사적 그 모든 면에 정치경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요. 대변혁기가 지금 현재도 거의 비슷한 물론 내용의 본질은 다르지만 어떤 시대사적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한성준과 조태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된 시각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실험을 잘해주었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남사당패는 있고 여사당패는 없는 걸까? 남사당

앞에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패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패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해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해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해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1이지만 실제 연희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0: 혼노라 업고 놀자.
1: 마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2: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3: 김준수 선생님.
2: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3: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2: 욕심 나는데요?

0: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놀라지 말아요. 여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는 곳.

0: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야 끝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빈소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 원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상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름 대신 무형고라 불리는 이의 마지막 길을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배웅을 나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지켜보고도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저희는 입관, 제삽, 발인, 화장, 그리고 봉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2: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리고 그럽니다.
3: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뭔가 할수록 더 실감이 나고 뭔가 많이 슬펐어요.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4: 혼자 가시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가족분들이나 슬퍼해줄 조문객들 가족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어린 손들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치면 다음은 내 차례였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기 없어요.
5: 절차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특한 청년들이 누군가 했더니 미래의 장례지도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었군요. 오늘은 모형으로 염습 과정을 배우고 있네요.
6: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게.
5: 염이라는 거는 수의를 입히고 이제 염보를 이용해서 고인을 이제 싸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고 고인을 마지막 가시는 길 깨끗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20살. 아직 삶을 다 이해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배우네요.
1: 원래 봉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게 됐어요. 장례 지도사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되는데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복지다. 마지막 복지다.
0: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7: 전통 장례에서는 상여의 꼭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성길로 안내를 이렇게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여라고 한 그 자체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대성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살짝.
0: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었지요. 여기가 내 오랜 집이에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8: 장녀는 이제 그 망자를 장지까지 모시는 도구예요. 한 300년 전에 됐는 이 장녀 집 안에 있던 장녀인데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식되고 또 와서 없어져도 또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하니까 장여집 보고 왜 이렇게 헌나무를 가지고 했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봉황장식도 지금 거의 부식이 되어가지고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0: 세월이 흐르면서 상여도 상여집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요.
8: 동장한테 제발 좀 상여집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거죠. 근데 너무 무섭다. 밤길이 무섭다. 그 무화산 꼭대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예요. 사실은 상여를 사모으기 시작하니 동네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헐값으로 주고 가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이리저리 모았는 것이 한 20털 귀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집이다. 병아리 못이 하나 없어졌네. 상여는 전부 이 병아리 형태의 못을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병아리가 살쾡이나 고양이에게 쫓길 때 죽기까지 자손을 지킨답니다. 죽어서도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이 꾸미는 이 형상들은 모두 꼭두라고 전체적인 총칭은 꼭두라고 합니다. 봉황무늬, 용수판 이런 꼭두들은 망자를 위해서 저세상에 가서도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염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0: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여위 나무 인형. 그게 나예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여기 한 생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요. 너무 고요해서 다들 지나간 줄도 모르죠. 고요한 이 침묵은 늘 같은 얼굴이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수백 해가 흘러도 여전히 낯섭니다. 또 그 순간이네. 수없이 지켜봤던.
9: 누구야?
10: 꼭두.
9: 꼭두? 꼭두각시?
10: 네 길을 인도하러 왔어.
9: 인도?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손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여 속에서 숨 막혀 미치겠는데 네가 왜 껴있어?
10: 내가 원에서 이쪽인데 들어온 줄 알아? 네가 눈을 뜬 순간부터 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어.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9: 그럼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10: 넌 좋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9: 두렵긴.
0: 대부분의 망자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어쩐지 이번 망자는 저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어요. 오랜 세월 집안에 잠들어 있던 상여가 문 밖으로 나오면 나의 봉인이 풀리고 세상과 마주하지요.
11: 그 앞에 상여 앞에 꼽는 모습 여기 들어보세요.
12: 상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화려한 집,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다. 먼 길을 가자.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물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두는 그 망

0: 새 동무예요. 그러니까 새도 벌벌 날아가라고 싶은 새, 죄인들, 악기를 이렇게 부는 죄인들.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외로움이 있으니 두렵지만 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다.
1: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 길의 동반자. 떠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입니다. 저승길이 설마 그리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2: 참말로 험한 판이 벌어졌구만.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겠어.
1: 험한 판이 벌어지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움 따위 설 자리가 없지요. 나는 수십 수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0: 안동성향은 그 안동 지역의 유교적인 성향, 그래서 꼭두도 양반 모습에 갓을 쓰고 또 시종을 거느리고, 경주상년은 문양들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용의 모습, 그리고 또그 꼭두의 어떤 이렇게 정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라 천년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상면은 사람 꼭두보다는 꽃무양이나 또 색채면에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녀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고, 경기도 상녀는 보면 굉장히 그 경기 지역의 실용주의, 사후에서도 무엇이든지 이 여의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상여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일본형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복을 기모노, 그리고 악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꼭두가 야차입니다. 근데 야차도 사무라이,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로 변형시켜버렸고, 정교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들로 다 바꾸어버린 것인데, 일종의 문화 침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동원되고, 소리도 있고,
1: 그 길엔 이정표가 없어요. 이 소리가 길을 잃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죠.

0: 사람의 목소리가 위로가 된다는 걸 나도 처음 알았어요.
1: 옛날 건 옛말도

0: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아름다운 이별이죠.
1: 하지만 세상 어떤 이별이

0: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걸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온다. 수없이 이 길을 지나며 보았던 자들이에요.
1: 이렇게 절대 못 보네.
0: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2: 저승길엔 늘 저런 귀신들이 떠돌아. 홀래도 못 올린 여인. 그 원하는 처녀 귀신이 되고. 사랑도 못 잃은 사내 미련은 몽달 귀신이 되지.
3: 언니 왜 누워있어? 같이 놀자. 나 혼자야. 엄마가 날 버렸어.
0: 그래요. 여긴 죽어야 사는 곳. 이 길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죠.
1: 내가 죽고 보니까 세상에 원한 품고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2: 저승길 가는 길목엔 저마다 사연 안 풀린 것들이 떠도는 법이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끝내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잔용이야.
0: 저승길엔 이승에서 놓지 못한 마음들이 바람처럼 떠돌아요. 그 앞에선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지요.
1: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2: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저승의 심판이 가리겠지.
1: 그렇겠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 넌 나한테 화가 나지 않니?
2: 난 망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난 그저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니까. 산 사람처럼 분노도 복수도 할 수 없는 거다.
1: 저승이라.
2: 가는 길이 아직도 두려워?
1: 그래, 두렵다.
0: 두려움 없이 떠나는 길이 있을까요? 가끔 그런 영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0: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알고 계시는 스님이신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사셔서 꼭 다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비를 하기 시작했죠.
1: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네요. 다비식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의 예의지요. 나는 늘 이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0: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벗는다 그러는데 그런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1: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0: 알아서 바람이 불어지네.
1: 다비대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남길 것과 떠날 것을 한 번에 가릅니다. 모두가 떠나는 일을 기리는 동안 남길 것을 챙기는 사람.
0: 저거 넘어질까 봐. 그래도 계속 이 골바람이 한쪽으로만 치면 한쪽이 빨리 타면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있나 원만히 끝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했죠 뭐.
1: 불꽃 속에서 한 생의 무게를 비워내고 마지막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 없이 떠난 자들을 나는 만나곤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별은 없더군요. 남은 이들에겐 긴 슬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0: 자, 가운데로, 가운데만. 됐어. 스톱.
1: 불이 꺼지고
0: 이렇게
1: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로 인사를 건네는 동안 마지막 흔적들을 조용히 거둡니다. 흩어지지 않게 남은 삶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한 생이 조용히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삶이란 이렇게 한 줌 재로 남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0: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서 32년 차입니다. 제가 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이냐고 이 일이고. 3일날?
1: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을 숙명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꼭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죠.
0: 3,000분 정도 장례 치러진 것 같고요. 고인을 좀 정성스럽게 치르고 이렇게 제대로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도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꼭두라고 하면 좋은 별명이네 저한테는. 2006년도에 이제 체계 대통령 장례 치러드렸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장례는 여섯 번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표정들은 누구나 공평한데 그 표정은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못 놓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도 편하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1: 죽음을 가까이 두고

0: 한다는 건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1: 땅을 다 파서 이제 학원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보면 또 없어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이제. 이제 육신이 있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그 근처를 떠도는 거지.

이 길은 언제나 예측 불허. 마음의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해요. 험난한 길이 될 거니까요.

0: 한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스치는 낯선 기척.
1: 누가 우리 보고 있어.
0: 분명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0: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어디서나 벌어지죠. 한때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이 사람은 여기만 오면 헤매고 다닌답니다.
1: 요즘도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네?
1: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아니, 잘 못 구해요. 요새 없어가지고.
1: 저쪽 끝에 있는 거는
2: 북한 사람.
1: 북한 분들이?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 그러세요. 감사해요.
1: 네. 작품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그러죠. 꼭두가 소재나 이런 경우는 그거에 집중해서 꼭두를 또 찾으러도 오고, 또 사장님들이 그런 막 사연들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무게감도 딱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정교한 것보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옛날에는 꼭두를 막 동네 분들이 낫으로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2: 이건 호랑이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1: 네네네.
2: 진짜 아까워, 이런 거 외국 나가는 거.
1: 아마 제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1992년 9월 16일에 했으니까는요.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웃이며 우리 역사, 우리 터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0: 나를 찾은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품에 캐스팅한 거죠. 작은 나무 인형으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손끝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꼭두가 갖는 그 디자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눈여겨봤었는데요.
0: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네요. 내 미모를 알아보다니.
1: 작품 안에 꼭두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분을 만드는 거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작품 속에 넣은 거예요.

얘기곡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도 꼭두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미리 자기만의 꼭

0: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살아가는 데 지탱하는 것으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냥 말 그대로 살아오름.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1: 어쩌면 내가 이 작품을 통해 살아오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몬스터가 될지도 모른대요. 와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죽어서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 사슬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2: 그녀를 넘겨 저승으로 가서 난뒤
3: 또 나타났네. 저승길은 네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아. 비켜라.

0: 이 순간을 기다리며 구천을 떠돌던 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길을 가로막아 섰어요. 이런 일은 나도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1: 저 여자를 네 손에 맡길 순 없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2: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망자는 저승으로 가야 해. 그러니 싹 물러나!
0: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1: 너희들 한풀이에 이 망자를 내맡길 순 없어.
2: 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야 해.
3: 닥쳐! 내가 직접 끝날 거야.
4: 분노와 슬픔이 한 덩이로 엉겨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덮쳐옵니다. 그 서리빨 같은 힘이 이 길의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리죠.
0: 또 네가 나서는구나. 그래도 이 망자는 네가 데려갈 자가 아니다.
3: 방해하지 말고 비켜!
0: 나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다.
4: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도대체 망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5: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끝까지 데려가야 하잖아. 수백 년 동안 넌 망자들을 다 데려갔다며. 나라고 예외일 순 없잖아.
4: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좀 달랐을까?
6: 꼭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꼭두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 주겠지.
7: 아주 괴롭지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 가야 되나. 아,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도 하고 아주 웃어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꼭두를 만난다면은 되게 좀 즐거운 꼭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두.

0: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이 꼭두를 만났으니까 이번에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5년,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1: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어린 시절 만난 나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처럼 꼭두 조각가가 됐네요.
0: 11살 때였어요. 우리 집 언덕이 좀 이래 높은 축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와 같이 넘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할머니 상에 조그마한 꼭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막 빌고 하지요. 한 달이요, 세 달이 달라고 그러고 막 울며 불며 내 아픔을 가져가고 새 거를 달라고 했는 그 희망이 그때 이 기억에서 내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두의 의미들을 새기는 것이요.
1: 나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이 조각가는 나를 상여 밖으로 꺼내 곁에 두었어요.
0: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사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듯이 그 부분들을 새기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가장 어두운 지점이 꼭두 새벽이고 또 새벽에서 밝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이 꼭두에서 나타나는데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두를 이렇게 그리다가 좀 삐딱삐딱해도 괜찮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더 재미없어. 그럼 좀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1: 나를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각 수업도 열었네요.
2: 조금 조금씩 이걸 처음부터 확 다 가면 안 되고 약간 바깥으로 좀 돌아가서 약간 힘이 좀 넓게 잡아줘야지.
1: 이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두라는 내 이름에서 죽음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나를 칼로 새기고 색을 입힙니다.
3: 엄마나 아빠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빠도 조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
4: 어머니 지금 만들고 있고 어머니 핑크색 좋아하셔가지고 핑크색으로 이제 원피스 해서 여기다 이제 장꽃문 넣을 예정이거든요.
3: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칼끝에서 매일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0: 꼭두도 좀 자유로운 꼭두가 되고 우리가 현대미술로 말하면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기도 하고 융화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1: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 누군가는 떠나도 또 누군가는 남아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언젠가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떠난 이를 애도하는 오래된 진혼가가 진도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걸.
5: 우리 다시대 일꾼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데 가시라고

0: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한번 해봐야 쓰라는데.
1: 그러네.
0: 이 중이 어떤 중이고 하니 빈 동네, 밑에 동네, 옆에 동네 제사 제사 날짜를 다 외고 댕기고 진도 갔네. 바보 냄새랑 냄새를 다 맛보는 규승이나 중이 안 나 있어. 자 이제 다시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를 좀.

0: 짚고 울리는 다시래기 한판. 사람들은 가락에 기대어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1: 이 장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외웠잖아. 그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자고.
0: 나를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나선 이 안무가에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어린 시절 기억.
1: 그때가 애니 태풍이 불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강렬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슬픔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들어갈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선 봐야 돼요. 이 인형들이 꼭두예요. 꼭두는 상여에 달려있는 인형인데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떤 스토리를 적용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에서 떠올린 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떠났죠.
1: 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렘을 가득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0: 휘몰아치듯 감정을 표현하려면 다시래기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죠.

0: 다시에게 직접 봤을 때 저는 진짜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슬픔, 아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장래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들 슬프고 뭐아뭐 아, 뭐 되게 아, 뭐 약간 가라앉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되기 공연 자체가 되게 밝고 뭐 약간 재미있는 연극 같은 느낌의 극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도 다시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즐겁게, 행복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같이 겸비하는 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네, 저희가 이걸 좀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1: 호흡을 해야 돼.
2: 슬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이겨내는 다시래기가 망자를 위로하는 힘찬 몸짓의 안무가 됐답니다.
0: 팔을 쭉 뻗어서 지금은 동작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넣을 거예요. 쭉 길게 늘려서 그다음 빠르게 이렇게 해볼게요. 와, 첫 번째 왔다. 그다음에 쭉 늘린다. 쭉 그다음 확 들어와. 빠르게. 상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표현했고 그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킴이가 그들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로 조금 인도를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네 명의 무용수가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 컨택을 할때 망자의 그 약간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서 춤을 추는 듀엣이 나오는데 그 듀엣을 뒤에서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근데 그 망자의 슬픔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무용수의 꼭두가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이제 조금 가라앉혀 줄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고 이때까지 했던 그 안무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동작 크게 하고 네, 갈게요.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숨을 쉽니다. 거기 춤추는 내가 있어요.

0: 다시래기를 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랄까 어떤 열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무에 담았습니다.
1: 잊힌 나를 기억 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0: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죽음을 생각하구나.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더 열심히 살고.
1: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2: 꼭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잊혀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좀 힐링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여튼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0: 이 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춰섭니다. 여기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죠.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2: 난 그런 걸 바라서 한 게 아니야.

0: 이제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길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 너의 죄값 또한 그 길 위에서 가려질 것이다.
1: 어서 가자.

당신을 보내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건 오직 당신의 몫이죠.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되셨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2: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0: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2: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0: 네.
2: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힘하고 동바라 이말이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벗어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2: 좋은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누나라느냐.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자라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바로 찾을 거
2: 국악소인데 나 진짜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3: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2: 12월 달부터 하려.
0: 또 어디서 하게 됐어?
2: 아, 이 백석.
3: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2: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던 거지.

0: 이랑 아라리오 아리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꽃짐을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

0: 오너라 헛고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어제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2: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 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2: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0: 돈이 맞고서
1: 하을치
0: 폐가 차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 냉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4: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치.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치. 어때? 힘이? 그치.
2: 쭉 들어가.
4: 쭉 들어가지, 그치.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에헤야, 에헤야, 벙거쿠. 웃음이 장터를 물들이네.
4: 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혓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2: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0: 흰 백! 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 송이 자 송이 송이 꽃 피우고 네.
4: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0: 빗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난만종 난만종.
2: 옳지.
1: 어찌 보면 고깎아와 어찌 보면 고깎아와 태야 돔도

0: 가족 건강 셋째는 직업 교육 넷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환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미기니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 봐라 이 말이 시듬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우르르

0: 신봉사 이 말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1: 나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 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 첫 밝아진 명삼을 전날이라 안장비 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때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일단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0: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2: 눈을 끔적끔적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여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보고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이루고 싶은 꿈들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의 감정을 상상해보고 기쁨과 성취, 만족감과 짜릿함을 몸 안에서 느껴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나 힘이 되는 명언을 생각하며 강력한 긍정 메시지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명상이 끝난 후에는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전된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해보세요.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츠마트 하나하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3번 이어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굽은 등을 펴주고 등 뒤로 묶어놓은 팔을 유지하여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줄 수 있게 해주는 마리치 아사나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편 다리와 굽힌 다리에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맞잡을 수 있는 분 중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은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혹시 두 손을 맞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팔을 그냥 감싸 안은 상태에서 왼손도 마치 못 잡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을 권합니다. 자, 왼발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발 무릎을 세워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맞잡아 봅니다. 마찬가지로 손목을 잡을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고 손목을 잡힌 손은 주먹을 쥐어봅니다. 마시고 등을 펴주고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이 동작은 아랫배를 수축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생리통이나 복부 팽만 완화에도 정말 좋은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보다 복부 내부에 깊은 자극을 주어 몸속 장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추가 동작도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놓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혹시 가능한 분이라면 이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려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돌아갈 때 왼쪽 발목이 다치지 않게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무릎을 감싸 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이번에 접은 상태에서 무릎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왼쪽 무릎을 감싸 안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한 분들 추가적인 동작을 하나 더 전달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린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목이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고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신체 전체에 고른 흐름을 전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소화 불량이나 변비, 설사 완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소화기관에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더욱 꾸준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어서 오른쪽 늑간을 열어주고 안에서 바깥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 안아봅니다. 왼손은 그대로 등 뒤로 손을 맞춰보려고 노력해보고요. 마시는 호흡에 뒤꿈치를 밀고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호흡을 해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에 무릎을 세워봅니다. 왼쪽 다리를, 아까는 다리를 폈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당겨봅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마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척추는 몸의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허리뿐만 아니라 어깨부터 목까지 부드럽게 만들어 좌우로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입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바닥을 쓸듯이 밀어내고 왼쪽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킵니다. 척추가 틀어지면서 요추부터 흉추까지 천천히 비틀어지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왼 팔꿈치로 조금씩 조금씩 틀어봅니다. 자, 혹시 조금 더 비틀기 또는 왼쪽 어깨가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동작을 추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을 감싸 안고 바닥을 밀었던 오른팔을 등 뒤로 가서 손을 맞잡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뒤꿈치를 밀어내고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틀어서 바닥 한 점을 응시하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정면 보면서 손을 풀어주고 반대쪽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오른팔로 무릎을 비틀어주면서 왼팔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꿈치로 천천히 밀고 왼손으로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시켜줍니다. 내쉴 때마다 오른팔꿈치로 허리를 비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와 허리가 좀 더 부드러운 분들 위해서 조금 더 깊은 비틀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 더 당긴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천천히 감아봅니다. 왼손을 들어서 손을 맞잡을 수 있으면 맞잡아보고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손목을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뻗은 다리 뒤꿈치 밀고

허리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줘 비틀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 전체가 경직될 수 있는데요. 자세의 완벽함을 만들기보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비틀기 요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이번에는 골반에 좀 더 이완을 요구하면서 허리를 비트는 것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자, 이제 반대 동작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엉덩이 밑까지 당겨주고 왼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를 틀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오른쪽 좌골과 왼쪽 좌골을 최대한 바닥까지 내려주면서 상체를 비틀어 봅니다.

척추와 신체 곳곳에 불균형을 잡아주는 비틀기 요가를 배워봤습니다. 좌우로 틀어진 척추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만큼 위와 소장, 대장의 활발한 연동 운동을 도와 몸 속 장기의 불균형을 잡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소화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발과 허벅지 간격을 주먹 두 개 간격으로 발의 간격을 열어줍니다. 오른손을 등 뒤로 내려놓고 왼 팔꿈치로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보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뻗은 다리에서 무릎을 접어서 왼쪽 골반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에 놓고 왼 팔꿈치를 밀면서 허리를 천천히 틀어줍니다. 내쉴 때마다 틀어줄 때 다리를 안쪽으로 왼쪽 좌골을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척추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하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해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지친 누름은 늘 현실을 위협하며 다시금 불안한 과거로 흘러가기에 그 과거 추억 삼아 힘겹게 어둠을 밝히는 촛불 하나 고진 바람 앞에 힘겨운 춤사위 이어가는구나.

0: 자주 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1: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2: 김준수 선생님.
1: 선생님, 아 선생님 봤었는데.
2: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욕심 나는데요?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1: 국립전통예술중학교만의 분위기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2: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끄럽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0: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이 노래 들어볼래?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아, 반짝이야!
6: 도착! 새끼야!
5: 네?
6: 구명조끼야!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았나 이거! 몇 개야!
5: 네?
6: 구명조끼야!
7: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